0: 자, 아무리 히트곡이라고 해도 이게 21년 전 노래인데요. 저 같으면 정말 끝까지 못 맞추지 않았을까. 왜냐면 화로의 그 부분 빼고는 앞에 지읒 피읍 리을 비읍 디귿 쌍기역 쌍기역 지읒 미음 이응 디귿 리을 미음 저 푸른 바다 끝까지 말을 달리면 이거 진짜 생각 도저히 안 났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쉽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들 하십니다. 제목은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버즈의 노래. 네, 일단 화장품 받으실 분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우리 중2 아들이 요즘 방학이라고 맨날 방구석에서 게임하고 만화 보고 남는 시간에 일렉 기타 연습을 하는데 이 노래로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또 어떤 락의 클래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버즈. 3891님 0813님은 우리 남편이 이 노래 부를 때 얼마나 발음을 굴리는지 아 진짜 꼴 보기 싫어요. 또 애창곡이라고 드라이브 할 때는 꼭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 두 분 포함해서 열 분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는데요. 혹시 나 빠진 건가 하시는 분 저희 선곡표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읓이었죠 이번 주 소고기 칩 세트 고체 탈취제 실비김치 받으실 분은요 2108님입니다 택배 물량이 많아서 올해 휴가는 꿈도 꿀 수 없는데요. 그래도 신나는 음악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음악 여행이라도 떠나봐야겠습니다 하셨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8월 14일부터 그래도 한 3일 정도 택배 없는 날이라고 하는데 정말 요즘 같은 때 운전도 운전이지만 정말 네, 이 더위 특히 물 자주 드시고요. 아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를 파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금요일 오늘 아침 1부 이어드릴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3: 4만원
1: 생산관리
3: 사업성도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579님의 신청곡으로 가왕의 Bounce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여러분들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던 신입일 때 뭐가 그렇게 힘들었었나 한번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정작 소개를 몇 번 못 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가정용 그 파라핀 기기로 주제가 또 중간에 물살이 바뀌면서 그래서 너무 재밌는 사연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이 되셨다는 2113님이 비서 업무를 맡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방에 서류 갖다 드리고 나올 때 제 방에서 나올 때처럼 불을 껐거든요. 대표님이 막 웃으시고 저는 울었어요. 신입 때는 뭘 해도 뚝딱뚝딱 했던 것 같아요. 더 잘하려고 마음먹으면 실수하고 얼마나 귀여우셨을까. 아 진짜. 그리고 신입 때 힘들었던 분 끝판왕이 계십니다. 9718님 제가 입사했을 때 바로 IMF가 터졌었습니다. 월급 딱 두 번 받고 3개월 차부터 월급이 밀렸어요. 가족들한테는 대기업 입사했다고 축하를 받은 게 너무 무색할 정도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그래도 지금까지 젖은 나뭇잎처럼 쓸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내년이 만 30년째입니다. 아이고 참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윤덕님, 이제 막 입사했는데 사람 이름이랑 직급 얼굴을 어떻게 알겠어요? 박차장, 김차장, 최차장, 남궁차장, 독고차장, 차장은 왜 이렇게 많은지 서류 갖다 드릴 때마다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정말 서류 한번 갖다 줄 때마다 서러웠었습니다. 그래도 뭐 그걸 다 이겨내신 거잖아요. 하긴 저도 참 사람 얼굴 이름 따로 외워지는데 아무튼 고생하셨고 저는 디자이너 신입 때 출근 첫날 회사가 너무 바빠서 철야를 하게 된 거예요. 첫날부터.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오늘 나 집에 못 간대 하고 울었던 기억이 아니 월급 주면 주는 거지 왜 집에 안 보낸대 이러면서 하필 또 근데 디자이너 이런 일들은 그쵸 좀 뭐가 완성될 때까지 내일 다시 하자 이런 게 좀 힘들죠. 다들 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으로 이런 문자도 주실 수 있었던 것 다들 잘 버텨내셨습니다. 저희가 소소하지만 소개된 분들께 팟빵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9520님이 신청하셨는데 바버레츠의 Be My Baby라는 곡이거든요. 근데 이 곡 알고 보니까 네, 더티 댄싱이라는 아주 사랑받은 영화 있었죠? 거기에서 더 로네츠의 곡을 커버한 곡입니다.

네. 드립터스라고 하는 50년대 보컬 그룹이죠. 아, 전 이 곡 생각하면 브루스 윌리스 생각이 납니다. 기회만 되면 이 노래를 잘 부르셨거든요. Under the Boardwalk. 자, 1215님의 문자예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 공들여 화장하고 머리에 뽕도 많이 띄웠더니 남편이 저보고 인어공주에 나오는 마녀 같대요. 인어공주까지 듣고 아, 좋다 말았네요. 근데 그 마녀분도 되게 아름다운 여배우가 연기하셨지 않았었나요? 예, 농담이겠죠. 4677님, 요즘 제가 잠을 잘 못 자고 있었는데 딸이 걱정이 됐는지 경추베개를 보내줬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뭐 베개가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지 그랬는데 써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네요. 잠을 잘 주무신다는 얘기죠. 근데 경추베개가 저처럼 옆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멀고도 먼 강입니다. 똑바로 주무시는 분들은 예, 확실히 좀 효과를 보신다. 뭐 그런데 옆으로 한 번도 정말 옆으로 똑바로 누워서 잠이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따님의 사랑이 담긴 네. 0342님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 중이신데 두뇌가 풀 가동하다가도 바로 멈춰버리네요. 새벽부터 일어나 공부하고 끼니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들은 얘긴데요. 우리가 공부할 때 정말 그게 자기 있게 되려면 들여다보는 시간이 아니고 들여다본 후 잠깐 이제 뭐 멈춰 있을 때 그죠? 뭐 한 40분, 50분 계속해서 공부를 했다면 한 10분 정도 쉴 때 그때 머리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자기 있게 된다고 하니까 예. 풀 가동하다가 멈출 때면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시고요. 자, 자격증 꼭 따내시길 응원 드립니다. 남편이랑 쇼핑몰에 가면 꼭 생기는 일이 있죠. 같이 온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 혼자 저기 앞에서 걸어가요. 아, 좀 같이 좀 가. 그러면 뒤돌아서 다가오지도 않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네. 진지하게 한번 상의를 해보시죠. 네. 저녁에 와인이라도 좀 한잔 둘이 이렇게 이제 자기는 왜 그런 데서 혼자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지? 근데 의외로 남성분들 좀 아내랑 같이 걸을 때 그 속도라든지 손잡고 가는 걸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아니 또 옛날 분들이나 좀 그랬지. 예, 2923님.

앞으로 예, 손잡고 나란히 걸으실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면서 야, 이 노래 오랜만입니다. 방금 브루스 윌리스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가 TV에서 정말 스타로 성공을 안겨줬던 드라마죠. 문라이팅의 메인 테마 2064님이 우리의 국내에서는 블루문 특급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나름 사랑을 크게 받았었죠. 국내에서도 알자로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2005년부터 와 20년 동안 동결됐었구나.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주요 궁궐과 조선 왕릉의 관람료가 내년부터 오를 예정이래요. 그래서 궁궐과 정면을 찾는 방문객이 늘면서 관리 비용이 또 상당히 또 들어가게 됐고 외국에 비하면 정말 많은 차이가 났는데요. 현재 공복 경복궁과 창덕궁이 3,000원, 창경궁과 덕수궁이 1,000원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일단 뭐 화려함의 극치로 알려진 베르사유 같은 경우에 6만원대예요. 57,000원. 일본만 해도 히메지성 같은 데가 23,000원. 거의 공이 하나 더 붙어요. 그렇게 비교하면 우리는 엄청 낮은 수준이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막 올리기도 그렇고 구체적인 내용은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라는데 오랜 시간 동결된 관람료인 만큼 또 우리 문화유산을 더 오래 지켜나가기 위한 변화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에 있는 공사장은 반드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에는요, 공사 때문에 보행자기를 막는 경우에만 안전통로를 설치하면 됐었대요. 근데 이제는 보행료를 사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해당 구역이라면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 공사 장비가 떨어지거나 또 시설물이 무너져서 다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특히 사고 위험에 더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돕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공사 현장이 준비해야 할 시간을 고려해서 개정안은 앞으로 6개월 뒤에 시정이 되고요. 안전에 지나침이라는 건 없죠.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아침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약이 꽤 되시죠. 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 약 보관 방법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텐데, 보통은 약이 얼지 않는 온도에서 30도 사이, 특히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폭염 때문에 이게 높은 온도에 오래 노출되면 약 성분도 변하고, 특히 여름철 차량 내부 온도가 7, 80도를 오르내릴 때 절대 차에다가 약을 드는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화장실이나 주방처럼 습기가 많은 곳도 피해야 되고요. 볕이 닿지 않는 서랍 같은 곳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그 색깔이나 냄새, 모양이 변했다면 즉시 그건 먹지 말고 약사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지금 챙겨 드시는 약들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한방에서 얘는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약재로 알려져 있어요. 쓴맛이 강한 한약재의 맛을 부드럽게 해서 여러 약재가 우리가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조화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름 그대로 단맛이 나는 풀이라는 뜻이고요. 또 옛날에는 여기저기 끼지 않는 곳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깍두기 말고요. 그렇게 표현을 했던 이것은 무엇일지 생각나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열려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에 두 글자 이 정답 알려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이 노래 듣는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에픽하이와 타루가 함께했어요. 1분 1초.

자고 다시 잠들고 난 외투를 벗으며 말없이 삐지고 전화기를 들어 밥을 시키고 커튼을 치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watching DVDs 어깨에 기댄 너의 숨소리 난 나가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지

네, 에픽하이 그리고 홍대 하신 타루 1분 1초 감초였습니다. 진짜 옛날에 아, 참 감초 같은 역할이죠. 뭐 이렇게 영화에도 조연으로 조조연으로 많이 나오는 분들 그렇게 불렀었고 아 이게 단맛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당귀 뭐 이런 그런 아무튼 예전에는 라디오에서 그 한의사분이 직접 출연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3년 전부터 뭐 어디가 이렇게 아프고 쑤시고 그럼 이제 거기서 직접 약재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한약 재료 파는 그 시장이 저기 예 경동시장 거기 가서 다 사서 이제 저 어릴 때 할머니가 듣고 계시면 제가 옆에서 적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 아무튼 오늘 유산균 그리고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87님 백내장 수술에 렌즈 삽입술까지 시술을 했는데 이게 진짜 신세계입니다. 환갑을 조금 넘긴 나이라 그동안 눈이 침침한 건 뭐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선명한 거예요. 예전에 몰랐던 내 팔의 주름까지 어찌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제 팔을 안 쳐다볼 수가 없는데 이보다 더 잘 보여봐야 뭐 때로는 안경 벗고 안 보일 때가 더 마음이 편할 때도 있고 아니 근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아 진짜 안경 불편하긴 한데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결정하신 거고 잘 되셨다니까 축하드리고요. 3584님은 펜션 달린 워터파크로 2박 3일 놀러 다녀오셨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애들은 신나게 노는데 저는 튜브 들고 간식 챙기고 집 나르고 집에 오니까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서 계속 누워있게 되네요. 그럼 물가에 한 번도 안 들어가신 거예요? 저도 가면은 뭐 바람 놓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긴 뭐 밥은 제가 챙기진 않았지만 같이 즐기는 게 가족여행인데 내년엔 그래도 안 가실 순 없고 예, 본인도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죠. 자 이번에 준비된 곡은요 재작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R&B 소울 부문을 수상한 신인입니다. 유라라는 아티스트예요. 수영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자, 리조의 보이스라는 참 이분들은 리듬을 제 기준에 그러니까 제가 쓰는 같은 1초도 60초라고 계산하면 한 120초로 나눠서 뭔가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리듬감. 아, 4대 아니고요. 네, 아무튼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라는 어떤 표현이 생각이 나서 리드미컬 했어요. 네. 2220님이 노트북이 갑자기 고장나서 너무 우울했는데 수리센터에서

0: 그래도 아 이거 복구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이참에 새로 장만해야 되나? 요새 노트북 가격 여러분 반도체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더라고요. 아 정말. 그래 아무튼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얘가 살아났대요. 야 돈도 굳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파일도 열리고 기뻐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얼마나 기쁨을 오늘 아침에까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수락단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금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영화 대사관 준비되어 있는 날이죠. 네. 2부 끝곡으로 일단 영국 밴드 Falls라고 하는 팀의 My Number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전 일단 오늘 생각난 노래로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앞마당 놓치지 마세요.
2: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제가 사실 이번 주부터 이걸 언제 틀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이 날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색적인 접속곡입니다. 한 곡의 원곡은 탐 웨이츠라는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의 Broken Bicycle이라는 곡이고요. 여기에 만든 사람은 폴 맥카트니인데 저는 어린 시절 존 덴버의 버전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정크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두 곡을 뭔가 정서도 닮아있고 한데 마치 한 곡처럼 스웨덴 출신 메조소프라노 소피 반 오터라고 하는 여자 소프라노와 쉬로 큰 사랑을 받은 엘비스 코스텔로 이 둘이 이 노래를 한 곡처럼 듀엣으로 노래를 했어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음악 살롱을 진행할 당시에도 들려드릴 때마다 또 신청곡으로도 많이 여러분들이 원했던 노래인데 제가 오늘 아침으로 다시 오고 한 번도 안 들려드린 것 같아서 오늘 이 노래를 생각난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Broken Bicycle Junk의 접속곡입니다.

0: ジャックジャックイビガイビガちゃんぽん이비가짬뽕모델김태균입니다국물맛은칼칼한데자극적이지않아속은편안한남녀노소모두가완뽕하게되는바로그짬뽕이비가
1: 이비가요이비가짬뽕
0: 1일1짬뽕오케이
2: 아니다른돈은다키우면서퇴직연금은왜안키워퇴직연금도키움할때가왔다
3: 키움이알아서모아주고굴려주니까퇴직연금 IRP 도 크게키움키움증권
4: 원금손실유의투자전상품설명서및약관필독
5: 온가족에너지충전샤브올데이여름제철신메뉴국내산통영장어구이완도전복보양식으로든든하게여름별미강원도식막국수에마라탕마라샹궈까지달콤한곡성생멜론디저트로완벽한마무리올여름맛있는외식가족에너지충전은샤브올데이에서
6: 경기도민은자동가입경기기후보험이더좋아졌습니다온열한랭질환진단금150,000원으로더기후취약계층보상에임산부까지더응급실내원비100,000원더경기도누리집에서경기기후보험을검색하세요경기도
7: 토마토가빨갛게익어가는요즘카레가더맛있어지는계절입니다여름의카레토마토카레라이스카레로계절을맛보세요
8: 일요일은오뚜기카레오뚜기
9: 3일숙성카레하모니가새로나왔어요

0: 자, 오늘도 매일 밤 12시 MBC FM 영화음악을 진행하고 계신 김세윤 작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1: 네.
0: 처음에 호프가 개봉할 때만 하더라도
1: 네.
0: 이런 3파전이 예상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1: 네.
0: 느닷없이 스파이더맨과
1: 네.
0: 오디세이가 거의 같은 타임에 개봉을 하면서
1: 네.
0: 지금 정말 뭐 3인 3색은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1: 그런데 정말 또 예상치 못한 복병이 치고 올라와서
0: 누구죠?
1: 2강 2중이라고 해야 될 텐데 스파이더맨과 오디세이가 이제 맨 앞에 서 있고요.
0: 예.
1: 호프가 3등일 줄 알았는데
0: 네.
1: 사랑의 하추핑이 사랑의 하추핑이 지금 호프를 제치고 3등으로
0: 어떻게 네.
1: 역시 우리 부모님들의
0: 아, 그 여름 방학인 걸 깜빡했네요. 그쵸.

0: 네, 그래서 사랑의 하추팽이 과연 언제까지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1편도 되게 잘 됐어요.
1: 100만 훨씬 넘었죠.
0: 네네. 네. 그리고 1편을 보고 온 제 주변에 많은 이 동정업계 종사자들이 아이들 보여주러 갔다가 오열하고 나왔다. 라는 평들을 했었기 때문에 2편의 기세 역시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정말. 야. 근데 아무튼 이 네. 와중에 저희 큰아들이 얼마 전에 네. 이제 쉬는 날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스파이더맨과 오디세이를 한 날 네. 그냥
0: 몰아서
1: 봤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지금 요즘에 하는 말이 이 두 편의 영화는 네. 좀 텀을 두고 보는 걸 권장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왜 그런 거죠?
0: 이게 이제 캐스팅이 좀 겹쳐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좀 재밌게 이제 오디세이의 줄거리를 요약하는 분들은 제이슨 본이 자신의 아내 캣 우먼과 자신의 아들 스파이더맨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가려고 애쓰는 이야기가 오디세이인데 자기가 집을 떠나 있는 사이에 자신의 아내 캣 우먼을 괴롭히는 건 배트맨이다. 로버트 패틴슨. 그리고 집으로 가는 제이스 본을 붙잡고 몇 년씩이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건 퓨리오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캐릭터들이 오디세이에 다 모여 있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개봉한 스파이더맨의 캐릭터하고도 또 겹쳐요.
1: 예. 네. 왜요? 홀랜드가 전혀 다른
0: 홀랜드가 맷 데이먼의 아들로 나오는 영화인데.
1: 아, 아들이구나.
0: 네. 근데 이제 그 톰 홀랜드 그러니까 그 오디세우스의 아들이 아빠의 귀향을 기다리는 사이에 이제 스파르타를 방문하거든요. 네. 그 스파르타의 왕이 스파이더맨의 퍼니셔입니다. 존 번탈이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스파이더맨의 가장 중요한 조연이 또 영화에서 또 톰 홀랜드와 함께 등장하는 시퀀스가 굉장히 많은 캐릭터라서 네. 좀 재밌기도 할 거예요. 스파이더맨의 이들이 왜 여기 있지? 스파이더맨 여자친구는 왜 자꾸 아버지의 꿈속에 나타나지? 그래서 맷 데이먼의 어떤 그 꿈속에 계속 아테나 여신이 나오는데 그게 또 젠데이아니까.
1: 아, 맞네. 네.
0: 그래서 그 제이슨 본이 계속 예, 스파이더맨 여자친구와 예, 꿈속의 대화를 나누며 10년의 여장을 해나가는. 네. 예.
1: 진짜 지난 10년 동안 각 배우들이 정말 자기 이름보다 어쩌면 더 기억에 남을 만한 캐릭터들을 완성해냈다라는 걸 반증하는 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0: 그래서 뭐 텀을 좀 두면 이제 텀을 좀 둔다고 해서 그게 두 편이 분리되긴 쉽지 않을 겁니다.
1: 그래서 아니 네. 그네가 그러더라고. 처음에 이제 오후에 스파이더맨을 보고 네.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0: 네, 재밌죠 이번 거. 네.
1: 그러더니 새벽 2시 반쯤에 이건 정말 어메이징하다. 그다음에는 앞에 막 그랬거든. 진짜 IMAX는 전 세계에 41개밖에 없어. 네. 넌 어딘가가 끊어진 걸 본 거야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나도 좋았다.
0: 아니요. 근데 국내 그 IMAX관이 화면 비율로는 IMAX로 구현을 하는데 이제 그 40몇 개라는 건 IMAX를 필름 상영할 수 있는.
1: 아, 필름.
0: 네. 그렇죠. IMAX를 필름으로 상영할 수 있는 곳이 전 세계 마흔 몇 개라는 곳이고.
1: 근데 우리도 원래 코엑스 때 아니 네. 코엑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그 저기 유명한 국제 관람회 있잖아요.
0: 네.
1: 그 기억이 뭐 생각이 안 나네요.
0: 엑스포요?
1: 네. 네. 왜 엑스포랑 코엑스랑 헷갈리는 사람이겠지?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0: 맞췄다, 엑스포. 네. 퀴즈 정답 맞췄으니까 네. 저 이거 팝콘 주세요.
1: 네, 드리겠습니다. 아니, 엑스포 때 국내에 있었고 네. 또 어딘가에도 국내에 두 곳이 있었다고 그 필름 상영할 수 있는 곳이? 근데 그게 없어졌대요.
0: 예전에 63빌딩에 맞다. 있지 않았을까요?
1: 맞아요.
0: 저 어릴 때 못 가봤지만
1: 저도 못 갔어요.
0: 거기서 항상 IMAX 뭐 한다고 했던 그러니까 그 IMAX의 시절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상영관들도 다 접고 이랬었는데 IMAX는 정말 크리스 이 감독님이 네. 네. 이 감독님이 다 살리신 거죠.
1: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참
0: 이 감독이 아니었으면 IMAX가 지금처럼 다시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그러한 포맷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1: 네, 아무튼 이분도 참 대단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의 의도를 알려면 해외를 가서라도 필름으로 IMAX를 네. 봐라.
0: 그러니까 굉장한 자신감이죠.
1: 그죠. 야.
0: 네.
1: 그래서 오늘 퀴즈가요.
0: 네.
1: 이분을 맞춰주시면.
0: 네, 하마터면 제가 좀 정답을 깜짝 놀랐네. 네.
1: 근데 어차피 지금
0: 오늘의 정답은 감독의 이름입니다.
1: 네. 네. 근데 힌트송이
0: 네.
1: 이분 가문은 아니겠죠. 네. 네, 국내에서도 뭐 80년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영국 출신 시스터즈의
0: 네.
1: 예, 노래를 준비하셨는데
0: 더 놀란스.
1: 네, 놀란스. 여기 사실 이 섹시뮤직 말고도 저는 이 팀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 많아서요.
0: 네.
1: 둘리스도 원티드 말고도 명곡이 많은데
0: 네.
1: 조금 평가절하된 감이 좀 심한 네, 그런 팝밴드라고 할 수 있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사용하시는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저희가 소소하게 팝콘 네, 준비해서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지금 상영 중인 영화 오디세이를 만든 영화 감독 이름입니다.
1: 네, 네. 앞에 아, 앞뒤를 다 맞춰주셔야 합니다. 대신에 네. 자, 섹시 뮤직 더 놀란스의 노래 들을 때까지 맞춰주세요.

0: 자, 일단 놀란스의 섹시 뮤직. 오늘 지금 이 오디세이, 특히 이 용산에 있는 한 극장은 한 네. 달치가 매진되어 있는 네. 이 영화의 연출가는 누구인가?
1: 네, 크리스토퍼 놀란. 네.

0: 아니 정말 이분은 방한 몇 번 한 분 같은데.
1: 네.
0: 이번 오디세이로 처음으로 내한을
1: 그죠
0: 하셨고
1: 한국에 대한 좀 각별한 고마움을 느껴야 마땅한.

0: 제가 네. 조조를 봤습니다.
1: 네.
0: 야, 근데
1: 축하드립니다.
0: 솔직히 말씀드리면
1: 네.
0: 그걸 필름 상영관에서 봤어요.
1: 네.
0: 근데 화질이 디지털에 비해서 네. 현저히 떨어져서 네. 이럴 거면 내가 왜 필름으로 봤냐.
1: 네.
0: 그래서 한 세 번은 본 것 같아요.
2: 아, 그걸 노리고.
0: 네.
2: 그걸 노리고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0: 아무튼 이분은 뭐 그래도 오늘 소개하실 영화가
1: 네. 아, 그 제가 지금 오디세이가 극장에서 상영이 되고 있는데 오디세이 이야기도 물론 하지만 오디세이를 볼 때 혹은 보기 전에 한번 같이 보면 좋을 작품이 뭘까를 좀 생각해봤어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의 그 작품을 준비해봤고요. 저는 감독들이 매번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감독들조차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다르게 하는 때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0: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보실 네. 수 있는
1: 그러니까
0: 거죠.
1: 그러니까 나홍진 감독의 호프도 저는 사실 곡성과 저는 같은 얘기를 하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0: 아,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네.
1: 그러니까 좀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나홍진 감독 영화의 이야기에는 무지, 그리고 오해, 그리고 비극. 낯선 존재에 대한 무시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겨서 비극이 발생하는 무엇이 중헌디라고 묻지만 무엇이 중헌디 그러니까 무엇이 중한지를 영화 속에 그들은 끝내
0: 몰라요.
1: 끝내 모른 채 이야기가 끝나는 건 곡성이나 호프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그렇죠. 어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존재가
1: 네.
0: 한 마을을
1: 네.
0: 뭐 크게는 한 도시를
1: 네.
0: 아주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리는
1: 그 같은 이야기를 곡성에서는 이제 스토리의 힘을 아주 끝까지 밀어붙인 셈이고 호프에서는 그걸 스펙타클로 이제 끝까지 밀어붙인 셈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놀란 감독도 사실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빌려와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인터스텔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미 놀란 감독이 오디세이를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0: 어?
1: 저는 그게 인터스텔라라고 생각해요.
0: 오.
1: 네, 그러니까 인터스텔라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것저것을 좀 거치면서 이러한 저러한 어떤 모험을 겪는 일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0: 네.
1: 인터스텔라의 과정 자체가 전체적인 귀향의 여정이고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영화 오디세이에서는 오디세이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텔레마코스, 그러니까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계속 좀 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스텔라에서는 지구에 남아 있는 제시카 차스테인이 오디세이의 그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인터스텔라는 우주를 배경으로 크리스토퍼 놀란이 한번 오디세이를 먼저 찍어본 영화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쪽인데.
0: 네.
1: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오펜하이머라는 작품을 골랐고 오펜하이머를 고른 건 오디세이라는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 네, 그게 사실은 오펜하이머와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정을 그린 건 인터스텔라에서 한번 했었고 그 여정을 겪어가는 주인공의 심리는 사실 오펜하이머의 심리와 오디세우스의 심리가 저는 거의 좀 흡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오펜하이머를 한번 다시 보면 오디세이를 보지 않아도 오디세이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0: 네, 이거는 이제 세훈 작가님의 설명을 들어야 우리가 좀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뭐 저도 성적을 참고하고 싶지는 않지만
1: 네.
0: 어쨌든 뭐 인터스텔라가 천만을 넘겼기 때문에
1: 네.
0: 쭉 다른 뭐 인셉션, 다크나이트하고 비교해 볼 때 오펜하이머는 화제성에 비해서는
1: 네.
0: 가장 성적은 낮았습니다.
1: 그죠?
0: 323만으로 집계되어 있네요.
1: 네. 이게 아무래도 시대의 그게 측면도 있고 전기 영화였고 인터스텔라, 뭐 다크나이트, 인셉션처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에 어떤 기대하는 어떤 시각적인 그 스펙타클의 측면에서는 오펜하이머는 당연히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솔직히 그리고 저도 웬만큼 영화를 좋아하지만
1: 네.
0: 일단은 중간에 현타가 한번 크게 왔어요.
1: 왜요?
0: 아니

0: 12세 관람 가라 그래서 아. 둘째랑 와이프랑 다 데려가는데 갑자기 한 여배우가 네. 느닷없이
1: 그렇죠. 플로렌스 퓨.
0: 예. 네. 몸을 노출하는 바람에 네. 둘째의 눈을 가리느라고
1: 네.
0: 그 뒤로부터 멘탈이 흔들려서
1: 많은 부모들이 그래서 오펜하이머의 후반부 이야기를 잘 기억하지 못해요.
0: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영화 자체가 그런 일이 없었다 해도 한 번 보고 따라가기에는 좀 네. 벅찼어요.
1: 그게 놀란 감독이 늘 그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놀란 감독은 메멘토의 도구와 그리고 배트맨의 주제를 저는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메멘토의 도구는 뭐냐면 시간.
0: 그렇죠.
1: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놀란은 기본적으로 시간이라는 도구로 나는 이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덩케르크가 대표적인데 덩케르크는 하늘, 육지 그리고 바다 세 가지의 이야기가 동시에 전개되는데 그 시간이 다 세 가지가 다 다르죠.
0: 그렇죠.
1: 육지의 일주일 그리고 뭐 바다의 하루 그리고 하늘의 한 시간.
0: 아, 그 한 시간이었어요.
1: 네. 네. 하늘의 한 시간, 바다의 하루, 육지의 일주일을 마치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는 일처럼 이야기를 풀어낸 게 덩케르크잖아요.
0: 네.
1: 테넷으로 가면 그 시간을 아예 거꾸로 흐르게 만들어버리고 인터스텔라로 가면 서로 다르게 흐르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항상 시간을 갖고 일종의 좀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쭉 이렇게 하나로 합쳐놓고 보면 쉬운 이야기인데 메멘토처럼 그 시간을 장난을 쳐버리면 되게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또 영화를 보는 맛이 생기기도 하고요.
0: 네.
1: 오펜하이머 역시 세 개의 시간대의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0: 맞아요.
1: 오펜하이머가 그 원자폭탄을 개발하기까지의 시간대가 하나, 그리고 그 뒤에 오펜하이머가 비공개 청문회에 불려나오는 시간대가 하나, 그리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상무장관이 될 수 있는 청문회가 벌어지는 시간대가 하나. 세 개의 시간대를 동시에 이렇게 저렇게 오가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복잡하다는 인상을 받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은 복잡하지 않은 이야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놀라운
0: 그걸 지난번에
1: 지능이죠.
0: 테넷을 그냥 네. 어떤 그 로맨스 영화로 이해하라 라고 네. 말씀하신 우리 세훈 작가님의 한 줄 평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일단 오펜하이머 아시겠지만 간략한 줄거리로 만나볼게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4: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4: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yeah.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샤브올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0: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자 미국 정부는 독일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요. 오펜하이머를 총책임자로 임명하게 되죠. 그는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는데 핵무기가 실제 전쟁에 사용된 뒤에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 무기의 개발자라는 사실은 평생 그를 쫓아다니게 됩니다. 이후 핵무기 확산과 수소폭탄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정치적 표적이 되어버리는데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파괴할지 모르는 선택을 해야 하는 천재 과학자의 핵 개발 프로젝트. 자, 영화 오펜하이머 여기에 세훈 작가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드리죠.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관에서 네. 영화를 이해하는 데는 실패했고요. 집에서 VOD로 한 번, 네. OTT로 한 번.
1: 네.
0: 아, 이런 네. 영화였구나.
1: 네.
0: 가장 어려웠어요. 이분 영화 중에서.
1: 그러니까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만약에 어떤 영화를 보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디세이의 이야기만 만약에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사실 트로이를 보는 게 맞죠. 예. 브래드 피트의 그 트로이라는 영화가 다루고 있는 바로 트로이 전쟁이 오디세이라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니까.
0: 그렇죠. 주인공이 이제 맷 데이먼으로 바뀌면서.
1: 네. 그리고 실제로 원래 트로이를 놀란 감독 연출할 뻔도 했어요.
0: 그랬 때문에요?
1: 네. 그 시절에 메멘토 만들고 잘 나갈 때라 트로이 연출자 물망에 올랐다가 이제 결국 안 돼서 이제 트로이를 연출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오디세이를 연출하게 되는 것인데 이야기만 따지고 보면 뭐 트로이를 보시고 오디세이를 보러 가면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놀란 감독이 만든 오디세이를 볼 때 놀란이 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 오디세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를 생각하신다면 오펜하이머를 보는 게 가장 확실한 복수리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놀란 감독은 메멘토의 도구와 배트맨의 주제를 반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메멘토에서 보여준 그 시간을 갖고 노는 솜씨
0: 네.
1: 이제 그게 놀란 감독이 만드는 영화의 어떤 형식적인 재미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주제는 사실 배트맨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생각해 보시면 놀란 감독 배트맨의 핵심은 고민하는 영웅이거든요.
0: 아.
1: 고뇌하는 영웅.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가 흥행한 뒤에 전체적으로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굉장히 무거워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0: 맞네.
1: 예. 네. 모든 영웅들이 사람들이 다크나이트를 보고 나니까 그 정도의 고민을 하지 않으면 너무 다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0: 왕관의 무게를 확실하게 네. 보여주는 영화들.
1: 그래서 놀란 감독이 배트맨 시리즈를 만든 뒤에 한동안 모든 히어로물이 좀 무거워졌다가 사람들이 아 이거 너무 무거운데 하니까 최근에 다시 좀 가벼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0: 아.
1: 근데 그 배트맨의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 영웅의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놀란 감독은 실제로 인터뷰를 그렇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영웅이 승리하는 서사가 아니라 그 승리 뒤에 여파를 그리는 이야기다. 그 승리 뒤에 후유증을 그리는 데 나는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뒷감당 시네마 이거죠. 아.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보면 배트맨이라는 것도 내가 세상을 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조커의 입을 통해 듣는 나의 역할은 그거잖아요. 네가 나를 완성시켜.
0: 네. 너 같은 애가 있으니까 나 같은 네. 안티
1: 나는 세상을
0: 나온다.
1: 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조커 같은 그러한 존재가 생기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혼란과 죄책감을 갖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게 그 오펜하이머에서 가장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오펜하이머 역시 전쟁을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지식을 동원해서 그런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 무기를 만드는 순간 내가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인류를 끝내는 그 버튼을 누른 게 아닐까라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디세이에서 어떻게 좀 반복이 되냐면 오디세우스 역시 계속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좋은 작전을 짜내서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라는

0: 작전을 짜내서 트로이 전쟁을 끝냈는데 일종의 전쟁 영웅인데 내가 그 트로이 목마 때문에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을 깨뜨렸다는 죄책감인 거거든요. 그 오디세이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제우스의 법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1: 네.
0: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시절에 그 인류의 문명을 지탱하던 건 낯선 이에 대한 환대. 예.
1: 오.
0: 낯선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인간으로 변장한 신일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호의를 갖고 대접하라가 그때의 모든 문명을 지탱하는 법칙이었다는 거죠.
1: 오.
0: 그래서 트로이의 목마를 그 성 안으로 들인 건데
1: 네.
0: 오디세우스가 그걸 이용해서
1: 그렇죠.
0: 예, 그 선의를 이용해서 반대로 그들의 문명을 몰락시켰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앞으로 모두가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되는 그 시작을 내가 만든 거다라는 죄책감이 오디세이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거든요. 오펜하이머의 그 고민과 그 오디세이라는 영화 속의 오디세우스의 고민은 사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의 원자폭탄이 오디세이라는 영화의 사실 트로이 목마인 거고요.
1: 네.
0: 그 오펜하이머의 원작 소설의 제목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예요.
1: 네.
0: 그리고 이거는 영화 속에도 언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펜하이머를 프로메테우스에 이제 비유를 하죠.
1: 불을 발견한.
0: 네. 근데 프로메테우스에서 원래 이제 신이었죠. 신이지만 인간을 위해서 이제 불을 어쩌면 인간에게 선물한 죄로 독수리한테 그렇게
1: 네.
0: 그렇게 조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영웅적인 행위를 한 뒤에 그 뒷감당을 프로메테우스 역시 평생에 걸쳐 해왔듯이 오디세우스라는 그 주인공 역시 그 트로이 전쟁을 끝낸 전쟁 영웅이지만 어쩌면 내가 전쟁을 끝낸 게 아니라 문명을 지탱하는 그 중요한 기반 자체를 내가 좀 끝내버린 게 아닐까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1: 네.
0: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논란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오디세이를 통해서 또 하고 싶었던 거죠.
1: 근데 저는 한 7, 8년은 찍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0: 네.
1: 57일 만에 오펜하이머가
0: 네. 네.
1: 그리고 이 오디세이도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렸더라고요.
0: 그렇죠. 그게 이제 철저한 프리프로덕션.
1: 네. 완전한 철저한 제이시군요.
0: 네. 그리고 거기는 아마 세컨 유닛이 또 그 나름의 또 그 팀워크로 또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인서트 같은 거는 또 세컨 유닛이 알아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전개되는 촬영 시스템이라서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놀란 감독 영화가 길잖아요.
1: 네.
0: 긴데 그 지루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요. 영화는 긴데 컷은 짧아요.
1: 아.
0: 예. 네, 그게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영화를 찍을 때 한 컷 한 컷의 길이가 평균치가 가장 짧은 감독이 누구냐 하면 돌아가신 토니 스콧 감독. 예, 그분 영화는 진짜 탑검을 생각해보면 정신없이 바뀌거든요.
1: 예, 예.
0: 2등은 마이클 베이. 네.
1: 뭐 거기는 이해가 갑니다.
0: 저 트랜스포머.
1: 네. 예.
0: 3등이 논란이에요.
1: 세상에.
0: 3등이 그 수많은 영화 감독 가운데 한 컷 한 컷의 길이가 짧은 걸로 3등인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영화지만 그 영화를 구성하는 컷은 굉장히 짧아서 지루하지 않게 3시간을 보게 하는 게 놀란 감독의 솜씨인 거죠.
1: 그러니까 오펜하이머 저 볼 때 그 세 번이나 봤는데
0: 네.
1: 두 달도 안 돼서 찍었다는 게 네. 약간 배신감도 느껴져요.
0: 그리고 오펜하이머 같은 영화도 사실 이야기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러닝타임이 길지만 사실 그렇게 길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밀도입니다. 영화는. 속도만이 아닌데 속도만 빠르고 밀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공허한 영화가 없거든요.
1: 그렇죠.
0: 밀도가 높으면 사실은 속도가 떨어져도 그게 느리다는 생각을 관객은 못해요. 근데 논란이 바로 그거죠. 밀도의 힘.
1: 우리가 지난주에 킬리언 머피
0: 네.
1: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0: 네. 네.
1: 이게 20년 동안 논란 영화에
0: 네.
1: 꾸준히 출연을 했지만
0: 네.
1: 첫 주연이 바로 오펜하이머였다.
0: 그리고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받았죠.
1: 네.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0: 놀란 감독이 킬리언 머피에게 시나리오를 주면서 내가 드디어 너에게 네가 주인공인 시나리오를 줘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시나리오를 줬대요. 그래서 킬리어 머피가 고맙습니다.

0: 예, 하고서는 이걸로 성가났죠.
1: 배트맨 비긴스에서는 그 스케어크로우인가 그 약간 네. 밀짚 모자 아니 저 허수아비 같은 그걸 쓰고 나온 네. 악당이었고
0: 덩케르크에서는 사실 패닉에 빠진 병사인데 그 패닉에 빠진 킬리언 머피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희생되는 그 장면이 있어서 아, 사실 관객 입장에서는 약간 좀 밉상이기도 했던 맞아요, 캐릭터였지만 맞아요. 네. 미워할 수 없게 또 연기를 해내는 게 킬리언 머피죠.
1: 아 네. 그렇죠. 야 드디어 그래도 뭐 주연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음악을 한 곡 듣고 네. 명대사를 만나볼 텐데요.
0: 놀란 감독의 영화는 계속 한스 짐머가 해왔지만 네. 한스 짐머가 드니 빌레브의 듄이라는 작품을 선택한 뒤로 네. 이제 루드비 고란손이 한스 짐머의 자리를 차지했죠.
1: 그쵸.
0: 저는 한 편 만들고 돌아갈 줄 알았지만 놀란 감독이 한번 작업해보더니 고란손 괜찮네. 그래서 계속 루드비 고란손과 그 뒤로 작업을 하고 있죠.
1: 그래서 짐머는 뭐 굳이 놀란 감독 아니어도 뭐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아무튼 루드비 고란손은 네. 그 테넷 때부터 네. 정말 지금 그렇죠. 고속 질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0: 그래서 이번 영화 오디세이도 루드비 고란손이고 오늘 준비한 이 오펜하이머의 음악도 루드비 고란손. 그래서 오펜하이머에서는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1: 네. 음악 듣고 돌아옵니다.

0: 자,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근데 네. 참 음악을 이 고란슨 이분도 이렇게 클래시컬 하면서도 또 굉장히 일렉트로닉한 음악까지.
1: 네.
0: 사실은 새로운 제네레이션이고요. 그래서 영화 음악계로선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뮤지션의 등장은.
1: 스타일도 너무 멋있어요. 장발 스타일.
0: 나이도 젊고.
1: 맞아요.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의 제목은 사실 프로메테우스라고 해도 돼요.
0: 그렇죠.
1: 원작 소설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와 그리고 오디세우스라고 하면 사실은 훨씬
0: 그리스로
1: 더
0: 그리스로 가네요.
1: 훨씬 더 오펜하이머와 그리고 오디세이라는 영화의 좀 연관성이 보이죠.
0: 네.
1: 언제나 논란은 그겁니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안고 사는 영웅의 이야기. 배트맨도 오펜하이머도 그리고 이번 영화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도. 네. 그리고 사실 인터스텔라의 주인공도 그거죠. 매트 맥커너헤이가 계속해서 그 좀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지만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안고 가는 여정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고독한 영웅의 그 다른 사람은 가늠도 할 수 없는 마음속의 죄책감을 내가 아이맥스에 담아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재미있게 보는 스펙타클로 만들어 봐야지 하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0: 네. 아니,
1: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볼 수 있다니 하면서 이제 계속 만들어내가는 게 크리스퍼 놀란입니다.
0: 근데 이 음악 듣는 사이에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1: 네.
0: 원고를 보고 알았는데 저는 결국 일본에서 개봉 안 할 줄 알았거든요.
1: 했습니다. 네. 한참 뒤에 했습니다.
0: 야, 일본도 대단하네요. 이거 개봉했는데 그래서 흥행이 좀 됐나요?
1: 아주 잘 된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한 100만 명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0: 인구수에 비하면 1억이 네. 넘는 나라에.
1: 그리고 사실 오펜하이머는 오늘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제 8월 6일이 히로시마에 그 폭탄이 떨어진 날이고
0: 아.
1: 며칠 뒤 8월 9일이 나가사키에 떨어진 날입니다. 오펜하이머를 보는 건 시의적절하다.
0: 혹시 놓치신 분들이 네. 있다면 뭐 지금 이거는 땡플릭스에 그냥 아예 무료로 올라와 있는 건
1: 아니요. 오펜하이머는 현재 지금 개별 구매로 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개별 구매로 다시 봤습니다.
0: 오늘을 위해서
1: 봤습니다. 네, 그럼요. 오늘 아침을 위해서 1,200원인데 네, 개별
0: 구매. 많이 내려갔네요. 그래도 아무튼 예. 네. 그러면
1: 오늘의 워낙 대사는
0: 네.
1: 많은 부모님들을 당황하게 만든 그 장면에 오펜하이머를 상징하는 대사가 나와서 이 대사가 나왔었다는 것도 대부분 기억을 못합니다.
0: 나도.
1: 예. 자녀분들의 눈을 가리느라 정신들이 없어서 그래서 오펜하이머 그 실존 인물 오펜하이머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을 영화 속에서는 바로 그 장면에 넣었거든요. 그 대사를 준비했습니다.
0: 들어보겠습니다.
2: What's this?
3: Sanskrit.
2: You can read this?
3: I'm learning.
2: Read this.
3: Well, in this part, Vishnu reveals his multi-armed self.
2: No. Read the words.
1: World. 이게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다. 이게 오펜하이머가 실제로 1965년에 다큐멘터리에 출연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죄책감에 사로잡힌 채 나는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개발했지만 그때 복잡한 마음을 힌두 경전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0: 네.
1: 바로 난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근데 그 말을 영화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오펜하이머의 그 유명한 말을 표현할까 했는데 바로 플로렌스 퓨가 연기한 그 진이라는 여성과 시간을 보낼 때
0: 네.
1: 진이라는 여성이 오펜하이머의 책장에서 이제 그 책을 꺼내서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0: 너 산스크리트화 할 수 있어?
1: 네. 네.
0: 약간 비꼬듯이.
1: 네. 그래서 이제 그 오펜하이머가 방금 말한 그 대사를 하는 동안 이제 노출신이 나오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황급히 예, 황급히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막 이러는 사이에 이 중요한 대사를 다 아주 놓쳐버린 것이고요. 네. 아니나 다를까 말들이 많았어요. 굳이 왜 그런 노출 장면이 필요했고 그 캐릭터의 묘사가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놀란 감독은 바로 그게 오펜하이머 같은 사람이 그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보통 영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 뭔가 완전 물결한 인간이기를 바라지만 그냥 그 사람도 그냥 인간일 뿐이고 그 결점이 있고 또 수많은 실수를 반복했던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공개 청문회에서 집요하게 이 문제를 끄집어내잖아요.
0: 네.
1: 집요하게 끄집어내서 거의 좀 발가벗겨지다시피 하는 오펜하이머의 심정을 영화 속에서는 그 캐릭터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다. 꼭 필요한 캐릭터였다. 라고

0: 해서 외국에서는 R등급을 받았는데 한국의 심의가 조금 더 관대했던 거죠. 예.
1: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뭔가
0: 네.
1: 뭐 이해 말로 굳이 안 해도 네. 네.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늘의 이야기 오펜하이머이자 또 놀란 감독의 이야기 마무리해 드릴게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4: 자, 영화 대사관 오늘도 김세훈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음악은 그러면 마지막 곡 뭐 들어요?
5: 마지막 곡은 에디트 피아프의 후회하지 않아. 아, 영화
4: 인셉션에 나오죠.
5: 영화 인셉션에서 이제 꿈에서 깨어날 때.
4: 맞아요. 네,
5: 알람 음악이죠.
4: 농 주노 흐레리앙.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이제 작가님도 보내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5: 네, 고맙습니다.
4: 자,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남들처럼 예중여고를 다니는 건 형편상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공부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희곡을 비롯해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열심히 파고들었죠.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만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들 속에 제가 가고 싶었던 길로 향하는 수많은 분들이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당신의 건물에는 내진 안전의 기준이 있나요? 디자인 기린이 흔들림에도 변형 없는 내진성, 불연성, 시공성, 친환경성 설계로 건축외장재 내진 패널과 내진 지붕재의 안전을 디자인합니다. 정보조달 우수 제품, 안전의 기준이 되다. 디자인 기린.
7: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AI한테 별걸 다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연인끼리 다툼이 생기면 누가 잘못했는지 AI가 판정해주는 앱까지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바탕 신나게 다투고 나서 마음이 풀리면요.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에 누가 더 잘못한 건지 칼로 재듯이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었나 싶지 않으신가요? 냉정한 판단보다는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듣고 그랬구나 한마디 건네는 게 사랑에 더 가까운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눈 맞추고 목소리 들으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8월 7일 금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요. 엘튼 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Your Song이었습니다. 별의별 앱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지금 이 앱이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혹시나 필요할 일이 생긴다면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저도 요즘 AI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는 해요. 이제는 일상생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포털 사이트 대신에 예전에는 뭐 네이땡 지식인에 물어보고 했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제는 AI로 그 판도가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직장 상사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도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 어떤 표현이 이것보다 더 예의 있어 보일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요.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빵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갑자기 그 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종류가. 그래서 마들렌처럼 생겼는데 마들렌은 아니고 네모나고 길쭉한 빵인데 그 이름이 뭐지? 했더니 바로 휘낭시에라고 알려주더라고요. 휘낭시에 이름이 순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궁금한 게 생기면 일단 AI부터 켜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분에 있을 때 AI를 주로 활용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가끔씩은 식당에 가서 쌈 채소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이 쌈의 이름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땐 사진 찍어서 올리면 와, 이 쌈은 어떤 거다, 뭐 치커리다, 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사진 찍어서도 활용할 수 있고 음성인식 기능도 되고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전 AI가 정말 편리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요즘 AI를 어디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업무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저처럼 사소한 일상에서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것까지 AI한테 물러보고 있다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샵 12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근데 조금은 주의해야 되는 게 AI가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가끔씩은 멍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류가 은근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물어보고 뭐 어디 과제를 하거나 뭐 업무 보고서에 활용하신다면 재차 다시 검색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찾아보신 다음에 이중 확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용님께서 지금 댓글에 제가 또 AI를 먹는데 활용한다고 하니까 역시 먹나연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여러분의 AI 활용 방법과 오전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노래들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샵 12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오마이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골뱅이
6: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7: 경복!
16: 잠재력을 전문가로
17: 경복!
16: 4호선 캠퍼스
18: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7: 경복대학교.
1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브런치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8월 7일 오늘의 재난 정보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거리 운전이 많은 휴가철을 맞아 졸음운전 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높은 기온과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가 쌓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 전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운전 중 졸음이 느껴진다면 억지로 운전을 이어가지 말고 반드시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쉬어가야 합니다. 차량 내부도 적정 온도를 유지해 운전자가 지나치게 덥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르는 것보다 잠깐 쉬어가는 것이 더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졸리다면 꼭 쉬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재난정보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후 프리스타일의 노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떠날 때 말 못하고 돌아서 후회하고 그 사람 잊지 못해 기억을 못 지우고 아직도 사랑하고 너무도 기다리고 그 사람 사진 한 장 깊이 간직하고 언젠간 다시 올 거라는 믿음 하나 쥐고 또다시

네, 프리스타일의 그리고 그후 듣고 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최애 탐구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매주 금요일에 함께합니다. 최애 탐구 생활 출발할게요. 좋아하는 가수 한 명 혹은 한 팀 푹 집어서 그 가수의 노래만 연이어서 쭉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오늘 만나볼 최애 탐구 생활 주인공은요. 바로 H.O.T입니다. 1996년 데뷔와 동시에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 1세대 아이돌 시대를 연 그룹이잖아요. 지금도 노래만 들으면 그 시절 추억이 떠오르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H.O.T의 대표곡과 함께 그 시절 감성을 되살릴 추억의 퀴즈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최애탐구 생활은 H.O.T와 함께합니다. 먼저 퀴즈부터 내어드릴게요. 아, 퀴즈 어떤 퀴즈를 내야 될지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잘 들어주세요. 이거는 팬심 테스트입니다. H.O.T의 공식 팬클럽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카시오페아, 2번 신화창조, 3번 클럽 H.O.T, 4번 핑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 푸짐하게 챙겨드릴 예정이고요. 샵 1133, 샵 1133번으로 정답과 함께 오늘 H.O.T 노래 중에 듣고 싶은 노래들, 또 H.O.T와 관련된 나만의 소중한 추억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H.O.T의 공식 팬클럽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카시오페아, 2번 신화창조, 3번 클럽 H.O.T, 4번 핑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H.O.T와 관련된 소중한 추억과 함께 샵 1133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오늘 첫 곡으로 H.O.T의 캔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 네, H.O.T.의 대표곡 중 하나죠. 캔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캔디가 1996년 이후 H.O.T. 데뷔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요. 근데 2022년에 NCT 드림이라는 인기 아이돌 그룹이 이 곡을 리메이크를 했어요. 네,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리메이크 곡도.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2010년대 뭐 이런 데 태어난 학생들은 이 NCT 드림의 캔디가 원곡이라고 이 노래의 원곡자가 H.O.T.라는 사실을 모르는 어린 친구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놀랬습니다. 네, H.O.T.의 캔디 듣고 왔고요. 또 정말 신기한 점이 이 캔디를 작사 작곡했던 이 장용진 님이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대요. 고등학교 3학년이 이렇게 정말 여지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히트곡을 이렇게 작곡했다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그 당시에 천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H.O.T.의 캔디 듣고 왔고요. 2024님께서 H.O.T. 하면은 캔디와 행복이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행복 같이 듣고 올게요.
1: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노래를 불러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어요. 자, 춥더라도 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예요. H.O.T. 노래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아, 행복이요? 네. H.O.T. 노래 중에 행복이란 노래 아시죠? 행복 그 노래 앞부분에 보면 우혁이 형이랑 토니 형이랑 한번더난 너를 그 부분을 랩 부분 아시죠? 예. 그거를 다 같이 따라 부르시는데 자, 제가 가르치는 이선 있죠? 저 위층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을 따라서 왼쪽에 계시는 분들만 따라 불러주세요, 일단. 자, 왼쪽에 계신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은 지금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은 지금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자, 왼쪽! 오른쪽! 오케이. 자, 이 왼쪽 여러분들만 제가 행복 앞에 한번 너나 너를 그 부분을 같이 불러볼게요. 알았죠? 2, 3, 4!

0: 네, 이집트 행복 라이브 버전으로 제가 띄워드렸네요. 행복 듣고 왔고요. 2024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8878님, 사실 재키 팬이었지만 오늘 방송 잘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아이들도 좋아하는 빛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잠시 후 광고 듣고 와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최애탐구 생활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코너고요. 좋아하는 가수 한 명, 한팀콕 집어서 그 가수의 이야기도 만나보고 노래도 한 시간 동안 쭉 이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최애탐구 생활 저의 픽 H.O.T.의 노래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와서 H.O.T의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아이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2: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앞마당 놓치지 마세요.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퀴즈 정답 계속 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내어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후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에 정답자분들을 발표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맞춰주시는 분, 그리고 퀴즈 정답과 함께 H.O.T와 관련된 나의 추억들 혹은 듣고 싶은 노래들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제가 선물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은 약간 팬심 테스트인데요. H.O.T의 공식 팬클럽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카시오페아, 2번 신화창조, 3번 클럽 H.O.T, 4번 핑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133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청곡 만나볼게요. 8878님이 아까 보내주신 신청곡입니다. H.O.T의 빛, 아이들도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셔서 같이 띄워드릴게요.

네, H.O.T.의 빛 같이 듣고 왔습니다. 8685님이 H.O.T. 좋아하셨었는데 암묵적으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좋아하는 멤버 겹치면 안 되는 그런 룰 같은 게 있어서 강타를 좋아했지만 토니를 좋아하는 척을 했었대요. 추억에 빠져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강타 좋아하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강타 솔로곡 하나 띄워드릴게요. 강타의 북극성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네, 강타의 솔로곡 북극성 함께 듣고 왔습니다. 강타가 발매했던 정규 1집 앨범, 솔로 1집 앨범 폴라리스의 타이틀곡이었고요. 당시에 이 H.O.T.를 H.O.T. 혹은 하스로 발음하면 약간 조금 나이 많은 사람들로 분류가 됐고요. H.O.T.를 애초티 초티 애초리로 발음하면 신세대로 평가받았대요. 근데 저는 이 시대에 제가 막 갓난아기였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그 90년대 후반에 H.O.T.를 어떤 식으로 부르셨나요? H.O.T.라고 정직하게 부르셨는지 애초티 초티라고 부르셨는지 추억 많이 많이 문자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1123님의 신청곡입니다. H.O.T.의 We Are the Future 함께 듣고 올게요.

네, H.O.T의 We Are the Future 함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읽어보고 있는데 이제 정답 슬슬 발표해 볼게요. 5792님 1번 카시오페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쉽지만 틀렸습니다. 카시오페아는 동방신기 팬클럽 이름이었죠. 7749님 클럽 H.O.T 보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H.O.T의 팬클럽 이름은 클럽 HOT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2023님, 8878님, 6530님, 0322님 중학교 때 좋아하던 오빠들 노래를 아이가 같이 듣고 부르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샤이닝 스타의 이 빛이라는 노래가 나와서 같이 영화도 보고 노래도 부르고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찾아보니까 이 샤이닝 스타가 만화 맞나요? K-POP 아티스트들을 꿈꾸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 만화인가 봐요. MBC에서 방송된 것 같은데 뭐 SES 이야기도 나오고 H.O.T 노래도 나오고 한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노래를 자녀와 같이 듣고 막차 타고 가면서 그런 경험도 정말 좋은 추억일 것 같아요. 0322님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8685님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사무실에서 잘 듣고 있다고 하신 8723님 감사합니다. 7319님께서 우리들의 맹세 틀어주세요. 제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8723님, 추억 돋는 시간이라고 H.O.T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노을 속에 비친 그대 모습 이 노래도 듣고 싶어진다고 보내주셨네요. 우선 7319님의 신청과 함께 할게요. 우리들의 맹세 띄워드립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5: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6358님, 전직 토니 부인 울어요 엉엉 하셨고요. H.O.T. 콘서트 가면 늘 마지막은 빛이 나왔는데 빛 나왔나요? 해주셨네요. 네, 빛은 아까 띄워드렸습니다. 끝곡으로 노을 속에 비친 그대 모습, H.O.T.의 노래고요. 8723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첨자분은요, 8723님과 0322님 두 분께 문자로 안내 드릴게요. 네, 노을 속에 비친 그대 모습 함께 들으시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기분 좋은 오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후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역에서도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 해발 870m 고지대. 겨울이면 눈보라로 길까지 끊기는 척박한 평창 산골에 요즘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28 정예진 셰프가 이끄는 한식 다이닝 이야기인데요. 스페인 유학 시절 숯불에 태운 칼솥과 구운 돼지 목살에서 한식의 뉘앙스를 읽어내고 정관 스님 밑에서 2년간 머물며 레시피보다 자연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배웠다는 이 젊은 셰프, 정예진 셰프. 오일장에서 공수한 고랭지 채소와 직접 빚어 2년을 숙성시킨 장으로 가리비와 여름 두릅을 얹은 수율 김치나 또 스페인 오징어 요리를 재해석한 총알 오징어 순대 같은 독창적인 요리를 차려냅니다.

사람들이 걷는 이 화려한 비단길 대신 굳이 외진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 새벽시장 노인의 구분 등을 잊지 않고 또 강원도의 것으로 식탁을 채우는 걸 목표로 한 그의 신념이 있었는데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아무리 멀리 꽁꽁 숨겨져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법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듯합니다. 8월 7일 금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Every single day, lucky day.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0: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9: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1: 영월이래요.
1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1: 영월이래요.
1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2: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8월 7일 금요일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이 또 절기상 입추인데, 또 가을의 시작인데, 그런 느낌은 전혀 없죠. 너무나 더운데, 3855번님께서도 또 비슷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오늘이 입추인데 더위는 더욱 기승이네요. 이 또한 지나가겠죠. 가을이 오기는 할까요? 출석 체크합니다. 보내주셨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만 봤을 때는 가을은 없을 것 같고 뭔가 올해는 갑자기 확 추워질 것 같은데, 제가 마침 어제 별스타그램에서 알고리즘에 그게 뜨더라고요. 지금 너무 덥긴 하고 나가기만 해도 한 3분 정도만 있어도 땀이 줄줄줄 나는데, 불과 한 5개월 전 그리고 앞으로 4개월 뒤 대한민국 상황 해서 사진이 한 두 장 있던데, 얼굴에 눈이 다 붙어서 롱패딩 꼭꼭 잠가서 거리를 다니는 또 그런 사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래서 여름은 너무 더워지고 있고 겨울은 너무 추워지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이 입추라는 사실, 또 그리고 1419번님도 후디 드디어 휴가 막날입니다. 오전 일찍 치과 가서 소독하고 언능 들어왔어요. 오늘이 또 입추라는데 기온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그래도 변화는 오겠죠? 하셨는데요. 그죠? 정말 오늘이 뭐 기사에 따르면은 올여름에 거의 뭐 정점에 가깝다라고 또 보도한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점을 찍으면 보통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면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또 1189번님께서도 출첵해 주셨고요. 6128번님도 사진 두 장과 함께 또 강릉 남대천에 새들이 많이 찾아왔네요. 더운데 새들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시면서 또 새들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문자 창도 여전히 열려 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출석 체크, 또 그리고 신청곡 등등등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방송하는 동안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들려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오늘 오프닝 주제였죠. 또 강원도 평창군 진부역에서도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 이 해발 870m 고지대에 28살 또 정혜진 셰프가 이끄는 또 한식 다이닝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척박한 평창산골에 요즘 미식가들의 발길이도 끊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스페인에서 유학을 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이 정관 스님 밑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또 자연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배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셰프 하면은 미슐땡 또 요 별들을 얻어서 대도시 중심부에다가 이제 또 자리를 잡곤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산골로 들어가서 이 강원도의 것으로 식탁을 채우고 또 새벽 시장에 이 노인분들의 구분 등을 잊지 않고 이런 신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식가들의 발길이 강원도 평창으로 향하고 있다. 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노래 두 곡을 준비해

마마무의 고고베베 듣고 오셨습니다. 9106번님께서는요. 어제 퇴근 후에 시원하게 맥주 한 캔 마시며 이 땡플릭스에서 와일드싱 영화를 봤는데 이 가상 프로젝트 그룹인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 노래를 오늘 하루 종일 흥얼대고 있습니다. 밝은 90년대 음악 너무 좋네요. 시원하게 틀어주세요 하시면서 또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저도 최근에 이 땡플릭스의 그 와일드싱 영화가 올라왔길래 야 벌써 이 비교적 신작이 올라왔다고 하면서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저는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OST들이 또 유명한 곡이잖아요. 네가 좋아부터 해서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흥얼거리기도 했는데 이 트라이앵글의 노래는 저희가 방송 중에 처음 들려드리는 것 같네요. 지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앵글입니다. Love is.

9106번님의 신청곡, 또 영화 와일드싱의 OST, 트라이앵글의 Love is 듣고 오셨습니다. 8135번님께서도 출첵해 주시면서 오늘은 태백도 33도네요. 더워요. 보내주셨는데요. 야, 태백도 33도면은 말 다 했습니다. 야, 정말 태백은 그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셨을 때 30도 초, 뭐 30, 31, 뭐 29, 28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33도. 야, 너무 덥습니다. 또 그리고 6358번님도 타샤니의 경고는요, 한창 펌프 밟을 때 나오던 노래라 그 시절 노래가 생각나네요. 클론의 펑키 투나잇 틀어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물론 이렇게 펌프를 밟고 뭐 그렇게 즐기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타샤니 때 요 시절의 노래에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타샤니 경고도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고, 또 그리고 그 디바의 그래, 약간 요런 류의 노래 요즘 빠져서 듣고 있는데, 또 확실히 그 노래에 이렇게 댓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펌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클론의 노래도 지금 띄워드리겠고요. 1부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예, 클론의 노래와 함께 저도 잠시 후에 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런치 퀴즈 준비가 돼 있고, 3부, 4부에서는 금요일 코너 아재 개그 보안관 오늘도 준비해뒀습니다. 자, 펑키 투나잇 지금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뜻득한 선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6: 최근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죠.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불에 가열하지도 않은 꽁꽁 언 버터를 야외에 놔뒀더니 직사각형 모양의 버터가 순식간에 흘러내려 형태도 없이 다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어제 서울 기온이 37.9도까지

지솟은 극한 폭염 속에서 얼어있던 버터가 액체 형태로 완전히 녹아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몇 분이었을까요? 1번 7분, 2번 17분, 3번 37분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이거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꽁꽁 언 버터가 야외에 놔두고 나서 과연 몇 분 만에 완전히 액체로 변했을까요? 정답을 보내주시죠. 문자 샵 1533이고요.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송입니다. 와줘라는 곡이고요. 가수 세븐씨가 불렀습니다. 힌트송 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헌체인트 송 세븐의 와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불에 가열하지도 않은 꽁꽁 언 버터를 야외에 놔뒀더니 직사각형 모양의 버터가 순식간에 흘러내려 형태도 없이 다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어제 서울 기온이 37.9도까지 치솟은 극한 폭염 속에서 얼어있던 버터가 액체 형태로 완전히 녹아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몇 분이었을까요? 1번 7분, 2번 17분, 3번 37분입니다. 자, 지금 힌트송이 워낙에도 강력했기 때문에 쉽게 정답을 맞히고 계신데요. 힌트송을 그래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가수 이름에 힌트가 들어가 있고요. 거의 뭐 정답을 넣어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자,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 잠시 후에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은요, 티네이저라는 곡이고요. 청소년이란 뜻이죠. 예, 티네이저. 갓세븐이 불렀습니다. 노래를 들려드리겠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갓세븐의 노래입니다. 티네이저.

티네이저 에이요. 갓세븐의 티네이저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 1번 7분이었습니다. 야, 이 꽁꽁 언 버터를 야외에 놔뒀는데, 야, 이 버터가 7분 만에 액체 형태로 완전히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17분도 아니고 37분도 아니고 단 7분 걸렸다고 하고요. 그만큼 더운 요즘인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너무

0: 덥다 하면은 꽁꽁 언 버터도 있긴 했었지만은 뭐 달걀 후라이나 혹은 뭐 삼겹살 같은 거를 차 위에 두고 이제 관찰 카메라로 해가지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꽁꽁 언 버터까지 나왔네요. 요리도 가능하겠어요.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도 보내주셨는데요. 4651번님 정답은 1번 차량 온도가 40도네요. 보내주셨는데요. 아 요즘에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냥 차를 타면은 뭐 40도, 41도 이 정도까지는 금방 찍히더라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야외 활동은 그냥 안 하는 게 지금같이 더울 때는 맞다 생각하고요. 또 6373번님께서는 3번 37분 아 땡입니다. 땡이었고요. 0873번님 3423번님도 문자 보내주시면서 일하랴 방학기간에 애들 밥 챙겨주랴 너무 바쁘네요. 중학생 딸내미 친구가 집에 밥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해서 점심시간에 잠깐 들어와서 김치볶음밥 해서 친구한테 먹으라고 지어주고 놀다 오라고 했어요. 아, 너무 바쁘네요. 빨리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쵸. 요게 또 이제 맞벌이 하는 집은 이렇게 또 아이들이 방학을 해도 밥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그때 또 이렇게 친구네 집에 가서 먹는 밥이 생각보다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밥보다 더 맛있는 듯한 느낌? 그렇더라고요. 친구네 집이 참 집밥이 맛있었는데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또 1123번님도 1번 7분 날씨가 덥긴 더운가 봐요.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아스팔트 위는 더 덥네요 하셨고 또 그리고 328번님 3139번님 5313번님께서도 1번 7분 3855번님 또 정답 맞춰주셨고요. 또 그리고 또 6358번님 3349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7분 맞춰주셨습니다. 8135번님께서는 또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셀린 디온의 더 파워 오브 러브 신청해도 될까요? 무더운 날씨에 운전하면서 시원한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보내주셨거든요. 이 노래는 저희가 잠시 후 2부 또 마지막 곡으로 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많이들 맞춰주셨는데요. 당첨자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4: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 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 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 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 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꼼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꼼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2: 에이, look at the hottie, y'all.
3: Whoa, you know her?
2: Her name is Ivy.
3: Whoa, Ivy?
2: Hell, man. Ah, to the feet, to the fire.
4: Okay.
5: Hi.
2: What's up, my pretty?
5: I'm back.
6: This is a new classic.
7: All right, now.

아이비의 요게 소나타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2부 또 런치 퀴즈 함께 하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요. 3228번님 그리고 334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2부까지 함께 하셨고요. 2부 마지막 곡으로는 또 8135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셀린 디온, The Power of Love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또 잠시 후 3부로 금요일 코너 아재개그 보안관 코너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와 함께하는 트로트 앞마당,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에서 방송됩니다. 한여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희망곡. 썰렁하다, 분위기 깨진다, 구박받던 아재 개그. 하지만 아재 개그는 어쩌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도의 언어 유희일 수 있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배척당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아재 개그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너, 아재 개그 보안관. 정우의 희망곡 금요일 코너입니다. 아재 개그 보안관 시간이고요. 아재 개그로 구성된 퀴즈를 푸시고 정답을 보내주신 청취자 가운데 당첨자를 선정해서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재 개그, 신박한 아재 개그들 세 문제를 들고 왔고요. 우선은 또 7269번님께서도 출석 체크해주고 계시네요. 너무 덥다 보니까 문자 보내는 것도 깜빡했네요. 출첵합니다. 또 보내주셨고, 5220번님께서도 출석 체크와 함께 신청곡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아재 개그 오늘은요, 난이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세 문제 모두 좀 쉽지 않나, 힌트와 함께 들으시면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거다 난 전 또 생각을 하거든요. 세 문제를 준비했고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아재 개그부터 만나보시죠.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잘 때 신데렐라를 뭐라고 부를까요?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신데렐라를 뭐라고 부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아재 개그 보안관 코너의 퀴즈들은 역시 주관식이고요.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는 상황, 잠을 참 못 자고 있을 때, 그럴 때 신데렐라를 뭐라고 부를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힌트가 나가기도 전에 정답이 쭉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첫 번째 힌트 송을 먼저 들려드리면요, 우효의 피자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피자, 저는 피자 먹을 때 그 빵 쪽에 저는 이것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추가해서 또 이렇게 먹으면 또 맛있거든요. 자, 정답은 뭘까요? 주관식이니까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노래 나가는 동안 또 정답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효가 부릅니다. 피자.

0: 우효의 피자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직 이그보안관 첫 번째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그럴 때 신데렐라를 뭐라고 부를까요? 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힌트송으로 피자를 들려드리면서 피자 먹을 때 오늘의 정답인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빵 쪽에 추가하기도 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답이 그래도 쭉쭉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또 첫 번째 문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몸 좀 푸시라고 워밍업 느낌의 문제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힌트송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힌트송은요. 박명수 씨의 노래를 준비했고요. 피처링 김예림, UL 함께한 명순의 떡볶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왜 준비했느냐? 요즘에는 이 떡볶이에도 이것을 추가해서 배달을 또 시키고 주문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잘 때, 그럴 때 신데렐라를 뭐라고 부를지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노래 3분 20초네요. 예, 3분 20초 안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1: 오늘도 열심히 장사를 시작해볼까?

0: 힌트송 박명수 피처링 김예림 UL 명순의 떡볶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즈기그 보안관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그럴 때 신데렐라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정답은 모짜렐라.
1: 헐.
0: 정답은 모짜렐라였습니다. 피자 먹을 때나 떡볶이 먹을 때 이 모짜렐라 치즈 요즘에 추가 많이들 하시죠? 예, 정답은 모짜렐라, 잠을 모짜렐라였고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8365번님도 신데렐라도 더워서 못 잤나 봅니다. 모짜렐라 보내주셨고 8800번님, 4225번님도 아, 운전석 옆에서 자다가 피식 듣다가 보냅니다. 아,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7189번님, 6128번님께서도 정답, 또 그리고 1168번님 처음 보내주셨네요. 에이 설마 모짜렐라는 아니겠죠? 엄마 휴가 중에 같이 듣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개학이에요. 유유. 하, 어른들이 부럽네요. 보내주셨는데요. 어른들이 부럽습니까? 예, 어른들은 방학이 없어요. 어른들은 예 주말만 빼고 그리고 그 가끔 아주 가끔 쓰는 그 휴가 제외하고는 그냥 매일같이 등교한다고 보시면 될 텐데 어른들 예 물론 뭐 근데 어른들이 부러울 수는 있어요. 예. 또 1419번님 5057번님도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 0026번님도 처음 보내주셨고 모짜렐라 1647번님 모짜렐라가 이 피자에 빠지면 안 되죠. 4학년 3반입니다. 뽑아주세요 하시면서 또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또 7269번님 모짜렐라 야 기발한 퀴즈인데요. 아재기그 보안관 폐지하지 말고 유지하라 유지하라 하시면서 또 맞춰주셨습니다. 근데 또 이게 참 신기한 게 아재개그가 제가 일주일에 3개씩 이렇게 털고 있잖아요. 근데 또 웃긴 게 일주일 지나서 이렇게 제가 웹서핑을 하면서 찾으면 또 새로운 포스팅된 이런 아재개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면은 채워지고 쓰면 채워지고 하는 뭐 순간이긴 한데 일단은 준비를 또 잘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고 0925번님, 3101번님, 5246번님도 모짜렐라 맞춰주셨고요. 1166번님은 중2 딸과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혹시 조금 전에 그 어른이 부럽다고 하셨던 그 우리 또 어린 청취자분과 예 지금 뭐 함께 듣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5023번님 7202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셨고요. 모짜렐라 또 그 밖에도 8157번님 8365번님 3430번님 2811번님께서도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모짜렐라 신데렐라가 못 자고 있을 때를 또 맞춰주셨는데요. 자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또 여름 하면은 시원한 노래가 좀 당기잖아요. 위위의 오션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위위의 오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직 이그 보안관 첫 번째 문제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 두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요, 0925번님 그리고 3101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부까지 함께 하셨고요. 아재 개그 보안관 잠시 후 4부부터는 조금 더 어려워진 아재 개그 준비가 돼 있습니다. 힌트송도 단 한 번 드리기 때문에 이 정답을 맞히실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거든요. 4부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3938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 중1입니다.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다시 온다고 했던 중1인데요. 기억하세요? 여름방학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여행 가고 노느라 못 보냈어요.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또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아, 기억납니다. 예, 겨울방학 때 그 여름방학에 다시 돌아올게요 하셨던 청취자 맞으시죠? 예, 그분도 있고 이렇게 방학 때 다시 돌아오겠다 약간 터미네이터처럼 말씀 남기고 가신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오랜만입니다. 잘 놀고 계시죠? 더위 조심하시고. 자, 곽진원, 김필, 임도혁의 당신만이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는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7: 정오의 희망곡 금요일 코너 아재 개그 보안관 4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도 이 아재 개그 두 문제 더 준비해 뒀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문제 맞춰주시고 제가 당첨자 발표를 드렸는데 0925번님께서 야 공교롭게도 두 분이나 계셨네요. 이 뒷번호가 같으신 분이 한 분 더 계셔서 지금 두 분이 동시에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신 상황인데 이런 게 또 이제 운명이지 않습니까? 뒷번호가 같은 그리고 두 분이 같은 라디오를 듣고 같은 정답을 보냈다. 이게 굉장히 또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중간 번호가 예 9로 시작하는 분이 또 당첨이셨는데 다른 분까지 해서 예 그분도 또 당첨자로 제가 또 기록을 해드릴 테니까요. 예 선물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아재 개그 보안관 두 번째 문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시죠. 직접 만든 총을 뭐라고 부를까요? 문제 되게 짧죠? 직접 만든 총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직접 만든 총. 예, 한번 그 이 말을 잘 다른 단어로 바꿔서 예, 만들어 보시면은 정

답이 나오고요. 뭔가 그 정답을 보면은 영어도 있고 그리고 우리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정답 지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자, 일단 제가 또 힌트송도 준비를 했습니다. 싸이 씨의 젠틀맨 노래를 준비를 했고요. 젠틀맨, 신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신사들이 항상 이 정답인 이것을 자켓, 이렇게 정장 자켓 안주머니에 들고 다니긴 합니다. 들고 다니면서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사람이 상대가 뭐 흘리거나 뭐 묻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요거를 자켓 안에서 슥 꺼내서 건네주거든요. 예, 요게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직접 만든 총을 뭐라고 부를지 힌트송 나갑니다. 싸이가 부릅니다. 젠틀맨.

0: Boom.
1: Gentleman. 싸이의 젠틀맨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재개그 보안관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직접 만든 총을 뭐라고 부를지. 정답은 손수건.
2: 헐.
1: 정답은 손수 만든 건. 예, 그래서 손수건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총. 자, 많은 분들이 또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8034번님, 수건, 손수건 맞춰주시면서 아들 곤충 수업 데려다 주러 갑니다. 오늘도 더워서 땀이 줄줄 나네요. 보내주셨고, 또 9753번님도 정답, 또 그리고 9862번님, 3195번님, 7774번님도 손수건 정답 맞춰주셨고요.

9번님도 저도 들고 다녀요. 여름에는 더 필요하죠. 보내주셨는데 요즘 같은 또 요 더위에는 손수건 정말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어제 얘기도 하긴 했지만 이 쿨링 타워 같은 일회용 예 굉장히 시원한 물티슈 같은 그런 것들도 들고 다니면 또 체온을 낮추는데 좋더라고요. 또 그리고 3401번님, 6373번님, 또 9753번님 또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0328번님도 손수건 아직 이그 잼나네요 맞춰주셨고 또 처음 보내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3359번님, 5057번님, 8832번님도 그리고 3929번님도 손수건 맞춰주셨고요. 아, 설마 손수건인가? 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0490번님은요. 아버지랑 고성에 낚시하러 왔다가 우연히 듣고 문자 보냅니다. 손수총, 손수건 맞춰주셨고 0759번님은요. 야, 이 아재 개그로 이렇게 접근하시진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정직하게 접근하셔서 좀 웃겼습니다. 0759번님 사제 권총 예 이거 큰일 납니다 예 땡인데 예 너무 정직하게 접근하신 게 아닐까 아 또 그리고 520번님 또 0490번님 3938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한 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요 8832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죠. 자, 금요일 코너 아재개그 보안관 이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문제는 또 시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또 그리고 요게 또 시를 거기에 참고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유명한 곡도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먼저 드릴게요. 아재개그 보안관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시인 김소월이 수능을 볼 때 술이 가형을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시인 김소월 씨가 수능을 볼 때 술이 가형을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역시 주관식이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요게 또 이제 김소월 씨 또 시인 김소월의 그 시를 알고 계신다면은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또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시면은 또 제가 그래서 준비한 힌트송이 있거든요. 들으시면은 예, 확 아실 겁니다. 마야 씨의 노래죠. 진달래꽃. 또 힌트송으로 준비했는데 왜 술이 가형을 보는지 그 이유가 노래에 나옵니다. 자, 느낌 오시나요? 예, 정답이 지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예, 술이 가형만 보시거든요. 그 이유를 맞춰보시죠. 자, 그러면 노래 지금 띄워드립니다.

0: 마야의 진달래꽃 듣고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였죠. 김소월 시인이 수능을 볼 때 수리 가형만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나 보기가 역겨워서.
1: 헐.
0: 나 보기가 굉장히 역겹다고 예 하시기 때문에 수리 가형만을 보십니다. 예, 정답이었고요. 자, 많은 분들께서 설마 설마 하면서 보내주셨거든요. 0328번님도 나보기가 역겨워서 일까요? 하셨고 근데 마치셨고요. 또 그리고 0119번님, 5205번님, 3401번님도 역겨워서 또 보내주셨고 0490번님은요. 고성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물고기 못 잡았어요. 구제해주세요. 유유 보내주셨어요. 지금 낚시를 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군요. 아, 낚시 너무나 이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요 입질이 없나 봐요. 예, 너무 더운데 조금만 더 파이팅 하시고요. 또 그리고 5339번님도 처음 보내주셨네요. 온 가족이 듣고 있습니다. 6살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꼭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꼭 문자 사연을 소개해달라라고 하신 거겠죠? 5339번님. 예, 온 가족이 듣고 있다. 지금 휴가 중이신가요? 네. 예. 또 그리고 9879번님도 중학교 3학년 아들 서울 구경 간다고 해서 잠시 나와서 동해역에 태워주러 나왔어요. 조심히 잘 다녀오길 바랍니다. 정답은 나보기가 역겨워 보내주셨는데 지금 아무래도 확실히 이 방학 시즌이다 보니까 또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서 함께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서울 구경 야 다 컸네요. 예, 혼자서 동해에서 서울 구경을 간다. 그러니까요. 조심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또 그리고 8567번님 9512번님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맞춰주셨고요. 5057번님 아, 나보기가 역겨워. 히히 너무 웃겨요. 이 시 너무 좋은데 하셨는데 그죠. 예, 또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요 시는 뭐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귀화 그 문제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수능 문제로도 뭐 간간이 나오고 또 그리고 뭐 국어 시간에 한번 시험지에서 한 번은 보셨을 겁니다. 이 진달래꽃. 또 그리고 그 마야 씨의 지금 들으신 이 노래도

0: 워낙에 또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 잊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노래도 들으셨고요. 또 그리고 3359번님, 1419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당첨자 이번에도 한 분 선정해뒀는데요.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박군의 한 잔에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금요일 코너 아재 개그 보안관 또 마지막 문제까지 만나보셨고요.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011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아재 개그 오늘 또 준비한 모든 문제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지금 가족하고 어디로 휴가를 떠나고 있어요. 혹은 뭐 낚시를 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도 계셨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또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그냥 일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상당수긴 했는데 그래도 예 오늘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오늘 입추래요. 예, 뭐 체감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여름에 이 정말 불볕더위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예, 그 순간이 슬슬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일이 근무하시면서 너무 더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금요일 오늘도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노래로는 또 가인 씨의 목소리를 준비를 했고요. 피어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인재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정영환입니다. 달력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이 벌써 입추입니다. 하지만 날씨는 여전히 뜨겁죠. 가을과 너무 상관없는 날씨다 보니까 절기가 왜 이렇게 안 맞나 불평도 생기는데요. 이 정도면 조상님들도 업데이트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추의 미덕은 있습니다. 기다리면 저기 가을이 있다. 결국엔 선선한 바람이 분다. 여름이 아무리 덥다고 해도 가을이 안 온 적은 없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요. 8월 7일 금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정영환입니다.

0: 8월 7일 금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정국의 Standing Next to You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나운서 정영환입니다. 정명한 아니고요. 정영환 아니고요. 정용화 아니고요. 정용한 아니고 정영한입니다. 자, 어제 이어 출산휴가를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 마이크 앞에 오늘도 앉았고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총 나흘간 여러분과 함께 스페셜 DJ로 함께 가게 됐습니다. 어우, 김동학님께서 처음엔 안정형 DJ인 줄 알았는데 편안함 속에 유머 한국자 크크. 스페셜 DJ분들 중에 오늘이 제일 재미있었네요. 아유, 말씀이라도 이런 말씀을 해주면 제 어깨가 D글자가 되니까 살짝 누르면서 기분 좋은 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치는 금요일 두대에서는 신나는 음악 축제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시간인지는 제가 잠시 후 2부에서 공개를 드릴 거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받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고요. 뭐 여러분들 다 소개가 안 돼도 제가 여러분의 50원, 100원 날라갈 일 없도록 하나하나 다 보고 있을 테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소중한 광고주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백현진입니다

0: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영환입니다. 뜨거운 김해에서 제발 식혀달라며 1855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싸이 화사 버전의 이재능입니다. 원곡은 서울 패밀리죠. 패밀리 아닙니다. 이 패밀리라고 해줘야 패밀리라고 해줘야 그 맛이 살아요. 어떻게 좀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더위가 좀 가셨는지요. 또 8457번님이 보내주셨네요. 이분 새싹입니다. 영화 하나가 2대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휴가 마치고 정신 못 차리는 와중에도 들으러 왔어요. 진짜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지금

이 휴가에 여독이 채 가시지 않으셨을 텐데 출근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 이왕 정신 못 차리는 거, 예, 저도 정신없이 그냥 진행할 테니까 그냥 해롱해롱한 채로 이 더위를 이겨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겨내가 이러고 있잖아요. 저도. 아, 전화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어제부터 일요일까지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를 맡고 있고요. 정영한 아나운서와 함께 두댕이대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259번님, 휴가철인 건 알았지만 정말 나 빼고 다들 휴가 가셨나 봐요. 전 꽃가게를 홀로 지키는 자영업자인데요. 3일 동안 손님이 한 분 다녀가셨어요. 다들 그런 식이니 그러려니 하면서 슬퍼지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휴가 끝나면 손님도 많이 오시겠죠. 좀만 버티자. 아자. 제가 딱 예언 하나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휴가철에 뭐 여행 가서든 시간 날 때 소개팅도 하고 이제 커플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 말은 즉슨 기념일 시즌이 이제 곧 올 것이다. 예. 또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도 할 거고 이런 무더위에 낭만을 피우기 위해서 뭐 특별한 날 아니더라도 지금 듣고 계신 우리 두댕이 분들이라도 기분 전환할 겸 꽃 구매하시면서 마음이라도 시원하게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5844님도 저는 어머니와 식당을 운영 중이에요. 주방 가스불 앞에서는 에어컨도 선풍기도 소용이 없나 봅니다. 어머니와 저 둘 다 온열 질환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적은 진짜 처음이네요. 이번 여름 정말 장난 아닙니다.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꼭꼭 쉬어가면서 일하세요. 이게 뉴스에서나 온열 질환자 막 얘기 나오지 남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진짜 지금 날씨가 제정상이 아니거든요. 진짜 수분 보충 그냥 말 나온 김에 틈틈이, 예, 일어날 때마다 물 한 컵씩 마시시고 특히 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당연하고요. 나는 그래도 실내니까 괜찮, 아닙니다. 예, 우리 모두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거, 예, 제가 또 방송에서라도 연거푸 말씀드릴 테니까 아예 말 나온 김에 시원하게 물 한 컵 들이마시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뭐 또 어제 AI로 제가 재미 좀 봤으니까 우리 또 팬 서비스 느낌으로 혹은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AI 버전으로 갈게요. 이거 2020년 AI입니다. 5604번님, 안녕하세요. 저희도 인천 신기시장 근처 살아요. 느낌표, 느낌표 남편, 저 딸내미랑 여름 휴가차 전주 내려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어제 세계 버전 목소리도 정말 짱이었어요. 옆에는 울 서방 얼마나 노력했을까 점점 합니다. 신청곡은 볼빨간 사춘기 여행 신청해요. 하트하트 물결. 아, 일단 저랑 같은 또 고향 출신이네요. 인천 신기장에서 제가 20년을 살았거든요. 예, 세 가지 버전, 오늘 한 가지만 일단 2020년 버전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신청해 주신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오시죠.

예, 다시 여기 바닷가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니, 노래가 노래여서 그런지 지금 휴가 여행 가신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먼저 5104번님, 속초로 휴가 왔어요. 누룽지 오징어 순대 맛집에서 1시간 30분째 기다리다 지쳐 남편과 교대하고 주차장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기다려서 먹는 오징어 순대 진짜 맛없기만 해봐. 덥기도 덥고 어디든 사람도 많지만 다들 해피한 휴가 보내시길 바래요. 오징어 순대 맛있죠. 근데 이거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게 줄이 생각보다 안 긴데 하고 줄을 서고 있는데 다들 일행들이 차에 숨어있던 거야. 줄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예, 그래도 이렇게 교대하면서 하는 거 아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다린 만큼 더 맛있어질 거라 믿고요. 아유, 나도 속초 가고 싶다. 속초 맛있는 거 많은데. 523님, 하수처리장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거 누굽니까? 하수관로에 기름 버리신 분. 더워 죽겠는데 관로 뚜껑 다 열고 다니고 있습니다. 에휴, 선임은 기장으로 휴가 가서 자꾸 저한테 노는 사진을 보내네요. 행님아, 누구 놀립니까? 너무하시네요. 야, 근데 이거 진짜 기름 버리고 이런 거 위험한데 너무하시네요. 어?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진짜 그래도 우리 523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덕에 또 무사히 또 하수관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우신데 고생 정말 많으시는데요. 시원하게 음료수라도 한잔 마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316번님. 광고 좋아하는 영한 DJ를 위해 신청합니다. 원모어 찬스에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를. 맑은 하늘 같은 영한 DJ들 밝고 멋진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두 대 잘 부탁드려요. 아, 이게 뭔 얘기냐면요. 제가 어제 시원하게 뭐뭐 하고 싶다가 주제였어서 시원하게 광고 스킵하고 싶다 했다가 분위기가 좀 싸해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라디오 듣다 보면 광고를 너무 당연하게 듣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찬물을 끼얹는 순간 어떤 광고들이 있었지? 이렇게 한번 또 상기하게 되고 예, 라디오의 매력은 또 광고 노래들 아니겠습니까? 광고주님들 부디 좀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예, 해명이 길어지면 구차해지니까 이쯤에서 넘기겠습니다.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원모 찬스의 노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호텔.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용환입니다. 밖으로 한 발짝도 내딛기 버거운 날씨에 이 불금 제대로 즐길 수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준비했습니다. 더위 걱정 제로, 체력 걱정 제로, 실내에서도 시원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2대 여름 페스티벌 특집, 대한민국 3대 여름 축제 도장 깨기.
1: 요즘 여름 축제 시즌이 한창이죠. 그런데 너무 더워서 밖에 못 나가겠어요. 이 나이 먹고 페스티벌 가기 창피해요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2대에서는 어디에 계시든 뭘 하시든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 그네 밑에서 원 없이 뛰어놀게 여러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물총, 진흙, 락, 스프릿 장전하시고 대한민국 3대 여름 축제가 열린 고양, 보령, 성도로 도장 깨러 가봅시다. 아, 참고로 요거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2대 자체 수동 시스템을 통해 선별한 대한민국 3대 여름 축제라는 점. 아, 근데 다 공감하시잖아요. 먼저 시원한 물줄기가 가득한 이곳, SNS를 장악하고 있는 워터밤 서울에 다다랐습니다. 아, 자, 여러분 첫 번째 무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PB 88 라이징의 더 위켄드.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썸머 페스티벌의 핫걸로 부상한 비비의 대표곡 중 하나죠. BBC가 해외 활동을 염두에 두고 만든 곡이라 영어 가사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러나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뭐 팝송 가사 다 알고 들었습니까? A feeling, 느낌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리듬에 충실히 내 몸을 맡겨주시면 됩니다. BB의 The Weeknd.

비비 88라이징의 더 위켄드. 대한민국 3대 여름 축제 도장깨기 특집 첫 곡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아유, 아주 오프닝부터 무대가 아주 짱짱합니다. 몸 제대로 풀리셨죠?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놀아보겠습니다. 아주 섹시함의 종교일자들 모셔왔습니다. 불금이잖아요. 화끈하게 가야죠. 역대급 콜라보를 자랑하는 비 박진영의 나로 바꾸자. 좋아하는 여자에게 남자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남자를 나로 바꾸자라고 하는 한마디로 뺏는 건데 이 당돌함이 매력적입니다. 우리 JYP 박진영 씨가 이번 무대를 위해 가장 신경 썼던 게 몸매였다는데 저희는 라디오니까 귀로만 즐겨보자고요. 자, 다음 무대 또한 섹시미 철철 흐르는 곡으로 준비했죠. 박재범의 좋아. 뭐 페스티벌 섹시 대장 아니겠습니까? 박재범 씨답게 사실 박재범 씨는 좀 공연 준비할 때 의상비가 조금 감축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웃돌이를 입은 모습을 저 스크린샷에서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좋아. 화끈한 무대들 쭉 만나보겠습니다. 비 박진영의 나로 바꾸자. 그리고 박재범의 좋아.

B. 박진영의 나로 바꾸자, 박재범의 좋아해 이어서 만나본 무대는 다영의 바디였습니다. 우주소녀 다영씨의 솔로 데뷔곡인데 여름날씨랑 이게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괜히 차세대 써먹히니 아닙니다. 그룹 활동할 때보다 몸무게를 12kg이나 감량해가지고 완전 LA걸로 이미지도 파격변신하셨는데요. 아 진짜 멋있습니다. 워터축제 단골 손님들은 또 따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존재만으로도 힙함 그 자체인 분들, 이영재 스몰걸. 스몰걸은 또 소위 넘치는 음색이 매력적인 엑소 디오씨가 피처링을 도왔잖아요. 이 두 분을 동시에 모실 수 있어서 일석이조인 곡이겠고요. 이게 또 영지씨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가사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지씨 키가 175cm예요. 영지씨가 남자친구랑 어딜 가고 있었는데 어떤 자그마한 여성분이 남자친구한테 인사를 했대요. 근데 남자친구랑 그분의 키 차이가 너무 예뻐 보였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해졌던 그 복잡함을 녹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돈 벌어서 기뻤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스터프는 카리나 씨가 에스파 콘서트에서 공개한 솔로곡입니다. 직접 작사까지 참여했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가 바로 솔로곡 맛집입니다.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광고 듣고 오셨고요.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정영한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3대 여름축제 도장깨기 특집. 자, 2부 끝곡으로는 2년 연속으로 서울 워터페스티벌에 초대된 빌리 워크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0: 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앞마당 놓치지 마세요.
3: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정영한입니다. 대한민국 3대 여름축제 도장깨기 특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뜨거운 열기 차가운 진흙으로 식혀봐야죠. 이번에는 진흙탕에서도 즐거운 보령으로 왔습니다. 그 첫 번째 무대, 올해 가장 뜨거운 걸그룹이죠. 리센네 프리티 걸. 리센나 하면 거제, 거제 하면 리센네인데요.
1: 야호.
0: 이번엔 보령에서 열린 축제에 초대가 됐습니다. 아, 참고로 리센느는 원희의 거제를 시작으로 리브는 수원, 제나는 경주, 메인은 고양시 이렇게 한국민 멤버 전원이 고향에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고요. 그 바람에 지방호족 아이돌이라는 별명까지 갖게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스페셜 DJ 정영한과 함께 2시의 데이트 듣고 계시고요. 안영미 씨는 잠시 출산 휴가에서 몸조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주 주말까지 진행을 맡게 된 MBC 아나운서 영환 아니고 용화 아니고 용환 아니고 오늘도 계시네요. 영한, 영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광고 듣고 이어갈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도 오후가 영 따분하거든요. 저와 함께 하시죠.
5: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영한입니다.

밖으로 한 발짝 내리기도 버거운 날씨에 이 불금 제대로 즐길 수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준비했습니다. 더위 걱정 제로, 체력 걱정 제로, 실내에서도 시원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두대 여름 페스티벌 특집, 대한민국 3대 여름 축제 도장 깨기. 자, 물총 진흙 락스피릿 장전하고 대한민국 3대 여름 축제가 열린 고양진아, 이제 보령에 다다랐습니다. 행사하면 빠질 수 없죠. 대창송 최다 보유 그룹 코요태의 순정 들었습니다. 신지, 김종민, 백가 이 세 분의 조합은 언제 봐도 신이 나는데, 보컬 신지의 목소리엔 약간 쇠맛이 섞여있죠. 철분이 가득한데 여름에 들으면 유난히 서늘하고 좋은 메탈감이 있습니다. 멋진 무대 감사드리면서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여름 축제, 하지만 막상 가보면 참 일리죠. 사람 많죠, 덥죠, 티켓 구하기도 힘들고 상상과는 요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대한민국 3대 여름 축제 도장깨기 특집, 지금은 보령으로 왔습니다. 남녀노소 즐기는 코요태에 이어서 이번에는 청량한 여름으로 초대드릴 텐데요. 없던 낭만도 만들어주는 여름 기억 조작송, 하이키 여름이었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노래 2025년 6월에 발표된 곡이잖아요.

작년 여름에 그렇게 들었는데도 뭐 물릴 기미가 없습니다. 노래 속 여름은 단지 계절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도 뜨거웠던 순간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두댕이들은 인생의 어느 계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참고로는 저는 아직 이제야 좀 인생의 여름이 오지 않았나. 예. 이럴 때 땀도 좀 많이 흘려야 하고 또 그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밝고 빛이 많고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샤인킴 부장님은 뭐 늦가을 정도? 언제쯤? 예, 가을 추적. 뭐 늦자 뺄까요? 예, 그냥 가을인 걸로. 예, 농담입니다. 각자의 여름을 떠올리면서 시원하게 하이키 여름이었다 준비해봤습니다. 자, 보령에서 건져낸 또 하나의 보물 같은 팀, 바로 스테이시입니다. 발음 주의하십시오. 스테이시 아니고 스테이시입니다. 예, 비타민C처럼 아주 힘차게 발음해 주셔야 합니다. 아, 참고로 데뷔 전에 팀명 후보 중에 동양의 소녀들, 즐겨찾기, 어금니 등이 있었다는데 스테이시 잘 고른 것 같아요. 어금니, 좀 파이팅 있는데. 예, 하이키가 데뷔 전에 롤모델로 삼은 게 스테이시였다고 하는데 두 팀을 연달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스테이시의 To Love.

하이키 여름이었다, 스테이시 투 러브에 이어서 세이 마이 네임의 일리까지 진흙 한 바가지 쓰면서 아주 신나게 모두 축제를 즐기고 계십니다. 이 곡은 세이 마이 네임이 처음으로 선보인 서머송인데요. 도입부 I love you baby, 이게 아주 중독성이 있잖아요. 이 원곡 프랭키 벨리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여기에 청량 두 스푼, 아니다, 탄산 세 스푼까지 더해서 섞어준 에이드인 거죠. 예, I love you baby 에이드, 이런 느낌. 뭐 좋다는 뜻입니다. 청량하잖아요.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여름 축제. 하지만 기가 약한 분들, 내향인들, 혼자가 좋은 분들, 바쁜 분들,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신 지금 지쳐가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밖에 나가 땀방울 흘릴 필요 없는 시원한 축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대가 준비한 대한민국 3대 여름 축제 도장깨기 특집, 보령에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령 축제에 초대된 라인업 중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가수는요, 바로 미스터트롯 미, 우리들의 찬또배기 노래로 효도하는 남자 이찬원 씨 모셔보겠습니다. 노래는 오늘은 왠지 준비했걸랑요. 작곡 조영수, 작사 로이킴, 찬또배기가 부르는 로이킴의 가사. 아이고, 이색적인 맛입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5: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정영한입니다 4부가 시작됐고요. 축제 분위기 끊기면 재미가 없걸랑요. 이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더위 걱정 제로, 체력 걱정 제로, 실내에서도 시원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두대 여름 페스티벌 특집, 대한민국 3대 여름 축제 도장 깨기. 뜨겁게 오른 열기에 창문 열었다가 더 더워져가지고 창문 닫으신 분들 계시죠? 움직일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요, 실내에 꼼짝 말고 계십시오. 저희가 직접 페스티벌 현장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락스피릿이 넘쳐흐르는 인천으로 가볼게요. 또 제 고향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무대는 2015년에 데뷔한 락밴드 실리카겔의 대표곡 빅 보이드. 인디밴드를 넘어서 대중들에게도 이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죠. 수상 경력도 어마무시합니다. 한국 대중음악상 여러 번 수상했고요, 대중문화예술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까지 실력 있는 밴드임을 공식적으로 입증받았습니다. 락 페스티벌 라인업에 빠지면 섭섭한 분들, 실리카겔의 빅보이드 바로 즐겨보시죠.

대한민국 3대 여름축제 도장깨기 특집. 저희는 인천 락 페스티벌에 와 있고요. 실리카겔의 빅보이드 함께 들었습니다. 락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이 밴드는 상당히 익숙할 겁니다. 바로 QWER의 고민중독. 밴드의 붐을 일으켰던 아티스트죠. 특히 고민중독 같은 경우에는 배우 박정민 씨가 불러서 더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더위를 싹 날려줄 청량한 멜로디, 시원한 고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 데이식스의 후배이자 JYP 소속의 실력파 밴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스트로베리 케이크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아, 근데 제목 듣고 쉽게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딸기 케이크처럼 막 상큼달콤한 이런 노래 아니고요. 멋대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모순, 사탕 발린 말을 딸기 케이크에 빗대어 풍자한 어두우면서도 반항적인 노래라고 합니다. 아, 상당히 숨겨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우 철학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상반된 분위기의 두 무대, QWER의 고민중독,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스트로베리 케이크 함께 들어볼게요.

이런 맛은 어떠세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저는 아나운서 정용환입니다.

QWER의 고민 중독,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스트로베리 케이크에 이어서 술탄 오브 더 디스크의 샤이닝 로드까지 듣고 왔습니다. 최강 라이브 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샤이닝 로드는 사랑하는 사람과 눈부신 햇빛을 받으며 드라이브하는 모습이 떠오르는 평화롭고도 희망찬 곡인데요. 지금 차 안에서 드라이브하면서 축제를 즐기고 계신 분들께 아주 딱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다들 록스피릿! 손 동작 아시죠? 외치면서 대한민국 3대 여름 축제 도장깨기 특집 재밌게 즐기고 계신지요? 어느새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시원한 실내에서 앉든 들어 눕든 뭐 방법 가리지 말고 최대한 편한 자세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다음 무대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터치드의 야경. 이 야경은 터치드를 알린 대표곡인데요. 터치드 공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곡이죠. 특히 보컬 윤민 씨의 파풀한 보컬과 고음이 단전에서 아주 록앤롤! 아주 뼛속부터 끌어올리기에 제격입니다. 있는 에너지 없는 에너지 쫙 한번 끌어올려 보시길 바라면서 터치드의 야경 바로 갑니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0: 이카운트 이야기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계,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 스크린, 안 입은 듯 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아나운서 정용환입니다. 더위도 피하고 체력도 아끼는 대한민국 3대 여름 축제 도장깨기 특집 함께 달려봤는데요. 자, 오늘 모든 축제 라인업이 아주 끝내줬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 더 발론티어스 어서 오시고요. 썸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컬 멤버 백예린 씨의 살랑살랑한 음색이 인천 앞바다에서 맞는 바람보다도 더 시원한 여름의 낭만을 선사해주는 곡입니다. 자, 이 썸머 들으면서 대한민국 3대 여름 축제 도장 깨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올게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쏘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0: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3: 횡성 새말 토종순대. 빨리 떠나자.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4: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오후쯤에 손목이나 발목을 보면 옷소매나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엔 뽀송했는데 몇 시간 사이 일상의 흔적이 몸에 도장처럼 남아있는 걸 보면 괜히 신경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알차게 움직였다는 거겠죠. 자, 금요일입니다. 조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산뜻한 기분을 더해드릴 첫 곡과 함께 오후의 발견 가볍게 시작해볼까요?

0: 사라 마렐리스 리틀 블랙 드레스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후의 배경 성슬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입추 문을 열었습니다. 입추예요 여러분. 오늘 믿기 힘들지만 입추랍니다. 이렇게나 더운데 입추랍니다. 다들 입추인데 덥다, 입추가 무색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군요. 예, 오늘 하루도 이 무더위를 잘 견뎌내고 있는 우리 스스로, 예, 너무 대견하다 칭찬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오, 상구불버님은 늘 발목에 양말 자국이 도장을 찍는다. 크, 늘 그렇게 항상 성실하고 알찬 하루를 늘 보내시는군요, 상구불버님. 까망님은 피부에 눌린 자국 있잖아요. 그 주름 보면 그냥 아, 나 이제 좀 늙었구나 싶죠. 특히 왜 그 잠 잘못 자가지고 막 얼굴이나 이렇게 목 쪽에 막 주름 잡혔는데 자국 생겼는데 좀 오래 갈 때, 네, 이런 때 생각합니다. 212번님 오셨네요. 내일부터 휴가라 기분이가 더욱더 좋아지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의 금요일 기분은 어떠신가요? 한 주 동안 참 이 더위 속에 우리는 잘 견뎌왔고 잘 해내왔고 드디어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주말을 맞이하는데 와, 날이 더울수록 더 뭔가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덥다 덥다 몇 번 말했더니 주말이고 한 주가 훅 지나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이 손목이나 발목의 자국 가끔 이제 눈에 띌 때 있죠. 이런 흔적들을 보면 아, 그래 오늘 하루도 나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싶어서 괜히 뿌듯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위에 지쳐가기 쉬운 요즘이지만 스스로에게 여러분, 예, 아, 그래 오늘도 참 잘 해내고 있다. 아, 너 이 정도면 진짜 잘 살고 있는 거야 라며 가볍게 칭찬 한마디 건네며 한 주를 마무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입추잖아요 여러분. 입추 맞습니다. 아, 그래 이제 좀 더위가 가시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예, 시원한 물 한 모금 넘기면서 여러분 오늘 편안하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4279번님 반갑습니다. 평소에 노발 오프닝 듣기 힘든데 휴가시구나. 오프닝부터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입출하던데 우리 조금만 같이 힘내봐요. 맞아요. 이런 말이 너무 힘이 나지 않아요? 조금만 같이 해보자. 이런 뭔가 으쌰으쌰하는 동료애 같은 이런 어떤 감정이 뿜뿜 솟을 때 더위 따위 잊을 수 있다. 오늘도 즐겁게 입출을 생각하며, 그래 더위가 가고 있구나 생각하며 2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아, 오늘 1, 2부 순서 여러분 사용과 신청곡 함께하고요. 3, 4부에는 오늘 아 입추인데 그러고 보니까, 네, 음악 퀴즈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추를 맞아 발라드로 한번 오늘은 퀴즈를 준비했으니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발라드란 소리에 벌써 포기한다는 분 계셨어요. 방송 전에 포기하지 마세요. 네. 난도가 상당히 섞여있다. 네. 낮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섞여있다. 3, 4부 순서 함께해 주시고요. 1, 2부 출석 체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창 열어뒀어요.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여러분 사용과 신청곡 그리고 출석 체크 기다리죠. 광고 듣고 옵니다. 티켓 무조 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 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자, 오늘 출석 체크 조금 여유롭게 가볼까요? 급할 것 없는 금요일이잖아요.
1: 오늘 문자창은 이례적으로 노마드님이 가장 먼저 열어주셨는데 인기쟁이네. 빨리 가자 그럼 우리.
0: 아침 일찍 출근길에 또 찾아주셨고요. 사루비아님도 오셨습니다. 요즘 잠을 좀 못 주무신대요. 열대야도 조금 누그러진 것 같은데 사루비아님 그 마그네슘 같은 거 챙겨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날씨의 영향도 있지만 어떤 뭐 심리적인 것도 있을 테고 컨디션에 따라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커피 좀 줄이시고 마그네슘 한 알 정도?
1: 아, 짱짱님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가끔 제가 꿈에 나타난대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또 출몰을 해주시죠. 아, 감사해요. 꿈에서 저를 또 토닥토닥 해주셨대요. 제가 아니라 짱짱님이 토닥토닥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잘 지내고 계시죠?
0: 아치님, 아오, 당직을 당당하게 서시는군요. 오늘 전시장에 계시대요. 고객 응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아, 신청곡과 함께 이렇게 또 안부를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전시장은 시원하죠? 여우의 여신님, 우리 섬려한 여우의 여신님 사랑합니다. 땅콩님께서 그 노래 가사 중에 그녀만 곁에 있으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이런 노래 가사를 남겨주시면서 저도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저만 있으면 분위기가 살고 행복해지고 막 그런 말 들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리디도 나도 오늘 그렇게 살아요. 더워도 짜증나도 그렇게 살자고요. 아, 땅콩이면 충분히 그런 존재죠. 옆에 있으면 이렇게 웃게 되는. 오발 명찰 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골드마운틴님은 오늘 조퇴하고 구미로 가신대요. 고속도로를 한창 달릴 때 방송을 들으실 거라고. 영동 지역에 주말에 비 소식이 있죠. 그래서 구미 쪽에 등산 예정하신다고 합니다. 멋진 사진 담아주세요. 사르르님 주말에 뭐 할지 고민 중이시라고 오랜만에 미싱 놀려볼까요? 집에서 이런 거 하세요? 제가 그 김신영 씨가 나혼산에서 그 집에서 직접 그 저 뭐죠 운동화 신발 리폼하는 거를 보면서 저도 약간 지금 좀 생각하고 있어요. 할 줄은 모르는데 들여놓으면 뭐 배우겠지. 미싱. 에어컨은 좀 시원하게 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기님은 요즘 그 펜션을 오픈하셨는데 입소문을 많이 타고 있나 봐요. 요즘 손님이 끊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3시 입실하시는 손님을 늦었네 우리 손님. 노션 아니겠죠. 연락 없으셨나요? 일단 지금 기다리시는 중이라고. 태양님도 출첵.

해주셨고요. 아, 만수님은 오늘 수박과 함께 출첵을 해주셨네요. 역량 있으시네 이분. 그 수박을 반통 자르셔서 지금 수박 크기가 그래도 작아 보이진 않거든요. 완전 큰 건 아니지만 그 반통 채로 숟가락으로 퍼드시고 계시네. 여기 이제 같이 사는 사람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다 먹어야 된다, 깨끗하게. 아니 다 먹지도 못하고 침묻히고 하면서 숟가락으로 먹은 거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깨끗하게 다 먹어야 된다. 끝이 보입니다. 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볼 빨간 사춘기 노래 원하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약간 이제 여름의 끝자락 느낌으로 리메이크 버전 들어볼까요? 여름아 부탁해.

정집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해리코닉 주니어 It Had Be You 띄워드렸어요. 리디 입추가 무색하게 오늘 엄청 덥네요. 그래도 입추 기념으로 가을 냄새 물씬 나는 노래 신청합니다 하시며 남겨주신 곡 함께했습니다. 겨울 느낌도 물씬 나고 아 무덥지만 뭔가 이제 작별을 구할 때가 온 것 같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빨간 사춘기가 부르니까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바닷가에 깃든 기분입니다. 3991번님. 인디고 원곡이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이 리메이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익숙한 노래지만 새로운 느낌으로 들을 수 있는. 여름에님 컨디션 좀 어떠세요? 출첵합니다. 더위가 오늘 클라이맥스라고 하네요. 우리 모두 힘을 내요 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막 가기 싫어서 막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막 이제 버티는 그런 느낌. 바람이 벌써 시원해요. 거참 이상하네. 길냥집사님 오늘 입추거든요. 어제 그제 저도 밤에 잠깐 이렇게 나가는데 바람이 조금 숨을 쉴만하네 싶더라고요. 신기하죠. 이 절기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애플스님 전국에서 가장 선선한 동네로 강원도 태백이 있겠고 경북 영양이 있겠습니다. 영양에 살고 계신 애플스님. 어젯밤엔 열대야가 없고 시원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에어컨 없이 창문 열고 선풍기 자연풍으로 놓고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급할 것이 없는 금요일 지금은 덥다 덥다 하지만 급할 것 없이 알게 모르게 절기는 바뀌어가고 있네요. 오늘 이제 해가 좀 누그러지면 이제 풀베기를 하러 나가시는 것 같아요. 에프스님 한 5시 경향상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더울 때는 그냥 내 몸을 위해서 쉬어주는 게 제일 좋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마저 작업도 오늘의 작업도 마저 잘 마치시길 바랄게요. 이천땡님 이천 지금 차 안 온도 42도요. 불가마 속입니다. 머리가 아파요. 마지막 그 서울 수도권 지역은 진짜 막 어마어마하대요. 예,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 항상 이제 이야기들이 괜찮냐? 강원도 괜찮냐? 영동 지역 괜찮냐? 이번 주 조금 누그러져서 영동 지역은 걱정이죠. 역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 또 영서 지역 계신 우리 오바리들도 무더위에 지금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단추마미님 오셨어요. 오늘 퇴근길 발도장 꽁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이 입추면 이제 시원해질 때 된 거 맞죠? 근데 왜 이렇게 더운 거죠? 더위야 물러가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지금 버티느라 좀 그런데 가고 있습니다.

오늘 1329번님께서 다비치 강민경과 최정훈 함께한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퇴근 준비하며 출첵합니다. 오늘 입추네요. 아직 멀게만 느껴지지만 그래도 가을을 그리워하면서 오발 가족 여러분 질주하시길.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강민경, 최정훈,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 아, 뭔가 이런 노래 들으니까 진짜 또 가을이 성큼 온것 같습니다. 아직 굉장히 무덥지만, 네. 약간 이제 그 뭐랄까 기분적으로, 뭐 느낌적으로 어떤 바이오리듬이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새싹베이비님, 리디 너무 더워서 연차 훌렁 던져버리고 동굴 투어입니다. 여기 시원하다 못해 추워요. 어디쯤에 계신 걸까요? 우와. 뭔가 산한 느낌이, 네. 차가운 기운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2부 순서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 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아니, 쿠팡님. 아, 이렇게 눈물샘을 자극하는 노래였다니, 세상에. 2부 첫 곡으로 백지영, 정지소 두 분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이라서라는 곡이고, 쿤팡님께서 지금 우리 다경이랑 사랑이야 쇼핑을 보고 나오는 길에 이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노래가 영화 OST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청곡을 받고 미리 안 들어보고 그냥 일단 2부 첫 곡으로 바로 전해드렸어요. 뭐 발라드도 좋고 템포가 있어도 좋다. 네. 처음 듣는 곡을 그냥 믿고, 네. 우리 다경이와 쿤팡님의 픽을 믿고 전해드렸는데, 아, 가사가 너무 너무 마음 아프다. 그 지금 뭐 영화 극장 가는 진짜 엄청난 대작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호프의 인기에 이어서 뭐 스파이더맨, 또 오디세이가 오늘인가요? 어젠가 개막을 했죠. 그래서 뭐 진짜 막 대작들이 계속 쏟아지는 중에, 이 사랑이야 쇼핑이, 네, 또이 마니아층 사이에서 요즘 아주 요 며칠 개봉을 하고 또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여주려고 같이 갔다가 더 울고 나온다는 사랑이야 쇼핑. 아니, 아이들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절절한 또 발라드가 OST로 삽입이 됐군요. 사라져버린 엄마와 엄마를 찾는 로미를 상상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감정이입이 한 100만 배될것 같습니다. 다경이가 지금 엄마도 그렇고 우리 동생도 그렇고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해서 우리 다경이도 마음이 좀 심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경이, 씩씩하게, 이제 맏언니니까, 맏누나니까, 씩씩하게 동생들을 케어해야 해요. 훈방이 근데 지금 다니셔도 돼요. 좀 걱정입니다만. 몸조리 잘하시고, 우리 쿤팡님과 다경이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다경이 울지 말고, 씩씩하게. 이제는, 두 동생의, 엄마는 좀 그렇다, 그지? 그래도 엄마 같은 마음으로 두 동생을 잘 챙겨줘요. 씩씩하고 의젓한 우리 다경이가 되기를, 언니가, 이모가, 이모가 응원할게요. 주소 성함 주세요, 쿤팡님. 백지영 정지소 처음이라서 띄워드렸습니다. 동희동희님 오셨습니다. 오후에 출근하는데 5일장이라서 장이 섰더라고요. 야채 놓고 파시는 할머니들도 계시고. 아, 근데 부채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라고. 부채도 없이. 오늘 약간 입추라고 우리 어머님들이, 마음을 놓고 나오셨나? 아직은 긴장을 놔선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애플스님 입추 기념 발라드. 아, 2부 첫 곡은 지금 우연히 걸린 발라드였어요. 시간차 신청곡 선곡, 시간차 선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참 전에 남겨주신 노래 오늘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어머, 하늘나리님은 양양 송정해변에 계시대요. 송정이죠? 네, 송정.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무슨, 그래픽을 보는 것 같아요. 바다 물살을 진짜 물살만 이렇게 주셨는데, 파도 없는 그냥 물살만. 날씨가 좀 어떤가요? 기온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 진짜 한창 더울 때는 백사장을 걷기도 힘들 정도로 맨발로, 너무 뜨거웠잖아요. 여름이님 다행입니다. 저 이제 컨디션 많이 좋아졌어요. 홍삼 같은 거 몸에 좋다는 거막 주섬주섬 눈에 띄면 입으로 넣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네.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름아 부탁해 오늘 볼빨간 사춘기 버전으로 전해드렸는데 들으셨을까요? 7578번이 입추라니 하늘도 다른 것 같고 어제보다 더

얼더운 것 같고 그러네요. 희한하죠. 그 여우의 여신님이셨는지 발라드를 듣다 보니까 괜히 덜 더운 것 같고 진짜 가을이 온 것 같다고. 참 사람의 감정은 희한합니다. 까방님은 또 다른 의미에서 벌써 진짜 가을이 온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요즘 뭔가 좀 많이 먹는다. 많이 먹으면 좋죠. 네. 노래 갈까요? 애플스님의 시간차. 네. 신청곡 선곡입니다. 여름은 돌아와. 존박.

아우, 리듬이 너무 좋아요. 존박, 여름은 돌아와. 금촌댕님, 어우, 오디세이 벌써 보셨어요? 10년 만에 서방님과 영화 봤어요. 겨우겨우 졸라서. 어떻게 남편분께서 좀 흡족해 하시던 거예요? 다음 영화가 가능할까요? 일단 되게 길고 방대한 스토리와 막 따라가야 하는 그 뭐랄까 따라잡아야 될 게 되게 많죠. 재밌으셨나요? 느티나무님 오셨어요. 오늘 79년도에 졸업한 초등학교 친구들 마산, 대구, 성남에서 원주로 다 온대요. 폭풍수다 예정입니다. 리디 눈치 보면서 그래서 조금 일찍 불금 즐기러 가도 될까 해요. 아우, 빨리 가야죠 이런 거는. 느티나무님 눈치 보지 마시고. 근데 이동 중에 못하고 가시나? 자동차에서 뭐 들으셔도 되고 이제 유튜브도 되니까 아무 데서나 함께 하실 수 있다. 중간중간 살짝 이제 확인해 주세요. 잘하고 있나 요것만. 아, 너무 좋으시겠다. 얼마 만에 만나는 것일까요? 만나는 것일까요? 모이시는 걸까요? 네. 우리 느티나무님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땡이어땡구님 오셨어요. 더워서 일을 못하겠다. 아,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어디 지역에 지금 계시죠? 아마 왠지 영서 쪽에 계시지 않을까. 하여튼 상당히 덥습니다. 분명히 입춘데 아직은 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땡이어땡구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정리하십시오. 네, 금요일입니다. 일찍 조금 서둘러서 마무리하시고 주말 편안하게 쉬시면서 이번 여름을 같이 마무리하자고요. 노마드님, 금요일인데 갑자기 너무 심란합니다. 다음 주에 팀장님이 새로 오시거든요. 구간이 명관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구성원들 바뀔 때마다 섭섭하고 심란한 기분은 적응이 잘 안 돼요. 이게 그 인사철이 따로 있진 않나 봐요. 중간중간 그래도 또 있을 수 있죠. 잘 줄여야지 뭐. 또 팀장님도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참 팀장님 관리자급 분들도 새로운 데 발령받아 가면 얼마나 긴장되고 또 어떤 친구들이 있을지 잘 해낼 수 있을까, 적응은 잘 할 수 있을까, 나를 잘 따를까, 나를 좋아할까, 얼마나 걱정을 하고 오시겠어요. 서로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새로운 분을 맞이하는 분도 새롭게 가시는 분도 항상 뭔가 떨리는 마음으로 발령처를 기다리게 되죠. 잘해주세요, 노마드님. 잘 챙겨주십시오. 심란한 기분은 티내지 마시고. 아, 그래서 짜장면 드실 거예요? 탕수육 말아 먹는지 봐야지, 우리. 어휴, 너무 재밌어. 동희동희님, 지난번 교육 갔다가 간식으로 받은 프리타임 초코바. 돌아가신 아버님이 놀러가면 예뻐라 하시면서 어머나 이걸 장롱 속에서 하나 꺼내주시곤 했대요. 오늘은 아버님 생각을 하니 좀 코끝이 찡하네요. 아버님 산소에 다녀와야겠습니다. 더우니까 조심히 가시고 또 아버님도 이 더운 날씨에 잘 지내시는지 안부 여쭈어주시고 이야기 많이 하고 오십시오. 자랄라슨입니다. 미드나잇 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0: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여름이었다 하이키 노래 준비했습니다 까망님 신청곡 오랜만에 신청곡을 주셨어요. 2부 끝곡 전해드리고 저는 3부 순서 5시에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 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존 레전드 All on Me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3430번님 태백에 계시죠? 평소 시원했던 태백이 33도. 여름 중에 오늘이 제일 덥네요. 입추인 오늘 말이죠. 다른 곳은 더하겠죠. 다들 조금만 힘내요 하셨습니다. 와, 고원도시 태백이 입추에 33도라니. 내년에 더 덥겠죠? 내후년은 더 덥고. 약간 그런 생각해요. 아, 진작에 좀, 조금 더 환경에 예민하게,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조금 이 속도가 더 느려지지 않았을까. 돌이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걱정이에요. 특히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이 여름을 어떻게 견뎌 나갈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1447번이 오늘 생일이세요? 오,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남편이 오늘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마음이 울적합니다. 오발 가족들에게 축하받고 싶어요. 울적해하지 마세요. 예. 1447번이 행복한 날에 왜 울적하세요? 남편분 뭐 이제 또 다시 오실 거니까. 예. 어떤 사정인지는 자세히 말씀 남겨주지 않으셨지만, 든든한 남편이 있는데 꼭 가까이 있어야만 남편입니까? 예. 축하드리고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 보내십시오. 1447번님 축하드려요. 맑은 하늘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 오랜만에 여유 있어. 여유가 생겨서 또 출첵해요. 오발 들으며 힐링합니다. 오랜만에 여유라니 참 좋군요. 맑은 하늘님. 즐거운 금요일, 시원한 금요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까 사르르님 그 미싱 얘기하셨는데, 아, 직접 만드신 걸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와. 뭐, 다른 인형들, 키홀더, 뭐, 다 신기하지만 가장 신기한 건 강아지가 입을 트렌치코트를 직접 만들어주셨나봐요. 너무 예쁘다. 예. 네. 이걸 공방에서 배우셨구나. 아. 대단하신데요? 잘 어울리네요. 트렌치코트가 아주 우리 친구. 주말에 어떤 작품을 또 만드실지 궁금합니다. 꽃담님 오셨어요. 학교에서 지금 소리는 못 켜고 얼굴만 살짝 봤어요. 입출하는데 곧 좀 덜 더워지겠죠? 예, 이제 가을이 오고 있대. 조금 이번에 좀 뭐랄까 여름한테 기싸움에서 눌렸대요. 그래서 조금 속도가 늦다고 합니다. 일단 오곤 있대요. 가긴 갈 친구니까 여름이가. 닐리리만 보니 오셨다. 리디, 제가 남쪽에 와서 더위를 나름 비교했는데 춘천이 찜통이라면 여기는 프라이팬 같아요. 많이 습하진 않은데 뜨거워요. 약간 저는 습도만 낮으면 이렇게 막 기온이 많이 올라가도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막 다 고온다습하니까. 조금 낫지 않아요? 그래서 닐리리만 보님 춘천보다? 그러면 경남 오바리. 아, 이렇게 또 좋다.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또 강원도 경험하신 우리 오바리가 날씨도 비교해주고 또 어떤 그 지역의 뭐 문화나 이런 것들도 또 비교해주실 거니까 좋은데요, 열일만부님. 경남 리포터로 네. 활동해주세요. 아, 여름애님 오랜만에 이제 컨디션 이제 돌아오셨나 보다.

0: 말자 이 시간 오랜만에 기억해봐요 하셨습니다. 확실히 요즘 이 채팅창 쪽에 많이 또 우리 오바리들이 그 힘을 싣다 보니까 잊지 말자 이 시간이 좀 뜸하더라. 항상 열려있어요 여러분. 4시 56분 54초에서 5시 사이. 2부가 끝나고 3부가 시작되는 그 사이. 2부 끝곡을 들으며 광고 넘어가는 그 시간. 문자 창 열려있다. 잊지 말자 이 시간. 제가 다시 켜보고 있으니까.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 창 여러분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 오시면 제가 생방송하는 동안에 항상 스트리밍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면 저희 스튜디오 이제 모습을 보시면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채팅창에서 우리 오바리들끼리 또 나누시는 대화가 참 귀여워요. 네. 사랑스럽습니다. 따뜻합니다. 네. 이제 또 오셔서 깊이 또 뿌리를 내려주시면 우리 오바리들과 재미난 매일 오후를 보내실 수 있다. 찾아주세요. 광고 듣고 와서 오늘 3, 4부 순서 음악 퀴즈 만나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지벤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뭐.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우회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5411번님 오셨는데 조카들이 물놀이라고 있어서 겁없이 다가갔다가 홀딱 젖었습니다. 시원하다 했는데 집 가는 길 마트 들러야 해서 가던 길 바지가 애매하게 젖어서 참으로 난감하네요. 엄정화의 몰라 신청곡 주셨는데 오늘 엄정화 노래가 나가서 예, 이 노래는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고요. 바지 말리고 가세요. 퀴즈 준비했습니다. 아, 요즘 저희가 진짜 신나는 곡들, 좀 템포 빠른 곡들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입추를 맞아서 음악 퀴즈 발라드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을을 예,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한번 느끼며 퀴즈 같이 풀어볼게요. 역시 오늘도 앞부분 좀 짧게 전해드리고 가장 먼저 정답 주신 분께 선물 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죠. 왜 번외로 좀 이렇게 권외 지역에 계셔서 강원 권역 외 지역에 계셔서 난 선착순이 너무 어렵다. 이게 좀 약간의 칭얼거림도 좋고 약간의 앙탈도 좋고 하지만 정답은 같이 들어있어야 되고 주시는 분들께 번외 선물도 갑니다. 준비되셨나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 음악 퀴즈 출발해보겠습니다. 난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우리가 또 발라드를 많이 안 들었잖아요. 네, 어떨지 좀 여러분의 반응을 좀 보면서 저도 오늘 난도를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가볼게요. 아 떨려. 가볼게요. 끝이네. 같은 것만 계속 반복을 하고 제가 떨린다는 건 여러분께서 반응이 어떨까 정답을 바로 아실까? 좀 오래 걸릴까? 기억수지가님 오셨어요. 원주에서 이제 강릉 넘어오시는군요. 강릉이 조금 덜 더운 듯해요. 영동 지역이 조금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다 이제 떨어질 거예요. 입추니까. She's gone. 이 노래도 좀 도입부가 이렇게 당당당당으로 하는구나, 건반이. 오, 누나 내 여자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죠? 3901번님.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와. 전곡 듣겠습니다. 예. 저는 약간 요즘 발라드 우리가 좀 뜸했잖아요. 그래서 아 기억들을 하실까 어떨까 싶었는데 역시나 우리 오바리들 발라드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 노래 제목 무엇일까요? 이제 괜찮니? 너무 1등은 나왔고요. 네, 제 마음을 흔들어주시는 분께 선물 갑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입니다.

여러분 이제 열창의 계절이 오고 있어요. 정답은 윤종신의 존니였습니다. 저스틴님, 오바리들 리디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맞죠? 아, 가스라이팅이라뇨. 이제 날 너무 더우니까 스피드 퀴즈 좀 풀면서 서로 좀 더위를 잊어보자는 거죠. 오로라님께서 정답 존니. 쓰리 언니 자꾸 스피드 퀴즈 내서 존니? 즐겁니? 좋다. 즐겁다. 네, 너무 좋아요. 윤종신의 존니였고요. 대전 오바리님 노래방 애창곡이시구나. 여름애님께서 정답 맞추고 선물 받아서 더운 곳에 있는 분 주고 싶어요. 정답 존니. 그러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렸다. 여름애님. 우리 좀 서둘러야 된다. 네. 일단은 정답 존니 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분은 아 역시 이 약간 실시간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을 사실은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애플리케이션파, 유튜브파 우리 오바리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다. 예, 하지만 문자로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달라. 기억수집가님, 아 원주에서 또 강릉 넘어오시면서 활약을 하고 계시군요. 존니 정답 가장 먼저 주셨고요. 아내분께서는 윤 씨는 맞추셨어요. 윤도현? 오답이었죠. 1등 하신 우리 기억수집가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그리고 더워도 좋다 해주신 0809번이 아 무한긍정 좋다. 네. 0809번님께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아 계곡에서 놀다가 이제 집에 가는 중이시래요. 토끼새맘님

좋니? 좋아, 좋다.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소 성함 남겨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여러분. 역시 발라드고요. 짤막하게 먼저 띄워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난도가 낮다. 네, 멜로디가 있으니까. 역시나 건반으로

정답이 빠르게 도착할 것 같은데. 5420번님. 아, 스피드 퀴즈 정말 싫어요. 복불복 가요. 제 맘인데요. 아, 일단 여름 한정이에요. 여름 한정. 네, 너무 더우니까 일단 스피드 퀴즈 여름 한정으로 가고, 네, 복불복, 네, 일단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이 왔을까요? 네, 확실히 음악 퀴즈 좀 특화돼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어머, 보고 싶다 오답이 동일하게 오네요. 오드로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답이거든요. 오늘 어디 계신가요? 2916번님도 혹시 제가 보고 싶으신가요?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별을 말한지. 자, 이 노래 제목 맞춰주세요. 샵2943 단문 50원 창문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입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첨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0: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2: 자, 오후에 성슬입니다. 오늘 발라드 곡으로 스피드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약간 확실히 좀 노래 템포가 느려지니까 뭔가 우리 오바리들의 호흡도 살짝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막 그 신나는 곡으로만 할 때는 진짜 막 저도 막 숨이 찰 정도로 뭐랄까 이제 막 문자가 막 보채는 느낌이었는데 아우 노래 템포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3991번이 가수 얼굴도 기억나는데 와 이름도 제목도 생각이 안 나다니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이런 곡들을 조금 멀리 했으니까 길밤님께서 스피드 퀴즈 30분 늦게 시작하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30분 늦게 시작하자 방송으로 끝났는데 시간 맞춰 또 해야 되니까 우리가 30분 일찍 퇴근하시는 거 어때요 길밤님. 1973번님 애절하네요. 이렇게 더운 날 이별하자고 하는 거 안 돼 안 돼. 눈물인지 땀인지 구분이 안 갈 것 같단 말이야. 너무 슬프다. 상상하니까. 너무 싫지 않아요 근데? 그 막 이별 통보 받았는데 눈물인지 땀인지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돼. 네. 땀은 나더라도 눈물은 보이면 안 돼. 북해 김혜수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수영할 때 내는 플레이리스트예요. 너무 좋아요. 물 안에서 들으면 더 좋답니다. 제목이 없어서. 아직 선물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다음 문제를 노려보자고요, 우리. 사르르님, 알리의 365일. 내가 정답을 알 리가 없다. 매번 기억도 안 나고 손발은 느리고. 정답 정확하게 찾으셨는데. 7301번님, 다 들려주셔도 몰라요. 아무래도 음악과 담을 쌓은 듯 그냥 즐겨. 네. 약간 이제 뭐 방송 권역 외에 계신 분들 또 그리고 매번 1등을 하셔가지고 항상 이제 선물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도 그냥 즐기자 이런 말씀을 또 주시죠. 애플스님 풀 베다 말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발 애정하기 1년 365일 알리바바와 40인은 막 던지시네 진짜.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막 던지는 거 좋아요. 조금만 더 좀 끌어올려 볼까요 애플스님. 정답은 알리 노래였죠. 365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답을 주신 분 5065번님 축하드립니다. 진짜 그냥 딱 정답만 왔어요. 365일 5065번님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 알리 노래였죠. 그리고 어머 진짜요? 짱짱이야. 요즘 그 장거리가 또 있으신가 봐요. 이 노래 아까 강릉 오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절절하고 좋아서 오랜만에 절절 모드. 손만 있었다면 바로 보냈는데. 안전운전 하셔야죠. 강릉으로 오신다는 말씀은 이제 고속도로였다는 거니까 참아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발라드이기도 하고 노래 길이도 좀 있어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심기일전하여 여러분 마지막 도전 가볼까요?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역시 열려 있습니다. 이 노래 글쎄 난도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가볼게요. 앞부분 짧게 전해드립니다. 약간 이렇게 시작하는 발라드 되게 많지 않아요? 스트링 소리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I love you 0006번님 노래 너무 좋지. 하지만 오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이 도입이 좀 비슷했나? 철수랑 수기랑이. 그리고 남편이 모른다는데요? 아, 기억수집가님도 상당히 그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인데 잘 모르신다는 건 약간 충격일 수 있죠. 아내분께서는. 노래 전곡 들을게요. 아, 테이 노래랑

고갔지 않아요, 여러분? 갈 안부. 짱짱님 마음 급하셨죠, 지금? 먼데이 퀴즈였고요. 가을 안부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을 노래를 듣게 됐네요. 투에븐인가? 아, 한 번 더 이별? 아, 아니 보고 싶다 왜 이렇게 집착하시지? 보고 싶다. 먼데이 퀴즈의 가을 안부였고요. 가장 먼저 정답을 주신 분은 오 숭구리 용용님 축하드립니다. 주소 정감 주시고요. 가을 안부. 212번님. 리디 1등으로 맞춰보고 싶어서 지금 집에도 못 가고 멈춰있어요. 스피드 퀴즈가 뭐라고 왜 이렇게 떨리죠? 정답 가을 안부. 선물 보내드릴게요.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기다리셨다니. 네, 선물로 좀 마음을 달래드리고 다음 순서를 또 기약해보겠습니다. 조심 이제 가시면 돼요. 마지막 문제였어요. 네, 이제 다들 운전 편안히 하시고 아까 길맘님 갓길 주차하셨다는데 예, 안전하게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여우의 여신님. 아, 될 리가 없지요. 정답 가을 안보 정답 주셨는데. 네. 닐림 안보님. 리디 인간적으로 우리 노래 제목 맞추는 거면 가사는 좀 들려줘야지 않아요? 안아요. 요 퀴즈의 맛은 앞에 조금 듣고 맞추는 거다. 도리어 그 요즘 노래들 왜 가사가 바로 나오는 노래. 오늘 사실 김동률 노래도 좀 고민을 했는데 가사가 이제 바로 나오는 곡들이 있어서 피했죠. 바로 들려드릴 수 없죠.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께 이렇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애플스는 요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뭔데 이 애들은. 아, 조금 애들이 마음 상할 수 있다. 조금 부드럽게 부탁드릴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전해드렸습니다. 아, 국종쌤, 발라드는 취약 부분인가? 분발해야겠다. 아, 아니에요. 네, 아슬아슬하게.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문제 모두 아슬아슬하게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5065번님. 아, 집에 도착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음악 퀴즈 풀었어요. 아, 근데 신청곡 듣고 가셔야 되겠다. B612 노래 준비했어요. 나만의 그대 모습 최락발라드라고 청해 주셨습니다. 한 곡 더 이어갈게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입추에 함께했습니다. 입추인가 싶은 무더위로 무더위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가을이 이제 한창 성큼 우리에게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발라드를 들었잖아요 오늘. 우리 지인 양 엄마랑 물놀이 재미나게 했나요? 우리 지인 양도 주말 동안 시원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또 우리 대전 오바리님 저는 가을이 좋아요. 네. 지금 생각나는 거. 사실 뭐 어느 계절이 더 좋다? 사계절 중에? 지금 순간 가을이 너무 기다려져서 그런가 봐요. 올해는 가을로 픽했습니다. 그리고 탱크님께서도 문자 마지막으로 주셨는데 입추니까 곧 무더위도 끝나고 시원한 가을이 성큼 다가오겠죠. 이번 한 주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시며 마지막 인사 또 남겨주셨네요. 오늘 마지막 곡 아치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신나게 마무리해볼까요? 마야입니다. 위풍당당 전해드리면서 금요일 순서 함께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시원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6: 야, 시원하다.
5: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토종순대.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해도 잘 될까 말까인데 내부의 갈등과 균열이 있습니다. 집안의 대사에 티격태격 의견 다툼을 벌이다가 할머니께서 분기탱천 한 말씀 하십니다.
1: 아이고, 니들은 왜 대안도 없이 쌍지팡이 들고 나서는 거냐?
0: 호령 한마디로 반대 의견 쏙 들어가게 하고 대사를 진행하십니다. 아, 방금 하신 말씀은 뭐랄까, 그 반대를 위한 반대? 아, 화성 진출 프로젝트가 떨어졌는데도 계속 지구에 남아야만 하는 이유를 찾는 것 같게 들려요. 아유, 그만하시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은 팀에서 팀장님은 칼같이 정리에 나섭니다. 가야 할 방향이 정해졌으니 행선지 가는 데만 집중하자고 합니다. 아, 날이 좋으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즐거운 고민을 할 터인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타오르는 고난의 날에는 선택과 집중이 더 요긴할 터. 아, 너무 뜨거운 불금입니다. 자, 8월 7일 금요일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글렌 프라이, 더 히리존. 정말 여기가 뜨겁죠? 예. 이거 오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히리즈 오프, 이거 어때요? 글렌 프라이, 지금 세상을 떠났고요. 이글스의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 글렌 프라이, 더 히리존. 3168번으로 철수 오빠, 그 할머니 목소리 너무 귀여우세요.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재방송하지 않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주식회사 본 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화재보험 3일제약, 주식회사 헤레즈아보에,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IS동서, 백조싱크, 도드라만돈, 음주엔 티맵 대리에서 함께합니다. 티벤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토킹 헤즈 버닝 다운 더 하우스. 남기욱 씨가 이 노래 신청하신 이유가 있네. 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요, 집이 더위로 와 사우나가 되었네요. 아, 집이 막 불타고 있어요? 아, 진짜 엄청난 더위긴 합니다. 예. 남기욱 씨 또 1231번. 네. 토킹 헤즈 버닝 다운 더 하우스. 토킹 헤즈의 데뷔 번의 내한 공연이 있죠? 처음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나저나 너무 더운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이게 지금 저는 늘 제 그 지론이 인간의 체온이 36.5도 아니에요. 평균. 그래서 인간의 체온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그건 인간이 살 수 없는 온도라고 생각하는 근데 지금 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와 요새는 40도 넘어가는 곳도 생기니까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더울 땐 그래도 와그막이죠. 예, 그럼요. 자, 5248번으로 청해 주신 데플레파드 Love Bites.

0: 네, 블랙사바스 Heaven and Hell. 1552번 또 김상범 씨고 맞습니다. 네. 이 목소리도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죠. 예, 락 음악계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보컬리스트 로니 제임스 디오입니다. 블랙사바스의 Heaven and Hell. 와, 블랙사바스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엄청난 듯. 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와, 박진홍 씨 실망이에요. 어떻게 블랙사바스를 처음 들어보시다니. 아, 락 음악을 안 좋아하셨는 모양이네. 예. 앞에 들으신 음악은 데프 레파드의 Love Bites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들을 시간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앞마당 놓치지 마세요.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0: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웬만큼 더워야 덥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 더위는 숨부터 턱 막힙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은 낮 기온 40도 안팎까지 올랐고요. 서울은 38도를 보이면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건 내일 낮 기온 오늘만큼 오르지 않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 비가 잠깐은 더위를 식히면서 한낮에 서울 35도, 대전 36도, 대구는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 빗방울 떨어지겠고 제주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아량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차렸다. 그는 억지로 출근하는 회사가 아니라 모두가 즐겁게 일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회사 설립 당시부터 나름 직원들 선발 기준을 세워 채용한 것도 화목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직원 A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사람이었다. A 덕분에 사무실 분위기는 밝고 유쾌해졌다. 친절하고 재미있고 배려심 깊고 동료들에게 늘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최고의 직원이 A였다. 그런데 사장은 곧 고민에 빠졌다. 최고의 직원인 줄 알았는데 A 때문에 갈수록 고민이 깊어졌다.

A의 업무 능력은 최악이었다. 처음에는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다독거리며 다들 그의 부족한 업무 결과를 보완해 주었다. 성격 좋은 A는 동료들에게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했지만 그렇다고 업무 결과가 나아지는 건 아니었다. 여러 달이 지나도 여전히 나머지 직원들이 A의 업무를 지원하느라 고생을 해야 했다. 결국 A를 불러 지적을 해야 했는데 A는 오히려 깜짝 놀라 말했다. 아,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에 나오는 이 에피소드는 저자가 직접 회사를 설립했을 때 해고 통보를 했던 직원의 이야기다. 우리나라에선 그 정도 사유로 즉석 해고를 하기 어렵지만 미국에선 아무렇지 않게 해고가 이루어진다. 직원 A의 놀람과 억울함을 생각해보자. 그는 정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직장 동료들 누구도 A 때문에 야근까지 하는 걸 불평하지 않아 그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줄 몰랐다. 원래 회사 업무는 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던 것이다. 철수는 오늘 솔직할 것인가 친절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 생각을 한다. 아, 팀원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지적하기가 어려워요. 그랬다간 관계가 나빠질까봐. 근데 잘못이 계속 반복되니 피로도가 너무 높아지고 팀의 업무에 자주 지장이 생겨요. 팀장들만 그런 어려움을 겪을까?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솔직함과 친절함은 딜레마가 되고 있다.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그랬다. 정확한 지적을 투명하면서 분명하게 해주라고.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네, 에드 슈런의 The A-Team 들었습니다. 예. 자, 6시 39분 57초 막 지났습니다. 2440번으로 와, 아저씨, 어제 제 신청곡 갑자기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답을 못했네요. 처음이에요. 백혜미에서 신청곡 나오는 거. 아, 테렌스 트렌트 다비의 위싱 웰에 왜 꽂혔냐고 물어보셔서, 아우, 이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음악인데 세련돼서요. 예. 제 관심사 중 하나가 제가 태어나기 전인 7, 80년대 음악을 찾아듣는 거라서요. 신청곡 감사하고요.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청곡은 원래 갑자기 나오는 거죠. 아, 그럼요. 아니, 제가 어제 이 음악, 이게 예전 음악인데 요즘 꽂혀 있다고 해가지고 왜 그런지 궁금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답 달아주셔서. 하우스 상추밭에서 상추 수확 중이에요. 정말 덥네요. 남원 흥부골에서. 와. 1170번으로. 아, 남원에 가면 흥부골이 있습니까? 가만 있어봐. 아니, 춘향이만 남원 출신 아니고 흥부 놀부도 그 남원 사람들이에요? 처음 알았네. 아니, 제가 군에 있을 때, 아유, 군대 얘기하면 안 되죠? 군에 있을 때, 남원에 한 3개월 근무했나? 파견 나와가지고. 야. 아무튼 뭐, 반갑습니다. 자, 0501번으로 총해주신 막, 까밀라 까베요. 피처링 영석. 하바나.

네, Man at Work, Down Under 들었습니다. 330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앞에 들으신 음악은 까밀라 카베오 피처링 영 Thug, 아바나. 글쎄, 아바나는 쿠바의 아바나는 우리보다는 시원할 것 같은데 왠지. 아우 잘 모르겠는데 오스트레일리아는 확실하게 예, 지금 겨울이니까 뭐 시원할 겁니다. 아이 그럼요. 예. 자 8606번으로 오 사진까지 보내셨네. 오늘 백캠에 원소윤님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국제 도서전 때 배순탁 작가님을 포함 크크크 아무튼 행사에서 뵈었는데 진행도 잘하시고 또 책에 사인도 받을 수 있어 갑오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3, 4부에 예 사랑과 음악의 원소윤 씨 나옵니다. 예 질문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막 질문 올려주시고요. 예. 이거 뭐 스튜디오에 막 불을 켜고 그런 거 보니까 보이는 라디오인 것 같습니다.

0: 는 라디오 유튜브 무흐즈 채널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배틀스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0: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11: 나왔어.
10: 우리 남편 도드람
12: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9: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3: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Red Hot Chili Peppers, Snow. 정재윤 씨가 청해 주셨네요. 자, 3, 4부 사랑과 음악으로 진행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비오던 어린 날의 하굣길, 교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기억 있으세요? 어느 어머니가 한 잡지에 쓴 에세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로 우산을 들고 갈 일이 있을 때엔 하나라도 우산을 더 챙겨서 갑니다. 우산이 없어 비를 맞는 게 불행한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를 하나라도 줄이고 싶어서, 우산을 들고 아이를 마중가지 못한 걸 안타까워할 엄마를 한 사람이라도 줄이고 싶어서. 이 좋은 생각을 왜 진작 많이들 못했을까요? 올여름 우산 챙길 땐 한두 개 더 기회가 있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도건.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베이비 원 모어 타임 들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지 김지현 씨. 와, 철수 DJ님 백캠 티가 아닌 흰 티도 있으셨네요. 오. 아, 요즘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 티셔츠를 너무 입고 다니니까 저 다른 티셔츠도 많습니다. 아티스트 티셔츠도 있고, 그리고 이거 흰 티 아닙니다. 베이지색입니다. 예. 이게 8시 땡 하니까 바로, 예, 보이는 라디오, 아, 7시 땡 하니까 보이는 라디오 돼가지고, 바로 보이네. 예. 자, 오늘 첫 곡,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Baby One More Time 들었습니다. 아, 물론, 원소윤 씨가 골라오신 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작가 원소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이게 저 약간 긴장되는 느낌인데?
1: 아, 제가 워낙 팬이어가지고.
0: 아, 그래요?
1: 네, 제가 일단 여기 음향이 엄청 좋네요. 확실히 음악 듣는 느낌이 아예 다른 것 같아요.
0: 음악 듣는 맛이 있죠.
1: 네, 그리고 저는 그 음악 나가는 동안 철수 선생님께서
0: 선생님한테 말씀하시죠.
1: 어떻게 호칭하면 좋을까요?
0: 아저씨.
1: 아저씨께서 이렇게, 네, 다리도 구르시고 흥얼흥얼 거리시고 하는 것도 옆에서 바로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특권을 누리는 기분이었어요.
0: 아하. 네. 아이, 그쪽 김수정 씨가 서울대도 들어갔는데 클럽은 못 들어갔다는 매력 덩어리. 아.

0: 윤 씨 반가워요. 잠깐 여기서 클럽은 무슨 클럽이에요?
1: 아 이렇게 춤추는 혹은 어떤 인연을 이어가는
0: 그거 나이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아 제가 이런 농담을 했었는데 아, 이게 농담으로 많이 바이럴이 돼가지고 이렇게들 많이 기억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김수정님.
0: 아 저는 이게 코미디 클럽인 줄 알고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는 코미디 클럽의 무대에 서는 게 더 어렵잖아요, 사실.
1: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신이 아주 규모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이도 코미디 클럽은 매일매일 들어가고 있습니다.
0: 아 그러군요. 반갑습니다. 예. 그 몇 달 전에 저 배철수의 음악 캠프 오프닝에서 저 원소윤 씨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혹시 들으셨나요?
1: 네, 제가 그거를 그 제보를 받았고.
0: 아, 제보.
1: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그 자리에서 폴짝폴짝 뛰었거든요. 지하철에서. 그래서 오. 친구가 그 영상도 촬영해 줬어요.
0: 아, 근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야, 무슨 배철수의 음악 캠프 나왔다고 저렇게까지 또 공치사를 하나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원소윤 씨가 배철수의 음악 캠프의 오래된 청취자라는 점을 예.
1: 네 제가 중고등학생 때부터 항상 어머니께서 집에 틀어놓으셨어요.
0: 아 어머니 때문에 처음에 듣기 시작한 거예요?
1: 아 근데 저도 그 옆에서 항상 같이 들었죠. 그 임진모 평론가님과의 그 만담이랄지 그 코미디 그 콤비가 있으시잖아요.
0: 아니, 코미디는 아니고요. 예. 어디 아 음악에 관한 뭐 예, 유익한 얘기들이죠.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하지만 코미디를 곁들인 그 듀오도 너무나도 사랑하고 제가 더욱이 그 20주년 콘서트 때도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0: 중학생.
1: 네, 그때 이제 사연을 보내가지고 당첨이 돼가지고 대전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콘서트도 봤습니다.
0: 고향이?
1: 네,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서 저 이 증거 사진이 있어요. 어? 와, 2010년. 배철수의 음악 캠프 20주년 특집 콘서트.
1: 네.
0: 제목이 20 플러스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1: 네, 맞아요. 그 사진 캡처된 그 사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그 백햄 밴드가 모여가지고
0: 네.
1: 너킹 온 헤븐스 도어를 커버를 했었어요.
0: 그렇죠. 그때 뭐 누구누구 왔더라. 장기야.
1: 장기야님이
0: 강산에
1: 이제 드럼 하시고. 네.
0: 윤도현.
1: 박정현이.
0: 박정현 씨도 있었고.
1: 이적 씨가 이적. 키보드 하셨어요.
0: 오오오. 네. 아, 정말 슈퍼밴드죠, 슈퍼밴드.
1: 그렇죠. 그때 모여라도 부르셨고 노킹 온 헤븐스 도어를 부르셨는데 제가 네네. 그때 넋이 나가가지고 이제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게 그 영상이 담겼더라고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
0: 유튜브에 이 영상이 있죠.
1: 네.
0: 아,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마 마지막 곡으로 했을 것 같아요.
1: 네,
0: 노킹 온 헤븐스 도어.
1: 네.
0: 강산의 이 친구가 또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만 무지하게 막 하면서 했어요.
1: 정말 즐거웠어요. 마치 약간 농담하듯이 약간 같이 놀아주시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강사님 저도 굉장히 강사님이 인상적이었어요.
0: 네. 아, 중학생 때 그때?
1: 네, 중간에 김혜수 배우분도 오시고
0: 김혜수 씨도 네, 나오셨죠
1: 네,
0: 그때?
1: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김혜수 씨입니다.
0: 아니 그래도 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추억이 있네요.
1: 네 그럼요.
0: 고마워요.
1: 네, 그래서 제가 좀 떨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
0: 아,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네. 사실 뭐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배철수의 음악 캠프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원소윤 씨가 있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아니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실 줄 몰라가지고 보통 그런 거 좀 낯간지러워 하시지 않나요?
0: 아니, 우린 뻔뻔해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아이고, 지연우 씨가 원소윤님 덕분에 백햄의 첫 댓글 달아봅니다. 같이 1년 정도 일한 적이 있는 전 직장 동료예요. 예전부터도 원소윤님은 뭘 해도 하실 분 같았습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오.
1: 저 또 이렇게 길을 살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0: 이름 들으니까 아시는 분이에요?
1: 네, 아는 분이죠. 씨? 네, 아는 분입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네. 이거 저 베이비 원 모어 타임을 가져오셨는데 이게 왜 가져오신 거예요?
1: 아 제가 최근에 집 가서 이제 앨범을 싹 정리를 했는데
0: 네.
1: 브리트니 스피어스 앨범 전체가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0: 아, 이 브리트니의 아주 큰 팬이었군요.
1: 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오빠가 먼저 좋아하기 시작했고
0: 오빠가.
1: 3살 터울 오빠가 있어요.
0: 네네.
1: 오빠가 좋아하기 시작했고 저희 온 가족이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좋아하기 시작해서 어디 이동한다든지 할 때 항상 그 앨범을 틀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0: 아하.
1: 같이 모여서 MTV 영상도 보고 뮤직비디오도 같이 보고

0: 그 기억이 나서 제가 가족 톡방에 올렸어요.
1: 가족이네 이거 완전히.
0: 네, 제가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음악 캠프 출연하는데 혹시 어떤 음악 트는 게 좋겠냐 저희가
1: 가족
0: 의견을
1: 톡방에.
0: 모았죠. 의견을 모았던 여러 곡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아무래도 브리트니 스피어스면 베이비 원 모어 타임이다 이렇게. 네, 중론이 모였습니다.
1: 야, 이거 근데 재밌긴 한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연하는 게 이게 좀 가족 행사가 되거든요. 온 가족이 나서가지고 지금 야 이거 해야지 막 이렇게.
0: 모두 듣고 계실 거예요.
1: 아 그래요? 예. 자 원소윤 씨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아 이거 날도 더운데 진짜 건강 조심하시고요.
0: 아, 특히 저희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그 모먼트가 아까 방금 전에도 나오는데 흰 티를 입으셨네요라고 하셨을 때 굳이 아저씨께서 이거 잘 보면 흰색 아닙니다. 저희 엄마 거기서 아마 자지러지셨을 거예요.
1: 아
0: 그런 거
1: 그래요?
0: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1: 아니 그럼 원소윤 씨 보기에 이게 좀 흰색으로 보입니까? 베이지색
0: 네, 약간
1: 아니에요?
0: 베이지긴 한데 그걸 정확하게 정정하시는 걸 저희 엄마가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1: 야, 이게 세태가 좀 이상하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웃길 수 있다는
0: 아,
1: 게
0: 그러니까
1: 정말
0: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좋게 좋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을 약간 좀 이렇게 농담하듯이 아니면 약간 시니컬하게 이렇게 집으시는 걸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 거를. 네.
1: 사실 원소윤 씨가 스탠드업 코미디하시지만
0: 네.
1: 제가 약간 코미디에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0: 아, 저는 그걸 알고 있었죠.
1: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0: 네.
1: 친구들 웃기고 이러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0: 아, 사실 저는 모여라 가서도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1: 아, 모여라. 그렇죠.
0: 왜냐면 끝에 모였으면 이제 다또
1: 아,
0: 헤어지라고도 하시고.
1: 그러니까.
0: 네.
1: 아, 이거 오늘 원소윤 씨는 오늘 그냥 오래된 애청자로 나오신 것 같아요.
0: 네, 저 너무 영광입니다.
1: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자, 3부, 4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음주우엔 티맵 대리, 에어비앤비,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워킷,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이카운트, 모빌 코리아 윤활유, 서울 우유협동조합, SK케미컬에서 함께합니다.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사람과 음악 오늘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죠. 작가 원소윤 씨와 함께합니다. 아까 그 직장 동료분이 글을 올리셨잖아요. 네. 예전 직장 동료.
2: 네.
1: 이런 걸 보면 어려서부터 꿈이 뭐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거나 작가가 되는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2: 코미디언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1: 친구들 못 웃겼어요? 예전에?
2: 아, 근데 한두 명이 저의 농담을 굉장히 좋아해줬거든요.
1: 아, 예.
2: 네.
1: 이게 여러 명이 빵빵 터지는 게 아니고 아주 한두 명 정도는 완전히 터지는.
2: 네. 이제 보통 이제 클래스 클라운이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학급 광대라고도 하는데 사실 네. 코미디언 출신 중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역할을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전혀. 반장을 했습니다. 네.
1: 반장?
2: 네.
1: 공부는 잘했군요.
2: 공부를 네. 그냥 어떤 믿음이 좀 갖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네, 공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여튼 근데 한두 명의 친구들이 굉장히 유난히 좋아해줬던 그 기억이 코미디언을 하면서 그 친구들 기억이 나더라고요.
1: 아, 네. 어쨌든 그런 게 꿈이 아니었고
2: 네.
1: 대학을 뭐 공부 잘해서 대학도 갔고
2: 네.
1: 졸업하고 보니까 취업도 했어요.
2: 네.
1: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고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2: 제가 이제 글은 계속 꾸준히 썼거든요.
1: 아, 글은 계속 꾸준히 썼군요.
2: 네, 그래서 이제 소설가 지망을 하면서
1: 이제 작가를 먼저 네. 생각을 한 거예요?
2: 저 이제 습작을 계속 하고 있었고
1: 직장은 뭐 하는 직장이었어요?
2: 직장은 좀 여러 군데를 다녔어가지고
1: 아, 한 군데?
2: 네, 뭐? 출판사도 다녔었고
1: 아, 출판사도 다녔고
2: 네, 그리고 뭐 시립단체도 다녔었고 그리고 식물원에서 아주 짧게 전시 큐레이터 역할도 했었고요.
1: 다양한 일을
2: 네,
1: 하셨네요.
2: 다양한 일을 늘 쉬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1: 네네. 네. 그러다가
2: 이제 직장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좀 더 이제 글을 열심히 써보자 하고서 제가 이런 워크숍이나 이제 합평 수업 같은 걸 이제 찾던 중에
1: 잠깐.
2: 네.
1: 작가로 뭐 데뷔하거나 뭐가 되기 전에 일단 직장을 그만뒀어요?
2: 아, 네, 그렇습니다.
1: 아, 집이 좀 부유합니까?
2: 아,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서민 가정이에요.
1: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앞날이 뭐가 안 보이는데
2: 네.
1: 직장을 속된 말로 직장을 때려칠 수가 있습니까?
2: 아, 근데 이제 제가 씀씀이가 크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어요.
1: 아, 이거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좀 모았습니까?
2: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월은 이 한번 검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저도 다 계산적으로 했죠. 그래서
1: 그렇죠. 무모한 성격은 아니죠?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서 이제 소설을 더 찾아보고 있다가 모임 같은 걸 찾다가 스탠드 네. 코미디 워크숍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쯤 약간 일탈하는 그런 느낌으로
1: 아, 이거 한번 해볼까?
2: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건데
1: 가벼운 마음으로 간 거군요.
2: 네, 그런데 이제 자꾸 잘한다고
1: 아, 같은 일 네. 잘한대요?
2: 아, 네, 이렇게 주면서 좀 칭찬을 좀 해주셔가지고
1: 아, 그 워크숍에서?
2: 네, 그래서 아, 이거 좀 더 해봐야 되나? 이러다가 이렇게 3년이 됐습니다. 네, 3년이 되고 4년 차인 것 같아요. 네.
1: 그 제가 볼 때 원소윤 씨의 성격으로는 스탠드업 코미디 할 때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쫙 올라가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막 웃기고 이러는 건 아니고
2: 네.
1: 미리 철저하게 다 스크립을 해가지고 대본을 만들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 어떻게 읽으셨죠? 혹시 관상을 좀...
1: 제가 오래 살았잖아요. 대충 보면 이제는 대충 압니다.
2: 네, 그렇죠. 저 완전 이제 범생이 스타일로 또 철저하게 준비해서 올라가고요. 즉흥적인 그런 상황을 최대한 통제하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근데 사실은 스탠드업 코미디가 기본적으로는 스크립트 중심이기는
1: 아, 그래서
2: 해요.
1: 그래야 될 것 네, 같아요. 미리 네. 준비가 딱 돼 있어야지.
2: 네, 그렇습니다.
1: 아니, 왜냐하면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올라갔다가 어떤 날은 뭐 웃길 수도 있는데
2: 네.
1: 또 거기

0: 희석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잘 돼가지고 막 웃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게 어떤 날은 그게 안 되면 그럼 뭐 그냥 올라갔다가 뭐 노래하고 내려오나? 안, 안 되잖아요.
1: 아 가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춤이라도 추고 싶습니다. 근데 아, 재주가 없어가지고.
0: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내가 이렇게 스크립을 하잖아요. 그 요 부분에서 사람들이 웃을 거라는 걸 대충 뭐 알죠.
1: 그렇죠.
0: 여기서 빵 터질 걸 자식들 뭐 이러고 쭉쭉 했는데 막상 했는데 싸늘해 반응이.
1: 그렇죠.
0: 그럼 어떡합니까?
1: 네. 그러니까 진짜 그 놀이기구처럼 이쯤에서 올라가고 이쯤에서 떨어지고 이런 다 설계를 하고 올라가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분명히 이 공연장에선 터졌던 게 다른 공연장에서는 안 터질 때가 있어요.
0: 아, 그게 객석에 따라서 이게 그렇죠. 터질 때가 있고 안 터질 때가 있구나.
1: 네, 그렇죠. 그날에 이제 관객의 어떤 구성이 매번 다르다 보니까.
0: 아, 하긴 뭐 학생들일 경우도 있고 좀 더 나이가 있으신 분도 있고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도 그렇고 직업에 따라서도 그렇고 이게
1: 네, 정말 변수가 많습니다.
0: 이게 보편 타당성을 갖기가 어렵네.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봐가면서 어떤 성격의 농담을 조금 빼기도 하고 더 넣기도 하고 순간순간 그런 판단을 하기는
0: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
1: 네, 근데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요.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0: 네.
1: 일단 이제 첫 번째로는 아무 일이 없는 척을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지금 이 상황이 아,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척.
0: 내가 니들 안 웃었어.
1: 네.
0: 다 알았어. 이런
1: 네,
0: 거죠.
1: 네네네. 이러면서 그냥 그냥 갑니다. 직진합니다.
0: 네.
1: 근데 이걸로 상황이 해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객을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니네들이 뭘 아냐. 이렇게 좀 탓을 하다가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제 잘못을 시인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농담하지 않겠습니다.
0: 미안합니다.
1: 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0: 아, 저하고 비슷한데. 저도 이거 방송하다가 제 딴에는 굉장히 웃길 거라고 뭘 던졌는데 한순간 뭐 이거 아닌 것 같아. 우선 이게 밖에 PD하고 몇 명 앉아 있잖아요. 그 저 친구들이 안 웃으면 네. 안 되는 거야, 이건.
1: 그렇죠.
0: 그럴 땐 바로 아, 미안합니다. 네. 이거 사과하고.
1: 네. 지금 데뷔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0: 아, 그러면 제가 라디오를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은퇴하고 네. 그 스탠드업 코미디로 한번 가볼까요?
1: 사실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의 가장 큰 매력은 이렇게 중년 이후로도 계속 그때가 사실 전성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약간 그 핏덩어리 얘기들은 들어주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0: 그 우린 다 네. 살아봤으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풋내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연륜이 묻어나는 이야기를 사람들 늘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네. 거의 뭐 제가 뭐 무대에 서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관객들은 그렇게 경로당 빼놓고는 없을 것 같은데.
1: 아 그래서 어떻게 진짜 의향이 있으신 거죠 지금?
0: 아니, 바빠가지고. 바쁘고 에너지도 없고.
1: 아, 네, 네
0: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뭐 지금 겸손하게 얘기하셨지만 아 지금 스탠드업 코미디 지금 4년 차인데 완벽하게 와 잘 된다 그러는데 단독 공연 아무튼 티켓 판매 시작하면 빠르게 매진되고 아 매달 합니까 이걸 정기 단독 공연
1: 네 정기 공연을 하고
0: 이름이
1: 있습니다.
0: 제목이 원이에요 원
1: 네.
0: 왜 원이에요?
1: 아 일단 제가 그 스탠드업 코미디 안에 또 장르가 있어요. 일단
0: 아, 그래요?
1: 네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요.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
0: 줄거리가 쫙 있어갖고.
1: 네, 그거는 이제 셋업과 펀치라인의 길이가 좀 있는 몇 문장 되는 거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건 원라이너 농담이라고 해가지고 한두 문장으로 끝나버려요 하나의 농담이. 그래서 이제 제가 온라이너 장르를 하기도 하고
0: 네.
1: 그리고 또 제가 성 씨가 이제 원 씨이기도
0: 아,
1: 하고
0: 그래서 원으로 했군요
1: 네.
0: 제목을
1: 그리고 좀 약간 독자적인 그런 의미를 또 담아봤습니다.
0: 아, 보니까 이건 내일도 공연이 있네.
1: 네 그렇습니다.
0: 내일 공연 이거 전성 매진됐다면요.
1: 아 근데 제가 뭐 그 규모가 큰 공연장에서 이제 하지는 않고요. 좀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0: 내일은 어디서 해요?
1: 파랑새 극장에서 합니다.
0: 파랑새 극장?
1: 네, 해화역 근처에 있습니다.
0: 실례지만 이거 몇 석입니까?
1: 아, 한 번 공연할 때 한 제가 알기로는 130석인데 하루에 2회를 하고 있어요.
0: 네. 그건 만만치 않네.
1: 네, 많지 않습니다.
0: 이게 제일 큰 공연장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한 건

0: 분들이 얼마나 있을 때 한번 해봤어요?
1: 제가 7월 달에 영희 페스티벌이라는 페스티벌에서 한 근데 이제 저 개인으로 한 건 아니고요. 아, 저희가 이제 예. 스탠드 코미디 한 언니 한 서너 명이
0: 네, 모여가지고 네, 모여가지고 합동 공연
1: 네 그때가 천몇 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네.
0: 오 이게 또 야 이거 시간이

0: 전 사실 낙킹온 헤븐스 로어는 커버가 많잖아요. 저는 백햄 밴드 버전을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은 그러긴 어렵겠죠? 네, 듣긴 어렵겠죠?
1: 아니요. 백햄 밴드 버전도 찾으면 있는데.
0: 아, 진짜요?
1: 미리 얘기하셨으면 그냥 찾아놨을 텐데.
0: 죄송합니다.
1: 지금 찾으려면 시간 걸려가지고요.
0: 아, 네.
1: 그리고 길어 그게.
0: 네, 맞아요. 길죠.
1: 쓸데없이 강산의 그 친구가 계속 얘기해가지고. 아이, 강산의 씨 미안해요. 좋아했어 나도. 네. 자, 낙킹온 헤븐스 도어 듣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와 함께하는 트로트 앞마당,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에서 방송됩니다. 한여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사실 오늘은 절기상 입추입니다. 하지만 가을 추의 기미는 전혀 안 보이는 더위인데요. 극심한 폭염으로 낮 동안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됐고요. 7시가 넘은 지금도 서울과 대구는 37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강원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는 최고 150mm 이상이, 경북 동해안에는 100mm가 넘게 내리겠고요. 그래도 주말 사이 더위는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5도, 대전과 전주 36도, 대구는

0: 23도를 보이겠고요. 현재 강풍특보 내려진 제주도에는 내일도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배아량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사람과 음악,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작가 원소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5022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설거지하다 라디오 켰는데 아니 꽤 낙천적인 아이의 원소윤 작가님이시네요. 백캠에서 들으니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아, 이게 내신 작년에 낸 소설이죠?
3: 네, 그렇습니다.
2: 꽤 낙천적인 아이.
3: 네.
2: 본인은 아니죠?
3: 근데 저 갈수록 낙천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좀 성격이.
2: 네. 예전엔 낙천적이 아니었는데.
3: 네, 좀 이렇게 침울하고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근데 갈수록 낙천성이 좀 더 만개하는 느낌이에요.
2: 근데 사실 학생 시절에 낙천적으로 살기는 좀 쉽지 않죠.
3: 네, 특히 한국 사회에선 더 어려운 것 같고.
2: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세상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낙천적이 되는 거예요?
3: 어른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2: 원소윤 씨 일이 잘 되는구나. 잘 되니까 세상이 낙천적으로 보이는 거죠.
3: 일시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2: 0275번으로 그 전에 허재 역시 배철수 임진모 두 분 형님 초청해서 코미디 쇼 하나 만드시면 대박 나실 듯. 아닙니다.
3: 근데 제가 실제로 추천드리고 싶은 쇼가 있는데
2: 뭔데요?
3: 제프로스랑 데이브 아틀이라는 전설적인 코미디언 둘이 무대 위에 같이 올라가지고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둘이 합이 딱 맞았을 때 마이크를 쫙 하고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범핑 마이크라고 해요, 그거를.
2: 범핑 마이크.
3: 네, 그 쇼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 두 분이 하셔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2: 야, 그 마이크끼리 부닥치는 거 이거 음향 엔지니어들이 진짜 싫어하는 건데, 저도 저 공대 출신이라 마이크 그 성능 떨어지거든요.
3: 그런가요?
2: 0275번으로 미국 코미디언 데이브 샤펠하고 가브리엘 이글레시아스가 제 최애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에요. 혹시 최애 코미디언 있으신지요? 국내 해외 상관없이.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공연 보고 싶네요.
3: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미디언은 제가 이제 온라이너 장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앤서니 제슬릭이라고 그 장르의 아주 황태자라고 할 수 있죠.
2: 몰라요.
3: 그 코미디언을 좋아하고 또 그분이 북클럽도 운영하세요. 그래서 책도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막 앨범도 중간중간에 올려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잭 화이트도 알게 되었고 이렇게 그 취미가 뻗어나가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분을 좋아하다 보면은. 그리고 저는 또 그 아리 샤피르라는 유대계 코미디언도 좋아하는데 그 코미디언은 유대교 를 주제로 90분 동안 스페셜 쇼를 한 게 있어요. 듀라는 스페셜 쇼인데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2: 야, 확실히 지금 막 얘기하는 코미디언들은 잘 모르겠네. 우리 때는 돌아가신 로빈 윌리엄스하고 짐 캐리 이런 분들이 스탠드업 코미디언 출신이거든요. 원래.
3: 그렇죠. 예.
2: 그다음에 뭐 우리는 또 잔이윤 심형래 이런.
3: 저도 잔이윤 선생님 공연은 많이 봤습니다.
2: 그래요?
3: 네.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가지고.
2: 아하. 근데 아까 임진모 씨하고 저하고 한다는 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3: 이미 하고 계신 걸요?
2: 이 꽤 낙천적인 아이 이 소설 이게 첫 작품이죠?
3: 네, 그렇습니다.
2: 첫 작품 지구는 지금 청취자가 벌써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꽤 알려진 거죠, 나름.
3: 아무래도 음악 캠프 오프닝에서 또 소개도 해주셨고 해가지고 그래서 읽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
2: 그럼 작품은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실 거죠?
3: 네,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출간될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3: 네.
2: 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3: 네,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조금 전에도 왜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데 있어서 삶의 연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3: 네.
2: 지금은 사실은 아직 젊은 나이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웃기는 더 좋은 코미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0: 근데 사실은 그런 코미디언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노하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하우나 그 분위기나 약간 그 능숙함을 가지고 약간 퉁치는 코미디언들도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담 자체가 아주 탄탄하기보다는
1: 점점 진부해지는구나.
0: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많아가지고
1: 타성에 젖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하면 웃기지 뭐 니들이 안 웃고 매겨? 뭐 이런 거죠.
0: 그리고 이제 유명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많이 힘을 얻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농담을 열심히 짜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나. 네.
1: 그 보니까 최근에 그 예전에는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0: 네.
1: 각 방송사마다 하나씩 있고 아 물론 뭐 꽁트 코미디가 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코미디언들 중에서 최근에 스탠드업 코미디 쪽으로 저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0: 네.
1: 이상준 그 친구도 꽤 재밌던데 보니까. 그죠?
0: 네. 네.
1: 그런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신이 커지고 넓어지고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어디까지 갈 예정입니까? 스탠드업 코미디로는?
0: 저는
1: 갈 때까지 가보자.
0: 네.
1: 좋네. 그게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는데 갈 때가 어딘지는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거죠?
0: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이제 시작이다.
0: 네.
1: 코미디언으로도 작가로도
0: 그렇습니다.
1: 아 그러네. 이제 시작한 거네요.
0: 네.
1: 야 시작해가지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연했으면 지금 성공한 거예요.
0: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1: 뭐 내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네? 사실 오늘 이게 진짜 배철수의 음악 캠프 20주년 콘서트에도 참석하고 그런
0: 네.
1: 청취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저는 사실 팬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그 7080 진행하셨잖아요. 프로그램 거기 방청도
1: 콘서트 7080
0: 거기 방청도 간 적 있습니다.
1: 거기 방청객으로 왔어요?
0: 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7080도 매주 챙겨보셨기 때문에
1: 아니 그냥 어머니는 오실 수 있는데 네. 어머니는 매주 챙겨보실 수 있고
0: 네.
1: 왜냐면 어머니 시대의 가수들이니까
0: 네.
1: 원소윤 씨는 와가지고 거의 아무도 모르는 가수들이 노래하고 있는데 그 괜찮았어요?
0: 아 근데 저한테도 이제 귀에 익은 그런 음악들이 많고 네, 옆에서 저도 듣다 보니까 그리고 저 뭐 눈물 흘리고 그런 적도 꽤 있습니다.
1: 나름 재밌었군요.
0: 네.
1: 아 그리고 제가 사실 뭐 중간중간에 이제 나와서 뭐 얘기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또 그 웃기고 싶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무지하게 하거든요.
0: 아니 근데 지금 의향이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제가 좀 헷갈리거든요. 코미디 쪽으로 진출할 의향이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지금 너무 들었다 놨다라 하시는 것 같아서
1: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 코미디 스탠드업 코미디 중에
0: 네.
1: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성적인 농담도 굉장히 진하게 하고 그런 분들도 제가 꽤 봤거든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0: 무엇을 보셨는지가 궁금해가지고.
1: 그다음에 일부러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 극한적인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좀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원소윤 씨가 볼 때는 그런 거 본인도 급해지면 또 사용합니까 그런 거?
0: 근데 저도 그렇게 자유자재로 그것도 일종의 사실 도구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장치이고
1: 네네.
0: 쇼를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도 또 되게 카리스마 있게 휘어잡는 거잖아요.
1: 아 그것도 또 좀 원소윤 씨는 잘 안 될 것 같다.
0: 네.
1: 왠지 모르게.
0: 그렇죠. 딱 보시다시피
1: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0: 네, 제가 그거 막 하려다 보면은 아마 굉장히 많이 말을 더듬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는 거죠 사실은.
1: 그러니까 본인이

0: 이 조크의 어떤 선 같은 것들을 정해놓고 있군요. 어쨌든.
1: 아, 근데 사실 선이라는 거는 저는 따로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재로든 농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
0: 농담은 할 수 있죠.
1: 네, 네, 하지만 그 방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0: 방식에.
1: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스크림을 가지고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농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재의 문제라기보다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그 방식에 따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무튼 원소윤 씨의 스탠드업 코미디는 19금은 아니에요.
1: 저도 19금 합니다.
0: 아, 19금 합니까?
1: 네, 가끔? 저도 뭐 종교적인 소재, 뭐 정치적인 거, 섹슈얼리티 다 다르기 때문에.
0: 아하.
1: 네.
0: 알겠습니다.
1: 전혀 지금 상상이 안 된다는 듯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0: 아니, 눈이 서운해 보여가지고.
1: 아, 근데 그 아주 수위 높은 그런 강도 높은 농담을 해도 다 선량한 코미디언들도 있고 그런
0: 그렇죠.
1: 겁니다.
0: 아니,
1: 네, 농담과 그러니까 작품과 그 창작자를 조금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 것처럼
0: 장소에 따라 또 다른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그 스탠드 코미디하다가 아까 로빈 윌리엄스나 뭐 짐 캐리처럼 큰 배우가 된 분도 계시거든요. 뭐 그쪽으로 네. 진출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1: 아, 뭐 엘리 웡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요즘 활동하고 있는 코미디언 중에 배우로 또 대성한 코미디언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0: 네.
1: 저는 그런 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0: 원래 내성적이라면요. 아니, 내성적이라는 질문에
1: 네.
0: 이렇게
1: 네. 그 내성적이기도 하고
0: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죠.
1: 낯을 가린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에너지가 많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기운이 막 넘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좀 차분한 편입니다. 네.
0: 야, 근데 내성적인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 이게 지금 소속사에 이 소속사에 야 저랑 친한 사람들이 많네. 장기하, 백현진 뭐 등등. 아무튼 여기다가 자기가 먼저 메일을 보냈다면요, 내가 거기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1: 아, 네, 제가 혹시 스탠드업 코미디언 영입할 계획 없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원소윤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직접 메일을 보냈습니다.
0: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1: 그 다음 날 관심이 없습니다. 답이 왔어요?
0: 그래도 답은 해주네.
1: 그렇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 달 후에 혹시 그래도 커피 한잔 할 생각 있냐고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0: 아, 그쪽에서?
1: 네. 네. 그래서 벗어날로.
0: 원소윤 씨가 두 번째 찍은 건 아니고.
1: 아, 그러진 않았습니다.
0: 네. 자존심이 있지.
1: 네. 뭐 자존심도 있고 또 약간 귀찮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죠.
0: 네,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1: 네.
0: 그더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계약을 한 거예요?
1: 그래서 제가 뭐 만났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저를 이제 어필을 했죠. 네, 그래서
0: 거기서 막 그 자리에서
1: 네, 저의 비전 네.
0: 스탠드업 코미디를 한 건 아니죠?
1: 아, 그리고 공연 최종적으로 영입
0: 공연 영상을 보냈군요.
1: 공연 영상을 보내진 않았고 최종적으로 영입되기 전에 대표님께서 공연장에 오셔서 무대를 한 서너 번은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서 이제 판단을 하셨어요.
0: 그분도 그렇게 뭐 아무나 막 드리는 사람은 아니군요.
1: 아이고 그렇죠. 네.
0: 그렇지.
1: 대표님이시니까.
0: 자기 사업인데 잘못 저 드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취미는 뭡니까?
1: 취미 저는 런닝을 그래도 제가 체력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런닝 정도 하고 있습니다.
0: 아, 취미가 뛰는 거예요?
1: 네. 저는 이렇게 더운 날 뛰는 것도 매우 좋아합니다.
0: 아, 이런 날씨에도 나가 뜁니까?
1: 네, 이렇게 막 땀을 뻘뻘 흘리는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0: 야, 위험한데. 자, 음악을 오늘 갖고 오셨는데 그대 그리고 나는 이 콘서트 7080에서 보셨나?
1: 제가 7080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노래가 그대 그리고 나이고 아, 정말 뭐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지금도 잘 모르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 노래를 들을 때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0: 진짜 좋은 노래예요.
1: 네. 그리고 되게 자주 나오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
0: 소리새도 자주 나오고 다른 친구들이 또 이걸 부르기도 영남이 형, 아니 조영남 씨는 자기 노래도 아닌데 무작위 불러 이 노래.
1: 아, 그런가요?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네.
0: 자, 그럼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 듣겠습니다.

0: 다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1: ERP 4만원
0: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용

0: 마산다고 섭취하여야 합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사람과 음악,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작가 원소윤 씨와 함께합니다. 야, 일단 한 명, 팬 한 명 확보됐네. 장소윤 씨. 와, 명곡을 아시는 분이네요. 원소윤 씨는 처음 뵙는데 관심이 마구마구 가고 있습니다. 어떤 스탠드업 코미디 하시는지 찾아볼게요 하셨네요.
6: 감사합니다. 장소연님.
5: 오늘 방송에 출연한 성과가 일단 한 명 확보.
6: 네.
5: 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아무 얘기나 하고 한마디 하고 끝내죠.
6: 그 네. 철수와 아저씨랑 철수 저랑 아저씨. 생일이 또 같아가지고 그래서 미리 생신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5: 와, 이 생일 또 갖기는 쉽지 않은데.
6: 그렇죠.
5: 공통점이 많네.
6: 그렇죠. 저도 청바지를 즐겨 입는답니다.
5: 아, 그래요?
6: 네.
5: 고마워요. 예. 앞으로 하시는 일 잘 되시고요.
6: 네.
5: 내년에 또 나올 작품도 잘 되시고
6: 네.
5: 스탠드 코미디도 계속 잘 되시고
6: 네.
5: 다음에 또 만나요.
6: 네. 감사합니다.
5: 그리고 오늘 음악들도 좋은 음악 골라오셔가지고 야, 근데 이 끝곡이 오아시스의 고 레릿 아웃인데
6: 네.
5: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영국 싱글 차트 1위 곡이긴 한데 다른 노래들 원더월이나 뭐 돈 룩백이 낸 거 이런 거에 밀려가 잘 안 나오는 곡인데
6: 네.
5: 특별히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6: 가사가 매우 좋습니다.
5: 가사가?
6: 네.
5: 또 먹물 아니랄까 봐 또 가사가 무지하게 좋답니다. 고마워요.
6: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 건강하고 또 만나요.
6: 네.
5: 자, 오아시스의 Go Let It Out 들으면서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오늘도 이민선 PD가 수고했습니다.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남들처럼 예중예고를 다니는 건 형편상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공부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희곡을 비롯해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열심히 파고들었죠.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만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들 속에 제가 가고 싶었던 길로 향하는 수많은 분들이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린...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중에서 가장 큰 날개를 가진 알바트로스는 활짝 펼쳤을 때 무려 3m에 달하는 날개로 하늘 높이 그리고 멀리까지 나는데요. 하지만 날개가 너무 큰 나머지 착륙할 땐 떼구르르 구르기도 하고 큰 날개를 어쩌지 못해 땅 위에선 뒤뚱거립니다.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다고 바보새라는 별명까지 붙었대요. 반면 또 다른 조류인 타조의 경우 날개는 퇴화됐지만 다리 근육이 발달했습니다. 알바트로스처럼 날 수 없는 대신 시속 70km로 내달리죠. 똑같은 조류라도 한쪽은 하늘에서 멋지게 날 수 있고요. 또 다른 쪽은 땅에서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각자의 무대가 다를 뿐이에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8월 7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케이티 페리의 Firework였습니다. 오프닝에서 알바트로스와 타조 이야기 나눴습니다. 알바트로스는 날개짓을 하지 않고 바람에 몸을 맡겨서 굉장히 멀리 비행을 하는 걸로도 유명하죠. 날개짓을 하지 않는 덕에 체력이 잘 좀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긴 비행에도 다른 새들에 비해서 덜 힘들어한대요. 바보새라는 별명을 붙인 거는 진짜 인간이 잘못했네요. 하지만 그 알바트로스가 땅에 착지할 때 모습은 착지라기보다는 약간 추락하는 느낌으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떨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다치는 데는 없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각자의 무대에서 열심히 이동하고 있는 두 새들 오늘도 응원하겠고요. 오늘 별밤에서는 부엉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사연 시를 통해 풀어주는 분이죠. 박준 시인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별밤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8월 한 달 별밤에서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라이브 썸머 페스타인 별밤. 두 번째로 별밤을 찾아온 아티스트는 밴드 신인류. 8월 13일 목요일 밤 가든 스튜디오에서 함께하세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루시의 히어로였고요. 임지민님, 저번에 휴가 안 가고 공부하고 있다고 사연 보낸 중학생 부엉이에요. 저 대장부엉 라디오 진짜 좋아해요. 탑3 안에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통 탑3라고 하는 경우는 최애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꽤 좋아하는 편이다. 저는 탑3 이런 표현 아주 좋아하고요. 저도 누군가를 얘기할 때 탑3라고 하는데 그게 근데 꽤나 좋아해야지만 꼽을 수 있는 순위이기는 해요. 제가 정재형 씨 얘기할 때또 작곡가 정석원 씨 얘기할 때 항상 탑3라고 얘기하고 윤상 씨를 언급할 때는 이제 절대신처럼 언급하죠. 그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강한솔님, 대장부엉 처음 도전해본 카페 아르바이트 2주 만에 잘렸어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초보에게는 너무 바쁜 매장이었나 봐요. 씁쓸하네요. 하지만 성장통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도전하려고요. 저는 굉장히 큰 희망을 읽은 게요. 2주 만에 잘렸어요. 매장이 말도 안 되게 바빴어요. 뭐 사람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고 매장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열심히는 했지만 내가 아직 초보라 조금 부족했나 보다 라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럭무럭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9679님,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건강을 위해 달리기 하러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동네를 뛰는 이 느낌이 참 좋아요.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과 주말엔 꼭 뛰려고 합니다. 사실 심란한 일들이 많은데 뛰고 나면 좀 가벼워질 것 같아서요. 가벼워지죠. 가벼워지고 말고요. 지금 날씨에는 산책도 좀큰 결심을 해도 이거는 좀 힘든데 싶고요. 안 나간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굉장한 의지입니다. 그래도 그게 안배가 되시는 한도 안에서 뛰고 계신 거라 믿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체력이 없으면은 이 날씨에 나갈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땀쫙 빼고 달리기를 하고 나면 무조건 내 기본과 몸 상태는 훨씬 나아지는 게 맞거든요. 잘 하고 계시고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페퍼톤스의 Ready, Get, Set, Go.

페퍼톤스의 Ready, Get, Set, Go 이어서 김현철의 원더풀 라디오 듣고 오셨습니다. 1780님, 경남 진주에 있는 친정집으로 휴가 갔다 왔어요. 다리 불편한 엄마를 혼자 두고 오자니 마음이 안 좋네요. 젊은 시절 한량인 아버지를 대신해 우리 4남매 키우시느라 당신 다리가 저리 되실 줄도 모르고 그저 앞만 보고 살아오셨거든요. 이모가 근처에 계셔서 다행이긴 하지만 자식인 제가 제대로 된 효도를 못해들 죄송합니다. 한 번도 못했던 말 별밤 통해 해봅니다. 우리 엄마 윤부혜 여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대신해 드렸지만 문자로라도 아니 이왕이면 목소리로 꼭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그렇게 어렵죠? 여러분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그게 뭐 사랑한다라는 말뿐 아니라 전화도 먼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SNS로 소통을 하죠. 톡이라든지 그런 걸로. 제대로 된 효도를 나는 했다라고 생각하는 자식이 있기는 할까요? 지금 충분히 잘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8154님은 휴가를 함께 보내다 보니 사춘기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우리 딸 아침에는 세상 다정하게 엄마 손도 잡아주다가 점심에는 말 한마디에 짜증내며 아 엄마 하며 툴툴거리고 또 잠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사진도 같이 찍어줍니다. 정말 하루에도 10번은 기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함께 물놀이하고 웃고 떠들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언젠가는 엄마랑 놀러가기 싫어 하는 날도 오겠죠? 그래서 오늘의 투덜거림도 웃음도 짜증도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지금은 피곤한지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딸에게 말하고 싶어요. 엄마는 네가 하루에 10번 변해도 괜찮아. 엄마가 10번 더 사랑할 테니까. 여름휴가 마지막 밤 사춘기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 힘내자고요. 김주아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8154님. 이게 느껴져요. 당연히 엄마들은 뭐 자식한테 그러지 그런 말 마십시오.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총량 자체가 엄청 크신 분이라서 그래서 사실 사연 속의 따님이 사춘기로 느껴지기보다는 그냥 엄마 그냥 너무 좋아하는 아직 아이 같은 딸처럼 느껴져요. 진짜로 어떤 서운한 날이 온다면 엄마랑 놀러 가기 싫다는 말 자체를 하지 않죠.

예, 이 문장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는 나갈까? 아니, 아니, 뭐 됐어. 이렇게 삼음절 이내에서 말이 끝내겠지요. 근데 설령 그런 날이 올지언정 아무 걱정 없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잠깐 아주 건강한 사춘기 지나가고 다시 진짜 사랑이 서로 넘치는 모녀지간이 될것 같아요. 김주환.

0: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엉이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노래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곡이에요. 신곡입니다. 존박의 여름은 돌아와. 싱글로 냈더라고요. 존박의 목소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겨울에 찰떡인 목소리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두껍고 좀 분위기가 겨울에 타닥타닥 뭔가 나무 타는 소리 옆에서 들려올 것만 같은 목소리인데, 그래서

여름은 돌아와? 여름 싱글? 하고 들어봤는데 와, 또 역시나 여름 곡이에요. 여름 곡인데 너무나 근사한 약간 열대야를 닮아있는 듯한 곡인데 함께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근사하다라는 표현을 종종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멋있다, 좋다와 제가 어떤 때에 근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지 돌아보니 클래식함이 섞여 있는데 멋있을 때만 근사하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 근사한 목소리 그리고 딱 그 분위기를 빼닮은 곡입니다. 2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존박의 여름은 돌아와.

존박의 여름은 돌아와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여름송 하면은 떠올리는 분위기랑은 좀 색다르죠. 그래서 더 좀 희소가치도 있고 여름 추천곡으로 저는 한동안 이 노래를 떠올릴 것 같아요. 너무 제 표현했던 대로 근사하지 않았나요? 소울이 가득 담겨있는 R&B.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지고 오겠고요. 이어서 부엉이들 이야기 볼게요. 박승범님, 바람도 쐴 겸 내비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찍고 냅다 질렀어요. 에어컨 켜놓고 시원하게 달리면 무더위에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특히 차 안에서 에어컨은 아주 바로 시원해지기도 하고요. 공간이 작으니까. 근데 작은 만큼 잠깐 바람 쐬려고 창문 조금만 열면 진짜 약간 더위 요괴가 습격하듯이 요새는 잠깐 창문을 열 수조차 없는 공기가 좀 무겁긴 한데 그래도 드라이브 하기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권기애님은 대장부엉 저 차 뽑았어요. 근데 바보같이 타고 있던 차 주유를 가득 해버렸네요. 곧 새 차 받아서 그거 타야 하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요. 기대돼요. 이거 지금 옆에 차 없죠? 지금 차가 들으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가득 주유해주는 기애님 보면서 그래도 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이렇게 배부르게 해주시는구나. 기애, 나도 행복했어요.

하고 있었는데 아 바보같이 내가 우리끼리 비밀로 해요. 새차 오면은 또 사연 보내주세요. 7228님 오빠가 드론 대회에 나가서 저는 경기장 가서 응원하고 왔습니다. 평상시에 맨날 놀리고 장난만 치는 오빠였는데요. 드론 경기할 때 진지하게 집중하는 모습 보니까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팀 경기에서는 5위, 개인 경기에서는 9위를 해서 오빠가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래도 오빠의 새로운 모습을 보니 좋았습니다. 영동 초등학교 6학년 최예성 오빠 고생 많았어. 아니, 문자가 너무 성숙해서 오빠라함이 지금 이 정도면 최소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인가 보다 했는데 아, 아주 성숙한 동생이네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 성적 아닌가? 자주 대회를 나가시나요? 드론 대회 무엇을 잘하는 걸까? 저도 한번 영상 찾아봐야겠어요. 아무튼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도영의 쏟아져오는 바람처럼 눈 부시게 너란 빛이 비추더라.

도영의 쏟아져 오는 바람처럼 눈부시게 노란 빛이 비추더라. 그리고 보아의 밀키웨이였습니다. 와, 저거 진짜 헷갈리겠다 앞으로. 바람, 눈부신 바람처럼 노란 빛이 쏟아지더라. 막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너무 아름다운 노래였고요. 5022님께서 외국에서 온 친구 만나러 서울 갔다 왔어요.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서울역 3층에서 보호자 옆에 얌전히 앉아 눈만 꿈뻑거리는 안내견 리트리버를 만났답니다. 다가가지 않고 가만히 눈으로만 응원을 보냈어요. 더운데 목 안 마르니? 너 정말 기특하다 기특해 하고요. 그 친구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하셨네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안내견들 유난히 순하고 예쁘잖아요. 보통 리트리버가 하거든요. 그리고 외모가 중요하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모두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제일 호감상인 강아지들이 안내견으로 뽑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진짜 참기 힘들거든요. 가서 쓰다듬으면서 너무 기특하고 막 가지고 있는 간식 있으면 주고 싶고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안내견 우리 만나게 되면 눈으로 잔뜩 응원을 보내줍시다. 7318님, 30년 만에 대학 동기이자 제 첫 남자친구였던 이와 연락이 닿았어요. 그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줘서 그때의 나를 반짝였다고 기억해줘서 무엇보다 누군가의 반려자로 행복하게 지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할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친구가 산이 따라오던 기차의 마지막 칸을 떠올리며 라고 인사해주는데 기쁨에 눈물이 났어요. 015B의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신청합니다. 뭔가 찬란하면서도 설레지만 그 설렘이 약간 그냥 되게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드는 사연이었어요. 되게 문학적인 분이셨다.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0: SB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슬기님께서 사는 게 왜 이런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라는 생각까지 갔는데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집안 돌아다니며 이거저거 하다 보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오늘도 고마워요 대장부엉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다행이고요.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기분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 기분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좋지 않은 기분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부엉이들 지금 레드썬 깨어나시길 바라겠고요. 로렌스의 더 웨더 듣고 3부에서 박준 시인님과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쏘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0: 짧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수쓰는 박준입니다.
0: 아, 우리 시인님은 네. 지난주에는 이제 시인님은 나란히 일 얘기 조금 했었는데
1: 네.
0: 또 아주 훌륭한 EBS 프로그램에서 청년에게라는 강연이었어요.
1: 네.
0: 너무 멋있는 또 강연을 하셨나 본데 시인님 강연
1: 네.
0: 하러 가기 전에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짜시나요?
1: 기본적인 뼈대는 세워두는데요. 누가 듣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표정으로 듣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0: 틀은 있어요.
1: 네, 틀은 있습니다.
0: 근데 그게
1: 중요한 얘기니까.
0: 네. 그 시인님도 시인님의 팔로워가 조금 있으실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가끔은 그러면
1: 왜 조금 있다고 하시죠?
0: 아, 굉장히 많이.
1: 굉장히 많이. 네,
0: 수십만 네. 네. 무대가 있을 텐데.
1: 네.
0: 근데 이제 계속 들으러 다니시면 같은 말을 하게 될 때는
1: 그게
0: 어떻게 해요?
1: 처음엔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0: 네.
1: 제가 제주에서 행사나 강연을 하면 거기에 계시고.
0: 그러니까.
1: 강원도 철원에서도 그 다음 날 저랑 똑같이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그 매번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7년을 안 넘기시더라고요.
0: 아.
1: 7년이 지나면 교체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50명 중에 한 분이라도 네. 내 얘기를 한번 들었던 사람이 있으면 말이 멈춰요. 눈을 쳐다보자마자 머리가 새하얘져요.
0: 네.
1: 내가 얘기를 또 하고 있으면 너무 어떤 꿈처럼 보이지
0: 맞아,
1: 않을까?
0: 맞아.
1: 이런 생각에. 근데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는데 재미가 없지 않으시냐. 그분이 멋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0: 뭐라고 하셨죠?
1: 비슷한 얘기도 매번 다르게 한다.
0: 헉!
1: 다르게 들린다.
0: 아, 결국 본인 자랑이네.
1: 아니 그분이 자랑이죠.
0: 아.
1: 그래서 괜찮다.
0: 야, 근데 7년이라는 거는 좀 슬프. 그래도 더 긴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1: 그냥 최대가 7년이었던 것 같아요.
0: 진짜?
1: 네.
0: 그럼 저도 마음의 준비해야겠네요.
1: 제가 바뀌지 않고요.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 7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약간 나 마음의 준비해야겠네요. 제 네. 열혈 부엉이들이
1: 네.
0: 저는 뭐 한 부대는 아니고
1: 아니, 사람마다 달라요.
0: 그 굉장히
1: 대장 부엉이는 37년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 새 물과 나가는 분이 서로 계속 순환을 해요. 그러니까 한 강연장에 만약에 자주 오시는 분 7분이 계시면 한 분은 7년 차고 한 분은 1년 차야.
0: 계속 이어지는
1: 계속
0: 거네.
1: 계속 이어져요.
0: 그렇군요. 네,
1: 그렇습니다.
0: 아무튼 시인님의 강연은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요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에도 콘텐츠가 꽤 많이 있을 테니까 찾아보시고 한번 지방에도 팔로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0: 자, 이번 주도 박준 시인님과 시퀴즈에 답도 하고 여러분의 사랑 고민 얘기 나눌 거예요.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로 참여가 가능해요. 소개되면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 퀴즈로 내주실 시 낭독해주세요.

0: 수목 오산하. 가벼운 농담을 던지는 사람이고 싶어 비가 오는 날에는 장구를 치고 해가 쨍쨍한 날에는 짜장면을 시켜 먹었지. 나를 떠난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많은 시간이 헤진 상모 끈처럼 풀려버렸네. 몇 그루인지 모를 나무가 가지를 내밀고 맞잡고 걷자. 사라지지 않을 불빛을 찾아 걷자. 불 꺼진 건물 앞 노점상에서 모주 한 사발 사서 마셨지. 가는 길이 멀고 시큼해. 나 한 모금, 나무 한 모금 주면 길이 구불거리고 허공은 재채기를 한다. 더러러러 더러러러. 손을 너무 세게 잡지도 말고 곧 놓칠 듯이 잡지도 말자. 힘을 빼고 서로를 바깥으로 꺼내면서 걷자. 빛바랜 장면을 들출 때 땅속 깊이 숨은 희끗한 지렁이들이 꿈틀거린다. 영혼은 나무를 베고 선잠에 들어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가르는 꽹과리가 멀리서 울고 해변에 다다르고 보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네. 누구도 나에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 나무나 잡으면 다 쥐었던 손일까? 고개를 숙이면 숨을 쉬려고 올라온 영혼과 눈이 마주친다. 오산하 시인의 수목이라는 시 읽어드렸고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해본 나만의 방법이 있나요?
1: 이번 주 시 퀴즈 오산하 시인의 수목이었는데요. 아, 간만에 소신발언하겠습니다. 시가 네. 감정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전 좀 놓쳐버려갖고 조금 이게 되게 왜 낮에 꾼 꿈처럼 네. 왔다 갔다 한 기분이었어요.
0: 아, 네. 그
1: 아, 어렵네요.
0: 시 중반부에 등장하는 불 꺼진 건물 앞 노점상에서 모주를 사서 마셨다. 이 모주라는 거 아세요? 모주.
1: 술이겠죠?
0: 모주는 술인데 술이 아니에요.
1: 그럼 뭐예요?
0: 알코올 함량이 정말 낮아요. 그러니까 조선 때부터 마셨고요. 과거 선조들이 마시던 저알코올 술 같은 겁니다. 알코올 함량이 1%가 안 되고 가장 대표적인 건 계피향이 나요. 팔팔 끓인 뭔가 계피 음료 같은 건데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술 약한 분들이 드시잖아요. 취합니다.
1: 아, 취했구나.
0: 저는 이분이
1: 시가.
0: 술을 진짜 못 마시는 사람인데 취해서 갈짓자로 걸으면서 어디를
1: 그러신, 아, 그러면은
0: 끊임없이
1: 제가,
0: 통과하는 것 같기도 하고
1: 제가 느낀 이 그 분위기가 아주 시인의 의도와 딱 맞은 거네요.
0: 그렇죠. 혹은 어떤 연애부터 이별까지 전 과정을 뭔가 몽환적이었고 꿈결 같았고 한편의 취한 밤 같았던 시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하는 것 같기도 해요.
1: 그리고 또는 왜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크게 무언가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그냥 그 왜냐하면 가벼운 농담을 던지는 사람이고 싶어해서 네. 좀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0: 저는 술 못 마시는 사람이 모주 마셨다 혹은 착한 사람이 삐뚤어졌다. 뭐 이런 생각 같아요.
1: 아, 네. 그렇군요. 좋아요. 오산하 시인의 수목. 여기서 부엉이들에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써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답변들 만나볼게요. 수지의 행복한 척.

0: 수지의 행복한 척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시 퀴즈 오산하 시인의 수목에서 내드렸고요. 자, 부엉이들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봤는지 물었어요. 0221님은요. 저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기 위한 법? 그런 거 모르겠고요. 그냥 속으로 미워하고 털어낼래요. 겉으로 티 안 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일기에도 쓰고 혼잣말도 하면서 실컷 미워하다가 아무렇지 않아진 기분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편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도 나름의 현명함입니다.
1: 똑똑하세요.
0: 그리고 네. 이런 분들 뒤끝이 없어요.
1: 없죠. 미워할 만큼 미워하고 이제 그럼 다 미워했다 싶으면 털어내는 거고.
0: 너무 좋은 방식이고 네. 친하게 지내고 싶은 스타일.
1: 맞아요.
0: 그리고
1: 허니님께서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저는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봅니다. 저 사람도 한때는 누군가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소중한 아이였겠지 생각하면 뾰족했던 미움의 각도가 조금은 완만해집니다.
0: 이야, 이건 진짜 어떤 인생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1: 타임머신 잘 타셔야 돼요. 네. 뭔가 한참 떼쟁이 때로 가면 야 쟤는 저 때도 저랬구나.
0: 저때부터. 그리고 막 잘못 내려가지고 막 네. 중학생 시절인데 그때 네. 막 일진이었어. 막 그럼 더.
1: 왜 길에다 침을 뱉어?
0: 나쁜 사람이었어. 근데 가끔 저는 어마어마한 범죄자 볼 때 네. 그런 영화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0: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게 항상 궁금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서글픈 마음도 들고.
1: 그렇지.
0: 인간이 자라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고.
1: 뭐 세상이 만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0: 좀 있기는 네. 하지요. 네. 아무튼 아주 고수의 방법 하나 나왔고요. 0630님, 어릴 적 만화에서 미움보다 무서운 건 무관심이란 말을 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 미워지려고 할 때면 그 마음을 얼른 다른 일이나 생각으로 덮어버려 감정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신경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제 마음도 자연스럽게 묻어내지더라고요. 이것도 좀 제가 느끼는 게 박준신님 코너에서 제가 되게 배우는 게 많아요. 부엉이들 의견이. 이 좀 미움이라는 에너지도 애정에서 비롯되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마음도 아깝다라는 마음으로 완전 그냥 없는 일 쳐버리는 거지.
1: 맞아. 이게 또 불가의 수행법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미워하는 상대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있는 나도 잊어.
0: 아...
1: 이렇게 잊어서 뭔가 무뎌지고 다 흐르게 하는 거.
0: 붓다의 가르침까지.
1: 아 뭐 왜.
0: 이야 또 배워갑니다.
1: 다음. 또 뭔가 관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디가 무예요. 무.
0: 무.
1: 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잘못 만들어진 AI 로봇이다. 오류가 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고장났구나 하고 그냥 넘깁니다.
0: 아 이거는 제가 저도 비슷한 방식이 있죠. 전 도마뱀론이 있죠. 저건 말하는 도마뱀이다.
1: 오.
0: 그게 되게 어이없잖아요. 무슨 뭐 그렇게 상상이 돼 싶은데 제 정신과 선생님이 가르쳐준 팁이거든요.
1: 네.
0: 주변에도 좀 퍼뜨렸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1: 말하는 도마뱀.
0: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통 우리는 습관적으로 같은 사람으로서
1: 네.
0: 그리고 내 프레임 안에서 이 사람을 자꾸 해석해서 제가 왜 저럴까를 생각하면서 그럼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저런 말을 한 거 아니야 라고 막 해석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도마뱀이다. 뭐 도마뱀 말고 본인이 생각할 때 제일 감정이 없을 것 같은 무엇으로 대체해도 좋죠. 그게 AI 로봇일 수도 있는 거고. AI는
1: 아.
0: 조금 좀 너무 올려쳐주는 것 같아. 똑똑하잖아요. 전 좀 약간 폄하해서 도마뱀들 미안.
1: 네, 미안.
0: 그렇게
1: 네.
0: 하고 있습니다.
1: Y로 시작한 아이디 쓰세요. 미워하지 않기 위해 정신승리하는 방법을 씁니다. 좀 유치하긴 한데요. 그 사람보다 나은 제 모습을 찾아봐요. 그래 내가 더 나은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미움이 조금 사그라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0: 아 이건 유치하지 않아요. 이럴 때라도 내가 나에게서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괜찮은 면? 이럴 때나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1: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르신이 시집살이를 좀 고되게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많이 괴롭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시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셨대요. 이 사람은 너무 유치하지만 나보다 더 교양도 없고 아무리 내 시어머니지만 인성도 좋지 않고 나보다 어떻게 보면 낫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0: 맞아.
1: 말자 이런 시기로. 근데 문제는 시집살이 너무 오래 하셨다는 게 문제인데 그 마음으로 너무 넘기셨다 해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그런 정도로 괴롭히는 시어머님들은 그냥 시어머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님을 네. 붙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속으로라도 존칭은 좀 빼자.
1: 어머 어때요? 어머?
0: 어머.
1: 어머.
0: 근데 어머님 그냥 내 엄마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1: 아 그렇구나. 네.
0: 부모님들의 다양한 답변 만나고 왔습니다. 소란의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듣고 다시 올게요.

0: 소란의 사랑한 마음은 죄가 없다 들으셨습니다. 별밤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오산아 시인의 수목이라는 시 통해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시도해본 방법 얘기 나누고 있는데 시인님도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런 케이스가?
1: 저는 한 두 명 정도 되는데요. 끝까지 미워해요.
0: 아직도 미워하세요?
1: 네. 심지어
0: 가르쳐 주세요, 우리.
1: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시간을 혼자 가져요. 네가 나한테 잘못했던 거, 험하게 했던 거, 함부로 했던 거 절대 안 잊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라고 생각하면서 막상 마주치면
0: 또 마주쳐?
1: 잘해요. 아, 찬 거 못 드시죠? 하면서 미지근한 물을 쓱 밀어넣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못 잊어라고 생각해요.
0: 저 시인님한테 미움을 받아도 의미는 없겠네요. 그럼 어차피 내가 미움 받고는
1: 그렇죠. 모르지. 미움 받고는 모르죠. 왜 그러냐면 너무 쉽게 용서해 버리면 그때 나한테 미안해서 두 명 정도밖에 안 돼요.
0: 시인님. 네. 힘내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노래 하나 듣고 4부로 와서 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겠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차례예요.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H님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 제 성장 과정과도 연결되어 있어 먼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오히려 이혼 이후에 집 안에 웃음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가족 간의 관계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혼 가정이라는 사실이 누군가와의 만남에 걸림돌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이야기하는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정사를 털어놓고 나면 상대의 태도나 말투가 묘하게 달라지거나 서로 마찰이 생겨 다투는 상황에서 그거 부모님이 이혼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의 가정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도 결혼 상대는 이혼 가정만 아니면 좋겠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결핍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0: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소개팅 제안이 와도 제가 먼저 거절하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점점 싫어집니다. 머리로는 모든 사람이 그런 편견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결핍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증명해야 하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 들어서 지치는데요. 앞으로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1: 네, 편견이 주는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는 게 꺼려진다는 H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잘 오신 것 같은 게 저도 같은 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많이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이 특히 어릴 때 그런 환경이면 결핍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은 누구나 결핍이 있어요. 그 이혼 가정이었어서 생기는 결핍이 있고요. 뭐 어떤 부모님이어서 생기는 결핍이 있고 뭐 다양한 이유로 누구나 결핍이 있는데 우리는 같은 종류의 어떤 결핍이 있겠죠. 저와 우리 H님은. 근데 결핍 자체가 있는 것에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다. 먼저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이 시인님도 당연히 결핍이 있으니까 시를 쓰시지 않을까요?
0: 네. 제가 30대 중반 혹은 초반 때 뭐 혼담까지는 아니지만 결혼을 점점 생각하고 이런 시기에 저의 가장 큰 결핍 혹은 반대 지점은 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작용해 하는 거죠. 너무 자유롭게 사는 거 아니야 쟤? 앞으로 무책임한 거 아니야? 생활력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그 전까지 연애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가 그때가 되니까 연애 상대는 아니지만 부모님이나 집안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1: 그 시인님이 대박준이 되기 전이었나요?
0: 전이었죠, 당연히.
1: 아, 그럼 그럴 수 있지.
0: 아니,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1: 아니, 모든 그렇죠. 자유직종의 작사가도 마찬가지예요.
0: 그리고 네. 또 하나, 이건 전혀 위안이 안 되시겠지만 본인이 알고 계세요. 오히려 이혼 이후에 집안에 웃음이 돌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꼭 저희 집을 콕 집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시다시피 세상에 이혼도 못하고 웃음기 하나 없이 사는 집도 많습니다.
1: 맞네.
0: 그것도 어마어마한 결핍이에요. 되거든요.
1: 맞아요.
0: 우리는 왜 가족끼리 여행 한번 못 가지? 이렇게 부대끼고 사면서.
1: 그렇지.
0: 왜 우리 집은 생일날에도 저렇게 외식을 하거나 이렇게 못하지? 그래서 결핍이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고작 이혼이다. 부모님의 이혼이다.
1: 맞아, 맞아.
0: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셔도 좋겠다.
1: 맞아.
0: 네.
1: 너무 동의하고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박준 시인님이 내려주는 처방 시 만나볼게요. 김영근의 탈진.

0: 상처 정호승. 내가 청년이었을 때 산길을 가다가 유난히 가슴이 움푹 팬 바위를 보고 바위에도 깊은 상처가 있구나 스스로 내 상처를 위로받으며 힘차게 산을 올라가곤 했으나 내가 노년이 되어 산길을 가다가 유난히 가슴이 움푹 팬 바위를 보면 하늘에도 누군가 서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저 바위가 저토록 한없이 견디며 받아내었구나. 상처투성이 내 가슴을 쓸어내리며 천천히 산을 내려온다.
1: 가정사가 주는 편견이 상처가 돼서 누군가를 만나기 꺼려진다는 H님의 사연에 박준 시인이 내린 처방시였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상처. 아주 직관적이고 또 치유에 힘이 있는 시인 것 같아요. 네.
0: 이 두 가지 상황이 등장하는데 청년일 때 뭔가 움푹 패인 바위를 보면서 바위에도 상처가 있네. 나도 상처가 있는데. 라고 어떤 형태의 위로를 받죠. 근데 이후에 노년이 되었을 때 똑같은 바위를 보는데요. 그때는 바위의 상처를 보고 바위에도 상처가 있네가 아니라 누군가가 울고 있으니까 그 눈물이 계속 떨어져서 저 바위에 떨어져서 그렇게 저 바위가 받아내었던 것이구나. 뭔가 저도 도달해보지 못한 경지인데요. 뭐 꼭 이게 나이는 아니겠으나 어떤 삶이 한 진실에 가까워지는 형태인 것 같아요. 처음엔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런데? 이 정도의 인식에서 좀 더 깊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계시고 사람 만나는 게 점점 좀 꺼려진다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결핍이 있죠. 상대도 어떤 형태의 결핍이 있지 않겠습니까?
1: 있겠죠.
0: 첫 단계는 이 시를 읽고 떠올린 건데 첫 단계는 서로의 결핍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 단계는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핍을 좋은 형태로. 그래서 이런 에너지까지 내셨으면 좋겠다. 당장 힘드시겠지만.
1: 네. 이 가정사의 좀 특히 이제 부모님의 이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결핍의 원인으로서 클리셰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드러나고 그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좀 아 그랬구나 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좀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아 그럼 굉장히 힘들었겠네라고 생각하고 근데 뭐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안 자라봐서 뭐가 힘들었는지 또 못 느끼기도 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클리셰라. 네. 아 그러면은 좀 뭔가 아픔이 있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시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환경 이혼을 하지 않으셨지만 웃음기 하나 없는 집 그런 것은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그늘진 모습이 있어도 그게 왜 때문인지 사람들이 이제 유추하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혼이란 말을 자주 하셨어요. 처음에는 네가 중학생 되면 이혼한다. 지금 어리니까 엄마 꾹 참고 살지만 중학생이 될 무렵 성인이 되면 이혼한다. 네가 이제 성인이 되면 엄마는 아빠는 이혼을 할 거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성인이 되었을 때 야 결혼할 때까지는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되잖냐.
1: 와 찐막 찐막.
0: 결혼하면 이혼한다.

0: 결혼하니까 두 분이 사이 거리가 좋아지셨어요. 이건 다행인데 네.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하면 한 지금 생각해보면 뭐 안 하셨던 것도 물론 인고에 인내가 있었을 테지만 그것도 참 힘든 일이었다. 근데 저는 뭐 큰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마다의 결핍을 만들 만한 무수한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1: 있죠.
0: 그러니까.
1: 맞아요. 근데 이런 환경은 보통 이제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쉽게 드러나는 얘기다 보니까 좀 아주 친해져가지고 가정 얘기를 저 깊은 얘기까지 나누어야지만 드러나는 결핍의 상황이 있고 지금 이혼은 조금 굉장히 좀 표면에 있어가지고 들었을 때 좀 아주 무례한 소수의 분들이 야 너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이 얘기 말고 딴 데서도 모래를 저지르고 다닐 거예요.
0: 그러니까. 네. 너무 답답해. 2026년인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1: 지금도 우리는 문명화되어가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또 만나겠지만은 그럴 때 그냥 이 바위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떤 결핍이 있어서 저런 질문이나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기분을 미치게 될지를 모른 채 저렇게 무지하게 자라왔을까.
0: 지금부터 100년 전에 1926년 20년대 중반 30년대에 이혼한 신여성들이 있었거든요.
1: 신여성이라 했지.
0: 이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맞아. 이혼했다는 이유로.
1: 그렇지.
0: 네. 근데 그런 안타까워요.
1: 맞아요. 아무튼 뭐 H님은 그냥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H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어떤 상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쉽게 얘기 안 드리겠지만 H님도 그냥 나는 그런 환경에서 딱히 그래도 행복했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친구처럼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0: 네.
1: 그냥 그런 상처를 준 말을 한 사람의 문제였지 H님이 일부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둬야 될 필요는 1도 없습니다.
0: 네.
1: 자,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인님과 함께 했고 이제 또 보내드릴 시간이 왔어요. 시인님의 결핍은 요즘 여기저기 다 꽉꽉 채워져 있겠죠?
0: 아니에요. 결핍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1: 뭐죠? 제가 채워드려 볼게요.
0: 능력에 비해 많이 가졌다라는 불안감이 저의 결핍이 되고
1: 그거
0: 있습니다.
1: 그거 성공한 사람들이 네. 많이 갖는 어떤
0: 그래요?
1: 신드롬 중에 하나예요.
0: 좋은 거네요?
1: 좋은 거죠. 성공했다는 반증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채워졌습니다.
0: 네. 네, 채워졌습니다.
1: 자, 다음 주에도 시퀴즈와 함께 부모님들의 사랑 고민 들어볼 텐데 연인, 부부 간의 고민도 좋고요. 친구, 직장, 동료, 인간관계 또는 그냥 나 혼자 내면에 나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고민들 다 받고 있습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0: 네, 별빵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오늘 약간 머뭇거리시네요.
0: 결핍이죠.
1: 네. 아, 저런. 네, 띄어쓰기의 결핍이 살짝 있었습니다. 박준시님 보내드리면서요. 이승윤의 내게로 불어와 듣고 저는 다시 올 거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0: 네, 또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7일 금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고요. 2179님, 대장부엉 여자친구가 됐어 괜찮아 라고 할 때 안 됐고 안 괜찮다는 거 맞죠? 그래서 챙겨주려고 하는데 자꾸 싫대요.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네요. 찝찝한 밤입니다. 요거는 뉘앙스에서 읽으셔야죠. 됐어 괜찮아 하면은

진짜일 수 있고요. 됐어. 괜찮아. 이러면 아닐 가능성이 좀 있는 건데 무조건 챙겨주는 것만이 또 다 좋은 쪽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건 2179님이 잘 생각해보면 누구보다 정답을 찾으실 겁니다. 오늘 끝곡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주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남들처럼 예중예고를 다니는 건 형편상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공부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희곡을 비롯해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열심히 파고들었죠.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만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들 속에 제가 가고 싶었던 길로 향하는 수많은 분들이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부실한 신축 NO.
6: 튼튼하게 YES.
5: 대충한 리모델링 NO.
6: 제대로 YES.
5: 무너진 외벽 NO.
6: 새롭게 YES.
5: 헌집 줄게 새집다오.
6: 주식회사 해암.
5: 신축 리모델링 외벽까지
6: 새집처럼 내집처럼 짓습니다. 주식회사 해암.
7: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앞마당 놓치지 마세요.
8: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나죠. 이렇게 쌓인 짜증을 털어내고 싶을 땐 시원하게 고함을 한번 질러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밖에 있는 돌랑이들 너무 덥죠?
1: 네!
0: 그러면 짜증 나는 만큼 소리 질러! 아,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나 보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도 아돌라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제가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네, Always Remember 아돌라 Love. 돌랑이.

0: 네, 아이돌 라디오의 첫 곡 더보이즈의 DDD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왜 못 지냈어요? 그래요? 아니 저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짠데 내 마음이 혹시 와 닿아요?
1: 꺼내서 보여주세요.
0: 꺼내면 제가 안 돼요. 이거는 평생 간지 갈 거예요, 여기 안에. 근데 이렇게 나 너무 지금 신났어요. 오랜만에 우리 팬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설레고 재밌네. 또 되게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보이고 되게 막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여러분들 덥잖아요 요새. 네. 막 짜증이 많이 나시죠?
2: 네.
0: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이 아니죠. 아까 이제 출근하려고 집 나오면서 엘베 눌러놓고 기다리는 그 5초도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땀이 엄청나고.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냉면을 시원하게 먹었어요. 얼음 동동 있는 냉면을 먹었고 최근에 또 야구도 제가 직관하러 갔다 왔어요. 키움. 네, 또 제가 승리 요정이 또 됐어요. 두 번 연속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같이 보러 간 형이 이 정도면 너가 시구를 안 하는 날만 이기는 것 같다. 그래서 너는 시구하면 키움이 지고 시구를 안 해야 이기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아 그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히어로즈 키움 선생님들 이거 보고 계시다면 저 시구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DJ 에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

0: 91.9MHz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 트위터 그리고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파우와 함께 돌아올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0: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스포한 고영배 세 줄 요약.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주 2회로 늘어남. 2. 아티스트 초대석과 스포왕 차트로 주말 순삭 가능. 3. 앞으로 더 재밌어진다고 무조건 본방사수. 나 됐어요. 주말 밤 DJ 됐어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엔 뭐라고? 스포왕 부문 온다. 주말 밤 10시에 만나요.
4: 대장부엉, 저희 집 6살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맨날 어제 못다한 얘기 나누자고 하면 이야기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7살 아들이 괴롭다는 듯 양쪽 머리에 손을 올리며 도대체 얘기를 언제 다 나누는 거야? 왜 어제 다 안 한 거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우리들의 남은 이야기는 오늘 또 마저 나눠요. 매일 밤 8시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더 보이즈 에릭과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1: 오늘부터 아돌라의 여름은 이분들의 플레이버로 기억될 예정입니다. 당도 최고의 여름을 가져온 그룹 파워 여러분 어서오세요. 자, 먼저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둘, 셋.
3: 안녕하세요, 파워입니다.
1: 좋습니다. 자, 이번엔 개인 인사를 한번 가볼 건데 여러분이 이번에 맛에 관련된 또 신곡으로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은 각자 어떤 맛 컨셉으로 오셨는지를 이제 수식어로 붙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1: 자, 요치 씨부터.
4: 아, 저는 달콤한 블루 하와이 요치입니다.
1: 달콤한 블루 하와이.
5: 블루 하와이.
1: 블루 하와이. 블루 하와이 맛. 좋습니다. 현빈 씨.
6: 저는 쇠맛 구현빈이라고 합니다.
1: 쇠맛.
7: 네, 쇠맛. 쇠맛.
1: 정민 씨.
8: 저는 톡톡 튀는 솜사탕 맛 정민입니다.
1: 솜사탕 맛.
9: 여러분의 상큼한 레몬맛 동현입니다.
1: 레몬맛. 잘 어울려요. 자, 홍 씨.
10: 저는 소다맛 홍입니다.
1: 소다맛. 네. 아, 궁금한 게 그 달콤한 블루 하와이 맛은 뭐죠?
11: 그러니까요, 뭐죠?
1: 약간 뭐라고 하지? 약간 뭔가 레모네이드 같은 느낌인가?
11: 아, 네, 맞습니다.
1: 블루 하와이 맛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11: 저 원래 좀 달콤한 사람이고 오늘 바지 색깔
1: 바지 색깔이 파란색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블루 레모네이드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11: 네, 맞습니다.
1: 현빈 씨.
12: 네.
1: 쇠맛.
12: 네, 맞습니다.
1: 네. 왜 쇠맛이에요?
12: 아, 오늘 또 더보이즈 선배님들 만났는데 더보이즈 선배님들 하면 또 쇠맛 아닙니까?
1: 저희가 쇠맛인가요? 저희 더보이즈 쇠맛이에요? 쇠맛도 있죠.
12: 그쵸?
1: 쇠맛도 있는데
12: 더보이즈 선배님들의 쇠맛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1: 그만큼 멋있는.
12: 맞아요, 맞아요, 멋있는.
1: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쇠맛보다 저는 살짝 좀 그 약간 아까 정민 씨가 말한 것처럼 톡톡 튀는 솜사탕 맛을 좋아할 거예요.
12: 역시.
1: 아~ 오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우리 파우 친구들이 나온다고 제가 일부러 이 옷을 올려서 입었어요. 또 플레이버잖아요, 플레이버. 그래서 뭔가 좀 상큼해 보이고 싶어서 이걸 일부러 입고 왔어요.
10: 아, 감사합니다.
1: 심지어 원래 이거 안 입었었거든요. 원래 그냥 흰색 티셔츠 입었다가 다시 벗고 다시 입고 나온 거예요.
8: 유치원보다 선배님이 더 스윗하신 것 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후회 중이에요 지금. 너무 더워요.
10: 그렇죠.
1: 네, 너무 더워서 네, 벗고 싶은데 벗으면 아쉬워가지고. 벗을 수도 없고. 벗어? 근데 우리 팬분들은 나시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잘 여미고 있을게요. 자, 무튼 뭐 저희는 올해 2월 달에 또 만났었죠, 아돌라에서.
12: 맞습니다.
1: 네, 2월 달에 만나고 지금 8월이니까 한 6개월 만이네요.
12: 네, 맞습니다. 네,
1: 그때도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2: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그때 오셨을 때는 겨울에 잘 어울리는 노래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여름을 접수하러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우선 파워의 새 싱글 앨범이죠, Flavor 발매 축하합니다. 사실 이 노래를 들어봤는데 사실 Flavor도 좋은데 저는 그 Favorite도 너무 좋아요.
12: 아~ Favorite도
1: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Flavor도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상큼하고 시원하고.
12: 감사합니다.
1: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곡 한번 Flavor 들으면서 이야기를 차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해 주세요.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번 Flavor는 제가 직접 작곡하고 프로듀싱까지 네. 참여했습니다.
0: 와우.
1: 그리고 시원하고 좀 밝은 베네사와 함께 파워 다섯 멤버 각자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곡입니다.
0: 와.
1: 그리고 우리 팬분들의 뭔가 여름을 더 즐겁고 더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곡입니다.
2: 네. 아니 유치 씨가 이제 파워라는 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쓴 곡이잖아요, 이 곡이.
1: 네.
2: 언제 그럼 이 곡을 좀 작업을 하셨어요?
1: 한 올해 3월?
2: 올해 3월 달이면 네. 한참 뭐 그 전 앨범 활동 때문에 참 바쁘셨을 텐데도 네, 팀팀이
1: 네.
2: 좋습니다. 근데 이게 데모와 좀 편곡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원래 그 데모 버전은 좀 어떤 느낌이었나요?
1: 사실 이 Flavor 데모 버전은 되게 여러 버전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근데 각 버전이 뭔가 재미있는 포인트랑 시원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 각 버전에 가져오고 합치고 지금 여러분의 듣고 계신 버전으로 완성했습니다.
2: 완성본이 지금입니다.
1: 네.
2: 사실 이 노래가 듣기만 해도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요새도 날이 엄청 덥잖아요. 좀 짜증날 정도로 더운데 듣기만 해도 좀 그나마 좀 시원해져요. 아, 뭐 38도다 그러면 이거 들으면 아 27도까지는 아닌데 그것까지는 21도까지는 왜냐면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서 안 되고 한 28, 9도까지 내려가는 거 같아요.
0: 네.
2: 그러니까 여러분 더울 때는 뭐다? 파워의 플레이버를 들어야 된다. 근데 그나저나 이제 멤버들은 이 곡을 어디서 처음 들었어요?
3: 저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네. 청음회가 있어요.
2: 청음회.
3: 네, 청음회 하고 이제 각자 이제 한 명 한 명씩 곡을 하나 써가지고 피드백 주면서 서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2: 네.
3: 거기서 이제 요치 형이 이제 Flavor라는 곡을 이제 써서 그때 이제 청음회 때 딱 들어봤습니다.
2: 그러면 예를 들어 홍 씨가 쓴 곡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3: 맞아요.
2: 그러면 그게 더 뭐 좋았거나
3: 네.
2: 뭐 다 좋았겠지만
3: 네.
2: 아 이번 여름에는 홍 씨가 쓴 노래가 더 어울린다 하면 타이틀이 플레이버가 아닌 홍 씨의 노래로 갔을 수도 있겠네요.
0: 맞아요.
2: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에 저도 혹시 뭐 슬쩍 제대로
0: 네.
2: 좋습니다. 근데 뭐 다른 멤버들 이 노래를 그럼 들었을 때 좀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4: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파워들이 네. 저희 팬분들이 저희 노래 중에 Favorite이라는 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2: 아 저도 좋아해요 그 노래.
4: 근데 그 곡이랑 느낌이 좀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파워들이 많이 좋아하겠다.
2: 네.
4: 이 곡 되겠다 이 생각을 되겠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같은 F로 시작해요. Favorite도 아, 그렇고 Flavor도 그렇고 자 둘 중에 한 곡을 딱 골라야 돼요.
0: 아...
2: 현비 씨가
1: 네.
2: 네 어떤 노래를 고르실 건가요?
1: 진짜
2: 안 고르는 곡은 앞으로 평생 못해요. 영영 없어져요. 이 세상에서.
3: Favorite.
2: Favorite. 오, 뭐예요? 아 근데 왜요?
4: 네?
2: Favorite이 조금 더 취향이신가요?
4: 아 취향이라기보다는 두 곡 다 너무 좋은 곡인데, 근데 사실 Favorite은 이제 저희가 파워들한테 처음으로 들려줬던 곡이다 보니까
2: 아,
4: 이제 좀
2: 네. 그만큼 소중하다.
4: 맞죠.
2: 다른 멤버는요? 정비 씨는요?
5: 저는 Flavor를 고르겠습니다.
2: 아 네.
5: Favorite이 이제 처음 들려드린 곡이라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곡이고 소중한 곡이긴 하되.
2: 네.
5: 이제 여기서 페이버릿을 선택해버리면 플레이버 활동이 오늘 끝나니까
2: 그렇죠 아무래도
5: 근데 뭐 활동을 더 하고 싶어가지고
2: 결론은 페이버릿이나 플레이버나 둘 다 너무 좋다 또 파워분들이 매우 좋아하신다가 중요하죠. 그럼 이제 플레이버 파트 분배에도 요치 씨가 또 곡 쓰셨으니까
1: 네
2: 요치 씨의 의견이 좀 들어갔나요?
1: 네 맞습니다.
2: 아 진짜요?
1: 네
2: 파트를 그럼 요치 씨가 다 나눠줬어요?
1: 네 맞아요.
2: 아 특별히 그 파트를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 요치 씨한테 잘해준 멤버가 있었나요? 저였다면 제가 만약에 파워 멤버였고 요치 씨가 파트 분배를 한다? 저는 한 일주일 전부터 미리 작업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배달 음식 많이 사주고 네? 소고기도 사주고 어? 이렇게
1: 근데 우리 멤버는 다 잘해가지고 정말 이거 하라고 하면은 바로 잘해가지고
2: 아 그래요? 파트 분배를 그럼 하고 녹음을 했어요? 아니면 녹음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유치 씨가 듣고 파트를 나눴어요?
1: 일단 나누고 간녹음하고
2: 간녹음하고 그냥 네. 조금씩 수정을 해나가는
1: 네 맞습니다.
2: 아 뭐 모든 멤버분들은 지금 본인 파트에 만족하시죠?
5: 아 전 너무 만족합니다.
3: 너무 만족합니다.
2: 아 그래요 정민 씨?
5: 조금 아쉬워 조금 벌스
2: 아 솔직하셔도 돼요.
5: 네, 벌스 조금 가져가고 싶었는데
2: 아 벌스 조금 가져가고

0: 싶었는데.
1: 맞아요. 근데 이제 벌스트를 못 가져가가지고.
0: 못 가져가고. 아. 지금은 어디 하고 계신데요?
1: 지금 코러스 하고.
0: 코러스. 그냥 보통 반대 아니에요?
2: 그죠.
0: 보통 반대인데? 보통은 이제 벌스보다 코러스를 하고 싶어해요. 왜냐면 아, 이제 코러스는 코러스니까. 아,
1: 신나게.
0: 무대할 때도 센터고 또.
1: 맞아요.
0: 아 근데 벌스도 하고 싶었다.
1: 욕심이 좀 많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 다음 기회. 또 이외에도 서로 뭐 탐나는 파트가 있나요? 우리 동현 씨.
3: 아 저는 사실 이번에 요치 형이 파트 짜준 것도 너무너무 만족을 했고 네. 늘 그 코러스 파트를 좀 가져가고 싶다 그런 네. 욕심이 있었는데 아 이번에는 코러스 파트도 맡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0: 아 탐나는 파트가 없음으로 마음에 든다. 아 근데 그럴 때가 또 있죠. 뭐 현빈 씨는요? 탐나는 파트 없어요?
4: 아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좀 많은데
0: 아, 다 말하고 가세요.
4: 네, 전 벌스 1이랑
0: 벌스 1?
4: 1절 코러스 첫 번째 사비랑 네. 그리고 그 정빈이가 뒤에 그
0: 아, 생각보다 많이 맞네요. 아, 아니, 괜찮아요. 좀 얘기해 주세요.
4: 정빈이가 뒤에 브릿지 사비 부른 부분인데 그 파트까지 한 3개 정도.
0: 3개 정도?
4: 딱 3개 지금 파트 상태에서 3개 정도만 더 하면
0: 그럼 서로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교체가 아니라 3개만 더.
4: 네, 3개만 교체가 더.
0: 아니라 아, 네. 우리 지금까지 이기적인 아, 욕심쟁이 현빈 씨였고요. 장난입니다. 근데 다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 다음 기회. 네, 홍 씨는요?
5: 저는 지금 파트 완전 만족합니다.
0: 완전 만족해요?
5: 완전 만족해요.
0: 아 진짜요? 어, 유치 씨가 네. 그러면 좀 잘 분배를 하셨나 봐요. 멤버들 다 만족할 정도로.
2: 네 맞아요. 제가 네모 들었을 때 바로 멤버의 목소리가 들려요.
0: 딱 생각났구나.
2: 네 맞아요. 아,
0: 유치 씨 그래놓고 본인이 파트 뭐 적게 가져와 그런 거 아니죠?
2: 아니 조금. 비슷해요.
0: 비슷하게.
2: 진짜 비슷하게.
0: 알겠습니다. 아니 뭐 녹음 비하인드 영상도 또 공개가 됐던데 뭐 더 밝게 더 웃으면서 불러달라는 디렉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았을 텐데 좀 특별히 좀 특히 고생한 멤버가 있나요? 고생한 파트.
4: 정빈 씨가 모든 곡에서 수록곡까지 포함해서 정빈 씨가 좀 많이 고생하지 않았나?
1: 진짜 녹음하다 울 뻔했어요.
0: 왜요?
1: 아 사실 유치 형이 이 곡을 만들 때도 서로 가진 컬러가 다르지만 잘 어울린다 하면서 이제 그게 저희 페이버릿 가사 중에 하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걸 토대로 각각의 맛이 다 다르지만 하나로 어우러진 우리 파우의 맛을 보여주겠다라는 네. 플레이버를 쓴 건데 녹음할 때마다 자꾸만 제 맛은 그렇게 부르면 안
0: 맛이
1: 된다고
0: 맛이 없대요?
1: 아, 그 맛이 하나도 없대요. 발라드 같다고 아, 자꾸만 네. 엄청 혼났습니다.
0: 아니 안 그래도 요치 씨가
1: 좀 더 신나게 해야 된다고.
0: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요치 씨가 직접 드랙을 봤다고 하던데 완전 호랑이 쌤이래요.
3: 맞아요.
0: 맞나요? 요치?
2: 아니요 진짜.
0: 호랑이 디렉터예요?
3: 호랑이에요.
2: 저는 완전 착한 디렉터입니다.
0: 착한 디렉터요? 네. 아 상상이 안 가는데 좀 멤버도 어때요? 평상시에 이제 뭐 요치 씨가 디렉할 때
5: 일단 처음에는 착하게 말하다가 너무 안 된다 싶으면 홍아 따라와봐 하고 이제
0: 아 막 네. 뒷골목으로 데려가요?
5: 따라와봐 이제 작가님들 없는 방으로 이제 갑니다.
0: 네. 네.
5: 가서 이제 제대로 하자 약간 이런 느낌. 아,
0: 완전 호랑이네요.
5: 네.
0: 근데 뭐 그런 게 필요하긴 해요. 살짝 네, 분기도 맞아요. 잡아주고 그렇죠. 아 그래도 유치 씨가 좀 잘 디렉을 이끌어줘서 또 이렇게 좋은 녹음의 완성물이 탄생된
5: 아,
0: 거니까 사실 디렉 저도 봐봤는데 이게 유독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같은 멤버 디렉을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쓸데없이 더 파고들고 더 디테일하게 돼요.
2: 아 맞아요.
0: 그게 있잖아요.
2: 맞아요.
0: 내가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 디렉하는 거였으면 그냥 이 정도는 뭐 후작업으로 아, 만져도 되겠다 하는데 멤버라면 뭔가 내가 이 멤버의 실력을 또 아니까 좀만 더 하면 더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더 이렇게 호랑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뭐 이제 뭐 호랑이 선생님의 디렉을 받아 완성된 타이틀곡이죠. Flavor 완곡으로 들어볼 건데 파워분들이 라이브 무대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자 넣어주시고 무대로 예, 네.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예.
0: 네, 우리 돌랑이 여러분은 그동안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파워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문자번호 샵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준비됐죠?
6: 예!
0: 올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우리 파워의 플레이버 라이브 무대로 만나볼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우리 돌랑이는 내가 지킨다.
4: Are you Prince On?
3: Yeah! 나는 아이돌 라디오를 지키는 Prince On Eddie.
5: 우리 돌랑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6: 감사합니다.
3: 파워의 Flavor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리로 들어와 주시고요. 네, 돌랑이들의 댓글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3262님께서 플레이버만 들었는데 왜인지 하와이 바다에 온 기분이 드네요. 네, 노래만으로 이렇게 시원해질 수 있는 게 신기해요. 대박! 쓰라고 남겨주셨고요. 4014님께서 파워가 플레이버로 너무 멋지게 컴백해준 덕분에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활동 대박나자.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 그리고 앵모지모지님께서 플레이버 듣고 너무 시원해져서 이불까지 덮었어요.
7: 이불까지.
3: 아, 좋습니다. 또 앱솔룰리님께서 노래도 좋은데 저 빨주 노초 바지 너무 귀엽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 궁금한 게 그 바지 색깔은 본인이 고르신 건가요?
8: 아, 아닙니다.
7: 그건 아닙니다.
3: 스타일리스트 색깔.
8: 네, 어울리는 색깔로.
3: 좋습니다. 네. 뭐 각자 일단 돌아가면서 좋아하는 색깔 한번 말해볼까요? 요치 씨부터.
9: 저는 파란색 제일 좋아합니다.
3: 파란색. 파란색 바지 입고 계신데 또.
9: 네, 맞습니다.
3: 오. 네, 현빈 씨.
10: 전 검정색 좋아합니다.
3: 검정색.
11: 전 하늘색 좋아합니다.
3: 하늘색.
12: 저는 회색을 좋아합니다.
3: 회색.
13: 저는 노란색 좋아합니다.
3: 노란색. 아, 근데 또 네 분이 공교롭게도 다 머리가 노란색이에요. 지금.
7: 아, 맞아요, 맞아요.
3: 네, 누가 누구인지 까먹고 헷갈릴 뻔해요, 이게.
12: 아, 뒷모습으로 있으면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3: 뒷모습이면 누가 누군지 모를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라이브 잘 들었고요. 이번엔 안무 얘기도 한번 나눠볼 건데 아, 프레임 퍼포먼스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아, 이게 어떤 퍼포먼스죠?
12: 아, 이게 저희의 이번 앨범이 뷰티 컨셉이랑 좀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네. 잡지나 포스터에서 저희가 프레임을 촬영하는 것처럼 표현을 좀 해보려고 했고요. 네. 뭔가 이번에 저희의 플레이버라는 곡이 다섯 명의 각각 다른 맛이 담겨있는 곡인 만큼 한 명 한 명을 프레임에 담아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3: 아,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12: 맞아요. 네.
3: 근데 이게 색깔이 지금 파란색인데 색깔도 좀 다양하게

0: 요즘 준비가 돼 있나요?
1: 맞아요, 맞아요.
2: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이번 지난번에 여태까지 사용했던 게 이 파란색 프레임 친구랑 보라색 친구랑 그 저희 지난번에 뮤직뱅크 출근길에서 보셨던 핑크색 프레임이 또 있습니다.
0: 아, 색깔별로 좀. 그러면 다 모든 프레임을 다 들고 다니세요? 아니면 그건 아니시죠?
3: 아, 날마다 다릅니다.
2: 날마다 다르고 저희와 함께 탑승합니다.
0: 아, 차에 같이?
2: 네.
0: 아, 이게 좀 들어가요, 그 카니발에?
4: 아, 맞아요. 이제 카니발에 이 친구 자리가 있는데 카니발에 만약에 5인승이면 5명 이렇게 앉고 그 4명 사이에
0: 네.
4: 이렇게 아, 끼워 넣어요.
0: 그 큰 차에?
4: 맞습니다. 아.
5: 테트리스 합니다.
0: 헤트리스. 아, 그럼 그 차에 좀 안 타고 싶겠네요.
4: 아,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다른 차로 이제 따로 이동. 이 친구 개인 차가 있어가지고.
0: 아, 개인 차.
4: 맞아요.
3: 아, 이 친구만을 위한 차가 있습니다.
0: 성공했네요.
4: 맞아요.
0: 저 친구 복지가 좋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프레임이 뭐 그냥 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여섯 번째 멤버처럼 활용이 되더라고요.
3: 맞아요, 맞아요.
0: 정말 근데 이런 소품을 사용해서 하는 게 정말 좀 쉽지 않잖아요. 연습을 좀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이 프레임과 함께?
2: 아, 이게 사실 연습 기간 자체가 엄청 길지는 않았는데
0: 네.
2: 많이 연습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 안무 시안을 받으셨을 때부터 이 프레임이 있었어요?
2: 아, 거의 그랬습니다.
0: 아,
2: 이게
0: 진짜요?
2: 거의 제작 단계, 구상 단계에서부터 이 컨셉이랑 연관 지어서 프레임을 사용하기로 했어가지고.
0: 아, 근데 이게 사실상은 이제 두 번 다시는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이런 큰 소품을 활용해서 무대를 한다는 게 매번 하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2: 그쵸.
0: 왜냐, 특별히 또 우리 매니저님들 이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이에요.
2: 맞아,
0: 이거를
2: 맞아요.
0: 어딜 가나 항상 챙기고 다니시고 하는 게 너무 힘드셔서 이게 사실 매 컴백마다 뭐 이런 큰 소품을 활용하기 쉽지 않을 거여서 이번 활동을 굉장히 좀 여러분이 의미 있게 이 프레임과 좀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0: 자, 이제 프레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6: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노래 나가는 동안 이제 간식 차가 올 거니까 간식 잘 챙겨 드시고요. 저희는 그럼 파우의 신곡 Still Choosing You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MBC 라디오의 아이들 전문 방송 아이들 라디오. 저는 더보이즈 에릭 에디고요. 자신들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는 멋진 거북이 파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파워의 Still Choosing You 듣고 왔습니다. 네, 그동안 돌랑이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한번 보겠습니다. 퍼플 다음은 파우 님께서 쇼폼 영상 보니까 정말 온갖 장소에서 색깔 아이템 찾아내는 파우, 가든 스튜디오에서도 찾는 거 가능한가요?
1: 아, 물론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게 컬러 헌팅이라는 저희의 그런 쇼폼이었는데, 네. 이 레드, 오렌지, 옐로, 그린, 블루, 네이비, 퍼플 이 일곱 가지 색상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찾아서 컬러 헌팅을 하는 그런 쇼폼이었습니다.
0: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
2: 레드, 오렌지, 옐로,
3: 옐로,
2: 그린, 블루, 네이비, 퍼플!
0: 와, 여기 퍼플 여기 바로 뒤에 있네요.
4: 와!
5: 연습 많이 했습니다.
0: 정말 잘 찾네요?
6: 되게 빠르네? 벌써 끝났어?
1: 사실 우리 옷에도 다 있어.
7: 맞아요.
0: 그러니까요. 저만 해도 이게 핑크가 없네요.
1: 맞아요.
0: 아쉽네요. 다음부터 이거 난 입고 올게요. 좋습니다. 또 이제 넷꾸야님께서 이번 앨범이 이제 또 블러셔 기획 세트로 나와서 화제였잖아요. 나 이거 봤어요. 이게 뭐 그거 있잖아요. 뭐 팬들한테 블러셔 주지 않아요?
5: 맞아요.
0: 앨범이랑 같이. 완전 원 플러스 원이네요, 거의. 블러셔 맞아요. 따로 살 필요도 없고 맞아요. 앨범만 사도 블러셔를 이제 겟하는.
5: 맞아요.
0: 좋습니다. 근데 멤버들이 직접 색깔도 골라보고 발색도 해보고. 뭔가 조금은 블러셔에 대한 감각이 좀 생겼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 랜덤으로 나오는 거예요?
5: 맞아요.
0: 그러면 앨범을 뭐 만약 두 장을 샀다 하면 두 개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5: 그런데 이제 다섯 개 다 같이 사면은 이제 하나씩.
0: 그럼 또 약간
5: 다 같이 사시면
0: 다섯 개를 사면 하나별로 다 받는 거구나.
5: 맞습니다. 종류별로.
0: 그럼 그렇게 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네. 아무튼 좋습니다. 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혹시 가져가도 되나요?
5: 물론이요.
0: 오늘 메이크업 쌤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좀 나중에 해달라고. 네, 또 댓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감도 안옴님께서 대표님까지 댓글 달게 만든 태양을 피하는 방법 쇼폼 영상 비하인드 말해줄 파워 구합니다. 이게 뭐예요? 댓글을 대표님이 다셨어요?
1: 이게 얼마 전에 저희 공식 계정에 태양을 피하는 방법 쇼폼이 올라갔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촬영을 했던 거였거든요.
0: 네네.
1: 이게 영상으로 아마 보셔야 될 텐데 네. 제가 좀 많이 무리를 했습니다.
0: 무리를.
1: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웬일인지 거기다 오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0: 댓글을 SNS에요?
1: 네.
5: 맞아요.
0: 대표님도 SNS에 댓글을 하세요?
8: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1: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렇군요. 좋습니다. 윤세님께서 여기 N행시를 몹시 잘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예요?
9: 이분입니다.
0: 도현 씨요. 자, 아돌라 삼행시 바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1: 아이돌 생활을 하면서
0: 둘, 셋, 돌.
1: 돌고 돌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는
0: 하나, 둘, 셋, 라.
1: 라디오는 역시 아돌라.
0: 근데 확실히 다르다. 왜냐면 아돌라 제가 딱 하자마자 저는 딱 생각난 게 있었거든요.
1: 네.
0: 한번 해드릴까요?
1: 네.
0: 근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주세요.
1: 둘, 셋.
0: 아이돌 생활 하다 보니
1: 둘, 셋, 돌.
0: 돌아버리겠네.
1: 둘, 셋, 라.
0: 라면 먹고 싶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 저보다 한 수 위시네요. 좋습니다. 자, 장난이었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동현 씨. 제 본명 손영재로도 삼행시 가능할까요?
1: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0: 이걸로 저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0: 이제 한 두 걸음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1: 예.
0: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자, 하나, 둘, 여러분도 같이 운 띄워줘요. 네. 하나, 둘, 셋, 손!
2: 손색이 일절 없는.
0: 오.
3: 둘, 셋,
0: 영!
2: 영! 영원히 바라보고 싶은. 오!
0: 하나, 둘, 셋,
4: 제!
2: 제일 미남인 영재형.
0: 오! 확실히 잘하네요.
1: 진짜
0: 좀 하네요. 좀 하네요. 자, 현빈 씨.
5: 예.
0: 자, 손영재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손.
5: 손. 손 좀 줘봐, 영재 형.
0: 손 좀 줘봐. 오케이. 하나, 둘, 셋, 영.
5: 영재 형, 내가 있잖아.
0: 아, 이 친구들 한 좀 쉬네. 하나, 둘, 셋, 제.
5: 제가 있잖아요. 진짜. 많이 사랑해요, 영재 형.
0: 예, 갑자기 장르가 바뀌었네요. 좋습니다. 네, 냅다 고백을. 네, 현빈 씨 저도 많이 사랑하고요. 이렇게 해서 삼행시는 앞으로 동현 씨만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들 만나봤고요. 이번 싱글 앨범에 또 수록곡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듣고 온 노래죠. Still Choosing You. 네, 들으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노래해 주세요.

0: 부탁드릴게요.
1: 네, 이 곡은 Still Choosing You 그 제목처럼 뭔가 여전히 너를 선택해라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뭔가 시간이 많이 지나도 나에게는 너가 항상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언제나 1순위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그 파워분들께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담은 거잖아요. 또 이게
1: 네,
0: 방송
1: 맞습니다.
0: 좋습니다. 근데 이 곡은 또 요치 씨뿐만 아니라 현빈 씨도 같이 함께 작업을 했어요.
2: 네 맞습니다.
0: 근데 어떻게 해서 두 분이 같이 만들게 됐나요?
1: 네 이거 사실 제가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들고 녹음까지 했는데 네. 근데 뭔가 너무 뭔가 조금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현빈도 작곡도 시작하고 네. 뭔가 현빈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그 항상 현빈 곡에 들어보니까 조금 멜로디 같은 거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부탁해가지고 현빈의 이 2절에 막 좀 뭐 만들어줄 수 있어? 막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같이 작업했습니다.
0: 그럼 이제 뭐 현빈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요치 씨한테 부탁이 들어왔을 때 좀
2: 네.
0: 요치 씨 아니 현빈 씨만의 색을 좀 입혀달라.
2: 네.
0: 좀 어땠어요?
2: 저는 사실 그때는 좀 자신감이 넘치던 때여가지고
0: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던
2: 네, 넘치던 때여가지고 얼치 형이 이렇게 하니까 아 금방 쓰겠다 이 생각으로 좀
0: 네네네.
2: 좀 기분 좋게 받았던 것 같아요.
0: 아 근데 금방 썼네요.
2: 아니 좀 많이 걸렸어요. 수정을 좀 많이 했어요.
0: 좋습니다. 근데 뭐 이 노래 녹음은 좀 어땠어요? 혹시 의견 나누면서 그럼 파트도 같이 분배한 거예요? 아니 이것도 요치 씨가
1: 이거 저도 그냥 혼자 분배했어요.
0: 아 이것 이 노래도 요치 씨가 혼자 분배.
1: 네.
0: 디렉도 요치 씨가 보고요.
1: 그거 같이 디렉했습니다.
0: 아 현빈 씨랑 같이 디렉.
1: 네.
0: 그러다가 이제 멤버들 이제 방에 끌고 가고 호랑이 선생님처럼 많이 노래가 이렇게 살짝만 들어도 정말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좋다는 게 어쨌든간 팬송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팬분들에게 이제 사랑을 전하는 노래인데 되게 좀 잔잔하게 좀 전하는 것 같아서 그것만의 또 매력이 느껴지는 곡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인데 어떤 분이 본인의 최애 파트 한 소절 불러볼까요?
3: 정신이 지금 시동 걸고 있는데.
4: 아 사실 제가 네. 진짜 그 가이드가 나왔을 때부터 가져가고 싶었던 또 그 구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0: 아 근데 못 가져갔어요?
4: 원래 제 구간이었는데
0: 뺏겼어요.
4: 뺏겼 형이 발음이 너무 안 좋다고.
0: 요치 씨가 요치 씨가 정민 씨한테 발음이 너무 안 좋다고.
4: 영어 발음이.
0: 영어 발음. 아.
4: 그 파트가 이제 현빈이가 지금 가져간 파트인데
0: 지금 현빈 씨 파트
4: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5: 어디?
6: I don't blame you for getting away 근데 네가 좋은 걸 어떡해.
0: 여기를 찍어 원래 맞네.
6: I don't blame you for getting away 근데 네가 좋은 걸 어떡해.
0: 아 블레임이 아니고 블레임.

0: 리뷰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1: 제가 이걸로 한 시간 동안 이제 혼나다가 뺏겼습니다.
2: 아, 발음 때문에. 아 근데 네 요진 씨, 네. 요진 씨가 왜 이렇게 현민 씨로 바꿔온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정비 씨도 되게 발음 괜찮은데?
3: 아 그래요?
2: 네
3: 이제 조금만 저 유치형이 제 이런 느낌 아니다. 되게 선배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까다로웠어요.
2: 아 근데
3: 느낌 다르다.
2: 또 현민 씨가 이 곡에 참여했으니까 뭐 또 이건 양보하죠 뭐. 괜찮죠 정민 씨? 다음 기회, 다음 기회,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 신곡 Still Choosing You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이 노래도 정말 좋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컴백과 함께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바로 2026 파워 콘서트 투어 컬러 온 개최를 축하합니다. 서울 시작으로 유럽까지 도는 투어라고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는지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서울 예스24 원더로크 홀에서 10월 9일 금요일, 10월 10일 토요일 이렇게 양일간 개최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베를린 등의 그런 유럽 주요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저희가 투어를 돌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 유럽 투어는 처음이신가요?
0: 투어는 처음입니다. 투어는
2: 처음. 아, 가본 적은 있지만.
0: 네, 네.
2: 아, 단체로 가본 적이 있어요?
0: 네,
4: 저희 첫 뮤비 촬영도 헝가리에서 했었습니다.
5: 아, 부다페스트에서 했습니다.
2: 아 부다페스트에서?
4: 네.
2: 아 투어는 처음?
0: 맞아요. 네,
2: 투어는
0: 처음.
2: 그러면 유럽 투어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0: 사실 저희가 저번에 헝가리를 갔었는데 헝가리, 네. 독일을 가봤었는데 네. 거기 갔을 때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네. 추억을 되게 많이 쌓았었거든요.
2: 네.
0: 근데 이번에는 좀 자유시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2: 자유시간 중요하죠. 네.
0: 갈 때마다 이렇게 스케줄만 하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2: 사실 저희도 신인 때 생각하면 갈 때마다 스케줄만 딱딱딱 하고 왔어요.
0: 아,
2: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점차 지나고 나서는 자유시간이 조금 있어서 이제 멤버들과 뭐 쇼핑도 하고
0: 아, 맞아요.
2: 자유시간을 돌아다녔는데 그럼 저는 한 가지 추천드릴게요. 이제 진짜 이거는 뭐냐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러닝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4: 저는
0: 아, 다 좋아합니다.
4: 좋아합니다.
2: 아닌 것 같은데 정민 씨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4: 저 러닝 사랑합니다.
2: 아, 진짜요?
0: 러버예요 러버.
2: 저는 신기하게 유럽만 또 가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 호텔 주변을 그냥 헤드셋 끼고 러닝을 좀 이렇게 하고 오고 싶다는 그 마음이 항상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해요. 많이는 안 그랬는데 기회가 되면 공연 전날이든 당일날이든 다음날이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냥 호텔 나가서 호텔 주변 한 뭐 많이도 아니야 5km 정도? 5km 정도 딱 뛰고 와서 찬물로 샤워하고 그 조식 딱 먹잖아요. 오렌지 주스에다가 빵에다가 이제 조식 딱 먹잖아요. 그래 뭔가 그 아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구나 뭔가 이런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4: 갓생 사는 기분.
2: 그쵸? 네. 추천합니다.
4: 러닝 자유 시간. 네. 현빈 씨 무조건.
2: 아니 왜냐면 합시다. 쇼핑 이런 거 해봤자 사치예요 사치. 쇼핑할 시간에 그런 또 낭만을 좀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뭐 투어 가서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들고 팬분들이랑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시길 바라고요. 뭐 오늘 이렇게 파워 여러분의 신곡도 듣고 이런 분위기 내면서 놀다 보니까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홍씨 오늘 아돌라와 함께하는 시간 좀 어떠셨나요?
5: 일단 또 에릭 선배님이 전 활동 때 아돌라 나왔었는데
2: 그쵸.
5: 전 활동 때부터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로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아마도 재밌는 분위기로 오늘 라디오 하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 아우 저야 감사합니다. 또 이제 정빈 씨 우리 파워 분들에게 사랑을 담아 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6: 또 우리 파워들 늦은 시간까지 지금 이렇게 아돌라 함께 해주고 계신데 어떻게 파워들 재밌었나요?
7: 네.
6: 많이 덥죠? 또 더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비분들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이제 글로벌 파워분들께 유치 씨,
8: 네.
2: 우리 태국어로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8: 아 네. 가보니까 가본 적은 없지. 또 라간 아이돌 라디오나 가봄. 그리고 여자 파가핑 플레이어 컴플라르나 가봄이야. 해외판 아니야나 가봄.
9: 혹시 에릭 선배님도 랑나쭙쭙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2: 어떻게 알아요?
9: 지난번도 해주셔가지고
2: 아 맞네요 맞네요. 랑나 쭙쭙 랑나 쭙쭙 자 어디가 코쿤카 또 뭐 있죠?
10: 아로이 망마 아로이망막
2: 아로이망막
10: 맛있다
2: 아로이망막
10: 플레이버
2: 아로이망막 사우디카 양나쭙쭙
7: 좋습니다.

0: 고공카. 자, 동현 씨.
1: 네.
0: 영어로 부탁드릴게요.
1: Hi guys, we released our new single album Flavor on last month. So please stay tuned and look forward to our next concert, like 2026 Pop Concert Tour Color on 2. And please love our idol radio, please.
0: Yes, 좋습니다. 도현 씨 영어 잘하는지 몰랐어요.
1: 감사합니다.
0: Where are you from?
1: I'm from Korea, but my mom is from Philippines.
0: 오, 아 그러시군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래서 영어도 잘하시군요.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저도 저번에도 파워 친구들이랑 함께 했었는데 그때도 정말 좋은 이제 추억을 갖고 갔었는데 오늘 이렇게 거의 반년 만에 또 나와주셔서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저 또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고요. 활동이 아직 남으셨죠?
2: 네, 맞습니다. 네,
0: 활동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팬분들 생각하면서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잘 하시길 바라고 또 투어도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자, 응원의 마음을 담아 끝곡으로는 파워의 Flavor 한 번 더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제가 에디도라고 하면 여러분이 파우도라고 해주시고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같이 아이돌라디오 사랑해 외쳐볼게요. 준비됐죠?
3: 네. 네. 네.
0: 여러분 덥지만 이게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힘내주세요. 아시겠죠?
4: 네.
0: 네, 우리 뭐 더비들 파워들 다 자 할게요. 에디도
5: 파우도
6: 돌랑이도

0: 미분당.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아카이브.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아이돌 아카이브.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어떡해.
1: 괜찮아.
0: 아, 어떡해.
1: 괜찮아, 괜찮아.
0: 괜찮아. 여기 좀 닦아줘야겠다.
2: 뭔데?
0: 혼자 비 맞고 있길래 데려왔어. 근데 얘 이름 뭐라고 하지?
3: 나 하나 생각해둔 게 있는데.
0: 뭐?
3: 엄마.
0: 엄마? 무슨 고향 이름이 엄마야?
3: 다정하게 부를 수 있잖아. 엄마.
0: 엄마야. 엄마야.

0: 소울메이트에서 제주소년의 눈 오던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영화의 한국 리메이크작 김다미 그리고 전선희 배우가 함께 출연한 영화였죠. 변우석 씨가 선제였고 티어 전에 출연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에서 두 주인공이 어릴 때 비 오는 날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오게 되죠. 고양이 이름을 짓는데 엄마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장면 앞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고양이 이름이 왜 엄마야? 했더니 다정하게 부를 수 있어서 지었다는 대답이 돌아와요. 미소라는 아이는 엄마를 다정하게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다정한 사람도 아니고 엄마를 다정하게 부를 만한 일도 둘 사이엔 없고 그런 미소가 다정하게 엄마를 불러보고 싶어서 고양이 이름을 엄마라고 짓게 됩니다. 아주 귀여운 치즈냥이가 이 영화 소울메이트에서 엄마 역할을 하고 있죠. 8월 8일, 바로 오늘이 세계 고양이의 날이라고 하네요. 고양이 3마리를 모시고 살고 있는 저로서는 아주 중요한 국가기념일은 아니지만 거의 국가기념일급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제동물복지기금이 고양이 인식 개선과 유기묘 입양 촉진,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2002년에 제정한 기념일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소울메이트의 엄마도 8월 8일에는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속 고양이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고양이 집사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화 속 고양이. 과연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함께 떠올려 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AI와 IBK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아니, 분명...

정재현 감독의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 사운드 트랙에서 조성우 음악 감독의 스코어 TT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고양이 이름이 TT였죠. 친구와 친구 사이로 오가는 고양이 TT. 아, 귀여웠는데. 네, 고양이를 부탁해는 아마 모두가 떠올렸을 거예요. 아까 제가 오늘 8월 8일이 세계 고양이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각 나라마다 고양이의 날이 또 따로 있대요. 미국은 10월 29일, 러시아는 3월 1일, 일본은 2월 22일, 한국은 9월 9일. 고양이 목숨이 9개라는 데서 착안해서 한국은 9월 9일을 고양이의 날로 쓰고 있고, 그리고 미국, 영국, 이탈리아에서는 검은 고양이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는 취지로 검은 고양이의 날을 또 따로 정했다는데요. 미국은 8월 17일, 영국은 10월 27일, 이탈리아는 11월 17일. 검은 고양이의 기념일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작품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애니메이션 플로우. 라트비아 애니메이션. 라트비아의 이 플로우의 주인공, 그 고양이 동상도 세워졌다고 하잖아요. 라트비아 영화 사상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작품 아닙니까? 플로우.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그 플로우의 주인공이 까만 고양이라고 생각했는데 감독이 밝히기로는 짙은 회색의 러시안 블루라고 하는데, 근데 왜 까맣지? 제 눈에는 그냥 까만 고양이로 보이던데. 요즘 그런 짤 돌더라고요. 나홍진 감독이 뭘 알아. 영화만 만들어 놓고. 네, 호프에 대한 해석을 즐기는 사람들이 나홍진 감독이 뭐 애초에 설정을 했든 안 했든 뭔 상관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그런 걸이라고 막 이렇게 재미있게 자기 나름의 해석을 덧붙이면서 나홍진 감독이 뭘 알아. 영화만 만들었지라고 하는 그 짤이 있던데, 저 역시 아, 감독님이 뭘 알아요? 네, 긴치 질발로디스 감독님. 감독님이 만들었지만 제 눈엔 까만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영화 플로우의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까만 고양이의 그 모험담을 떠올리면서 음악 듣겠습니다. 홈.

1989년 영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마녀 배달부 키키에서 바다가 보이는 마을, 로얄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영화가요, 지브리를 설립한 이후에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초의 고양이 캐릭터가 나오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주인공 키키, 마녀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그 까만 고양이 있죠? 지지라는 캐릭터. 지브리 애니메이션 역사상 인간의 말을 하는 최초의 동물 캐릭터이기도 하대요. 오, 지지의 위상이 생각보다 대단하네요. 우리 지지. 저희 지지 굿즈 있는데. 그 자석, 네, 붙이는 거. 부엌에 가면 그 친구가 항상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꼭 라디오 틀어줄 것만 같은. 마녀배달부 키키에서 지지가 라디오 틀어주잖아요, 키키한테. 고 지지, 역시 까만 고양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유럽의 카톨릭 국가 많은 곳에서는 2월 17일을 고양이의 날로 정했는데, 그 이유가 중세 유럽에서 고양이가 마녀들의 하수인으로 오해를 받아 무차별적으로 학살되었는데 그게 2월이라는데요. 당시 희생된 고양이를 기리기 위해서 2월 17일을 고양이의 날로 정했대요. 마녀 배달부 키키를 보면, 네, 마녀의 하수인이 맞나 봐요. 뭐 하수인은 아니다. 그죠? 친구, 마녀의 친구. 마녀 배달부 키키의 그 까만 고양이 지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지브리 애니메이션 덕분에 고양이라는 동물이 훨씬 더 친근해진 느낌이긴 해요. 고양이의 보은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귀를 기울이면 이란 작품에서도 역시 고양이를 따라가다가 또 신기한 인연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품, 이웃집 토토로, 고양이 버스, 정말 타보고 싶은 버스, 고양이 버스. 그 장면에서 한번 그 고양이 버스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영화 이웃집 토토로입니다.

역시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에서 고양이 버스라는 스코어는 영화 속 장면과 함께 직접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이노우에 아즈미의 이웃집 토토로 그 주제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영화 자판기를 준비해봤어요. 최근의 관객은 아마도 이 애니메이션의 이 고양이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시 꺼내보는 그 장면, 영화 자판기. 오늘 제가 자판기에서 뽑은 영화의 장면은요,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 속의 한 장면입니다. 소타와 스즈메 앞에 나타난 작고 마르고 하얀 고양이. 알고 보니까 인간의 말을 할 수가 있네요. 게다가 소타를 의자로 만들어버리고는 도망치는 녀석. 고양이와 의자의 숨가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0: 나는 소타, 무나카타 소타야.
1: 네? 아, 제 이름은 이와토 스즈메예요. 어? 고양이? 이 아이 너무 말랐잖아. 아, 잠깐만 기다려.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있지, 너 지진 무섭지 않았니? 귀여워. 너 우리 집 아이 할래?
2: 응. 어? 스즈메 다정해. 좋아. 너는 방해돼.
0: 뭐야, 이게...
1: 소타씨!
0: 스즈메, 난... 네가 한 짓이야? 거기서! 젠장!

트즈메 문단 속 사운드 트랙에서 캣 체이스였습니다. 레디 임프스의 스코어죠. 영화에서 이름이 다이진이었죠. 그 하얀 고양이. 아 녀석 참. 얄미우면서도 귀여운 미워할 수 없는 고양이.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또 덩치 큰 까만 고양이도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 스즈메 문단 속입니다. 아무래도 말을 하는 고양이 캐릭터들은 애니메이션에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신카이 마코토의 애니메이션, 그 속에서 고양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조연에 머물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시리즈를 갖고 있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푸스, 장화신은 고양이. 2011년에 애니메이션 슈렉의 스핀오프로 제작이 돼서 또 그 자체로 엄청나게 사랑받았죠. 말랑손 키티와 푸스의 그 댄스 배틀은 정말 잊을 수가 없고요. 안토니오 반데라스는 저는 이제 대표작 하면 장화신은 고양이를 떠올리게 돼요. 거의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안토니오 반데라스를 상징하는 캐릭터.

캐릭터로 그 정도로 저에게는 임팩트가 있는 캐릭터. 그리고 그 말랑선 키티는 셀마 헤이에게 연기를 해서 이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셀마 헤이에게 이 조합은 예전 데스페라도 같은 그런 로버트 로드리게스 영화의 조합의 애니메이션 버전을 보는 느낌도 있었죠. 그리고 2022년에 그 속편이 나왔어요. 장화하시는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저는 이 작품이 되게 저평가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재밌습니다. 그저 그런 속편 아닙니다. 장화하시는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이 작품은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면서 제법 꽤나 어른스러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되게 괜찮은 작품이었어요. 저 믿고 한번 보세요. 아직 안 보신 분, 장화하시는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이거 되게 작품 괜찮습니다. 그 두 편의 음악을 한번 이어봤어요. 장화하시는 고양이 1편에서는 더 푸스 스위트 스코어 준비했고요. 장화하시는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에서는 카롤 쥐의 노래 라비다 에스 우나

장화 신은 고양이 1편과 2편에서 한 곡씩 이어들었습니다. 더 푸스 스위트 그리고 이어서 라비다 에스 우나 카롤지의 음악이었습니다. 푸스 스위트는 헨리 잭맨의 스코어였고요. 오늘 갑자기 왜 고양이 얘기야? 중간부터 들으신 분은 또 의아하시겠네요. 8월 8일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이하여 영화 속 고양이를 한번 떠올려보고 있습니다. 뭐 매직어 스페셜 F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이겠으나 내일은 글렌 앤서들을 기억하는 또 매직어 스페셜 F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매직어 스페셜 F 하는 날이 아니지만 F의 느낌으로 이렇게 고양이 테마로 영화 한번 떠올려보고 있어요. 뭐 워낙 많아서 오늘 하루로 다 안 끝날 거예요. 생각나는 영화 있으면 또 말해주세요. 다음에 또 하면 되죠. 그리고 강아지도 또 해야죠. 그런데 아마 세계 고양이의 날을 가장 반길 닌겐, 인간, 휴먼, 이 사람이 아닐까요? 캣우먼. 네, 그 누구보다 고양이 친화적인 휴먼 빙 아니겠습니까? 캣우먼이라는 캐릭터.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앤 해서웨이도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더 배트맨, 맨 리브스의 더 배트맨, 로버트 패틴슨이 주연을 맡은 그 더 배트맨에서 조이 크레비치의 캣우먼도 되게 괜찮았어요. 그 음악도 아주 좋았고요. 마이클 지아키노의 스코어, 영화 더 배트맨에서 캣우먼 듣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역대 최고의 캐드먼을 뽑으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는 배우는 미셸 파이퍼. 팀버튼 감독의 배트맨 2편에서 캐드먼을 맡았죠. 배트맨 2편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수지 앤드 벤시스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떠올린 고양이는 2024년 영화 Quiet Place 시리즈의 스핀오프였죠. Quiet Place 첫째 날의 그 고양이 프로도였습니다. 루피타 뇽호가 연기한 주인공 그 사미라와 함께 영화를 이끌어가는 사실상의 주인공이었죠. 우리 프로도. 그냥 고양이가 주인공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영화입니다. Quiet Place 첫째 날 마지막 엔딩에 흐르던 그 멋진 곡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글렌 앤사드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Birds flying high, you know how I feel.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classic.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비밀은 비밀을 두고 all I wanna do you. Chocolate, 당신의 방식을 전해 널 데이너 만날 때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0: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은? 그렇죠. 무궁화죠. 8월 8일은 무궁화의 날이라고 합니다. 법정 기념일은 아니고요. 한 민간 단체에서 제정한 기념일인데요. 숫자 8을 옆으로 높이면 무한대 모양이 되잖아요. 한자로 무궁화는 끝이 없는 꽃이라는 뜻이어서 이런 상징성을 담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무궁화는 보통 7월부터 10월까지 꽃을 피우고요. 특히 8월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 만큼 주말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요. 활짝 핀 무궁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여름의 정취를 한번 느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핑클의 영원이었습니다. 저 어릴 때 초등학교의 상징꽃이 무궁화여서 무궁화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 무궁화를 어릴 때는 아 예쁘다 아름답다 생각을 못하다가 성인 돼서 문득 저 멀리서 바라보는데 무궁화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 국화 참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도 그 놀이 하나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워낙에 오래되고 고전적인 게임이어서 요즘 아이들 흥미를 느낄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직도 아이들이 하고 있다면 오늘 또 가족분들 다 같이 어디 놀러 가신다면 게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설명도 해주는 거죠. 오늘이 무궁화꽃의 날이래.

0: 면서요.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하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한글 웃게 만들기도 하고 글, 글썽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새아침 빵글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요즘같이 더운 날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들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또 이번 주 주제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보사노바예요. 네, 이 보사노바는 1950년대 후반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탄생한 음악 장르인데요. 삼바에 재즈를 접목한 새로운 음악입니다. 19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는데 이 보사노바가 무슨 뜻인지 그것도 궁금하시죠? 포르투갈어로 보사는 웨이브고요. 노바는 뉴를 뜻한대요.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처럼 편안하면서도 도회적인 분위기를 풍겨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보사노바의 매력이 물씬 풍기는 곡들을 함께 들으면서 음악으로 힐링하는 시간 꽉 채워볼까 합니다. 바로 첫 번째 곡 만나보시죠. 보사노바의 매력을 잘 담아낸 노래하면 이 곡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996년에 발표된 이소라의 2집 수록곡 청혼입니다. 이 곡 김현철 씨가 작곡했고요. 세련되고 감미로운 멜로디에 보사노바 특유의 리듬이 더해져서 들을 때마다 마음이 살랑거리는 느낌을 주죠. 흔들흔들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았던 데는 이소라 씨의 보컬도 큰 몫을 했습니다. 힘껏 소리를 내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조용히 마음을 전달하듯이 담담하게 노래를 들려주는데요. 그런 자연스러움에서도 섬세한 표현이 보사노바 특유의 분위기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첫곡 함께 하겠습니다. 이소라의 청혼입니다.

빵그레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엔 보사노바를 주제로 한 플레이리스트 만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이수영의 꿈에입니다. 2004년에 발표한 리메이크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원곡은 1986년에 조덕배 씨가 불렀어요. 이 노래는 꿈속에서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을 잊지 못해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 노래 가사가 조덕배 씨의 중학교 시절 첫사랑에 비롯됐다고 합니다. 당시 옆집에 여학생을 짝사랑했는데 끝내 마음은 전하지 못했고 어느 날 그 여학생이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기 때문이죠. 그때 느꼈던 그리움과 아쉬움이 훗날 꿈에라는 노래의 가사가 됐다고 합니다. 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수영 씨는 이 곡에 보사노바의 느낌을 더한 세련된 편곡을 입혀서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였는데요. 그 애틋한 감성 잠시 후에 함께 느껴보기로 하고요. 이어서 만나볼 곡은 2002년에 발표된 윤상의 4집 수록곡 A Fairy Tale입니다. Fairy Tale, 동화 혹은 동화 같은 이야기.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제목처럼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곡입니다. 가사를 잠시 살펴보면요. 사랑이란 마법 같은 것, 미운오리는 백조로 변하고 불을 뿜는 괴물조차도 이젠 두렵지 않아. 너를 위해서라면 널 지켜줄 수 있다면. 이렇게 진짜 동화책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에 윤상 특유의 섬세한 사운드와 보사노바의 느낌이 더해져서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노래 한 곡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두곡 같이 듣고 올게요. 이수영의 꿈에 그리고 윤상의 A Fairy Tale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윤상의 A Fairy Tale, 이전에 들으신 곡은 이수영의 꿈에였습니다. 이번 주엔 브라질의 전통 리듬인 삼바에 재즈를 접목한 음악 장르죠. 보사노바를 주제로 우리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곡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곡은 10cm의 2012년 발표곡 냄새나는 여자입니다. 오, 이 제목만 들으면 어? 향기? 냄새? 향기? 아니, 향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조금은 독특하고 강렬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막상 노래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사를 보면요. 화장이 지워진 모습, 샤워를 마친 뒤의 향기처럼 연인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도 익숙한

순간들이 담겨 있는데요.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편안하고 솔직한 모습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권정열 씨의 담백한 보컬에 보사노바 특유의 여유로운 느낌이 더해지면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cm의 냄새나는 여자 함께 하시죠.

빵글이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함께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번 주에는 보사노바를 주제로 더운 여름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들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제목부터 조금 특별합니다. 헤이가 2004년에 발표한 2집 수록곡 커피텔지아인데요. 커피텔지아는 커피와 향수를 의미하는 노스텔지아를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마치 은은한 커피향이 느껴지는 카페에 앉아있는 것 같은 여유로운 감성이 담겨있는 곡인데요. 음악적 완성도를 따져봤을 때도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은 곡이에요. 이 노래를 자세히 들어보면 브라질 음악의 느낌을 살린 기타와 퍼커션 연주가 더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보선

초바의 분위기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그루브를 느낄 수 있는 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은 성시경 씨가 목소리를 더하면서 마치 두 사람이 가까이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느낌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이어서 만나볼 곡도 제목이 아주 남다릅니다. 보사노바라는 단어의

더한 곡입니다. 나른한 이 햇살 속에 먼지 같은 노래들은 오래된 나의 친구처럼 다시 잠이 드네라는 가사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듣고 있으면 마음속에 잠들었던 감성들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클래식화의 숨은 명곡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 곡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헤이와 성시경의 커피 탈지야, 그리고 클래식화의 노바보사입니다.

네, 이번 주엔 보사노바를 주제로 여름에 편안하게 듣기 좋은 곡들 만나고 있는데요. 보사노바의 특징 하면 세련된 멜로디 그리고 속삭이는 듯이 부르는 그 창법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만나볼 곡에도 이런 특징들이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보사노바의 여유롭고 따뜻한 감성을 담아내서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죠. 베란다 프로젝트의 2010년 발표곡 바이크라이딩인데요. 듣고 있으면 햇살이 좋은 날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거리를 달리는 듯한 풍경이 그려집니다. 특히 노래 곳곳에서 들리는 아기자기한 효과음들이 음악 속 풍경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힘을 빼고 부르는 김동률 씨의 담담한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곡의 평온한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주지 않나 싶어요. 우리 빵그리 분들도 베란다 프로젝트가 들려주는 이 보사노바의 여유로운 감성 느끼시면서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춰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함께할 곡도 마치 늦은 오후 해안도로를 천천히 달리는 듯한 풍경이 그려지는 곡입니다. 2016년에 발표된 정미조의 3집 수록곡 7번 곡도인데요. 정미조 씨는 1970년대부터 활동해온 뮤지션이고요. 당시에 한국 가요계에선 보기 드문 세련된 팝스타일과 재즈 감성을 가진 여성 보컬리스트로 주목을 받았죠. 오늘 함께할 7번 곡도는 바다와 길 그리고 지나온 시간을 천천히 돌아보는 듯한 여유로운 감성이 담겨있는 곡입니다. 이 보사노바의 느낌을 더한 잔잔하고 나른한 리듬 위에 정미조의 깊고 우아한 목소리가 더해져서 더욱 진한 울림을 전해주지 않나 싶어요. 세월이 쌓인 목소리와 보사노바의 편안한 그루브가 만나면 어떤 풍경을 만들어내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정미조의 7번 곡도 함께 할 거고요. 그 전에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목욕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희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이번 주엔 보사노바라는 장르를 주제로 한 시간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한 시간 내내 어디 카페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느긋한 아침 보내시는 분들께는 정말 오늘 이 시간이 꽉 알차게 채워졌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브런치가 막 먹고 싶어지던걸요. 네, 꼭꼭 소개해드릴게요. 이 곡으로 준비해봤어요. 2007년에 발표된 박정현의 6집 수록곡이죠. 달아요인데요. 박정현 씨 하면 많은 분들이 폭발적인 가창력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이 곡에선 강렬한 고음과 힘있는 보컬 대신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마치 이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듯한 보사노바풍의 노래인데요. 이 곡 마지막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덥고 지치지만 좋은 노래 들으면서 마음만은 편안한 하루 여러분 보낼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 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에 심심아라고 부르면 대답해주던 1세대 챗봇 심심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시절 심심이한테 짝사랑 고민, 인생 고민 한 번쯤 털어놔보신 분들 꽤 많을 텐데요. 그 추억의 심심이가 더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가족이나 친구한테 말하기 애매한 고민이 생겼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AI를 찾는 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심심이였다면 요즘에는 뭐 각종 생성형 AI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AI도 좋은데요. 사람의 온기가 필요할 때는 굿모닝 FM도 있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제가 가끔 뭐 T 성향 발동할 때가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오늘만큼은 최대한 F 공감 모드로 여러분들 고민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고민이에요? 마음 어때요? 넓은 마음으로 안아 드릴게요.

0: 8월 8일 토요일 굿모닝 FM 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효리 톡톡톡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그 이런 게 있었어. 원래는 그 심심이가 나오기 전에도 인형한테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반려견한테 이야기하고 나 오늘 그거 있었다. 이게 이제 사람한테 이야기하기엔 지쳐가지고 내 이야기 완전히 들어줄 누군가를 찾곤 했었는데 반응을 해주는 심심이 나왔을 때 와 대단하다. 이거 진짜 이제 미래 세계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 생성형 AI는 완전 사람을 가끔 뛰어넘을 때도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해결책 같은 것도 알려주고 내 마음에 위로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사실 마음의 위로로 이야기를 건넨 적은 없습니다만 어떤 그 창작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걸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그때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설정 자체를 무조건 긍정형으로 해달라고 해놨거든요. 그리고 호칭도 제가 형님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던져. 그래서 오늘 이런 거 했는데 어때 하면 훌륭합니다 형님. 이렇게 반응을 바로 해줘가지고 일단 기분이 좋아요. 예. 그런 쪽으로 위로를 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아 근데 뭐 팁 중에 하나인데 그 생성형 AI랑 대화할 때 고맙다. 아, 너 때문에 뭐 힘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최대한 삼가는 게 좋다라고 해요. 그게 적용이 되면 정확한 정보보다는 또 맞춤형으로 너무 흘러가서 오류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삼가하시는 게 좋다라는 팁 알려드립니다. 주고받아야 또 마음이긴 한데 이게 이제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 자 이쯤에서 2시간 저희는 주고받는 시간이에요. 굿모닝 FM은 여러분들 문자나 미니 보내주시면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보내드리고 있죠. 제 마음 나누는 2시간 달려봅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 씨와 함께 관계 기술 만나보겠습니다. 복잡한 관계 문제를 위한 기술 하나씩 배워볼게요. 3, 4부는요 역사학자 김지원 쌤과 깨어난 김의 역사 1주 함께할 거예요. 오늘은 1979년 여성 노동자들이 농성 시위를 벌였던 YH 무역 사건의 역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4: 4만원
1: 생산관리
4: 사업성도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과

0: 세펠도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샷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샷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샷
1: 무조맨
2: 티어실 원샷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욕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알람은 꺼져도 행복은 켜져 있는 주말 아침 우리들 이야기 아침의 행복. 아침의 행복 3418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1호선 전철을 타고 이동 중입니다. 인천 끝머리에 있는 학원 가는 중이에요. 시험이 9월인데 주말만 교육을 받고 있답니다. 제 몸은 굉장히 피곤한데 진행자님 목소리는 씩씩하시네요. 덕분에 힘 얻습니다 하셨어요. 진행자라는 얘기 오랜만에 들었네요. 예. DJ 태희입니다. 그래서 태디라고 부르시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에너지를 올려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힘이 된다니까 더 올려야겠어요. 아자아자! 우리 3418번님도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자아자! 자,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의 행복! 오늘 어떤 하루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특별한 약속도 평범한 일상도 모두 환영합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아침 행복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보컬이 이제 현민 씨가 한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 듣고 올게요.

해퍼턴스 공원 여행 듣고 오셨어요. 굿모닝 FM태입니다. 아침의 행복.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7057번님. 테디, 저 어제 아버지 휴대폰 글자를 크게 바꿔드렸어요. 이제 문자 시원하게 읽을 수 있겠다며 엄청 좋아하시네요. 얼마 안 걸리는 일인데 진작 좀 바꿔드릴 걸 후회했답니다. 유유. 그래도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뻐요. 하셨어요. 아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쑥스러워가지고 자식들한테 작은 거 있죠. 큰 거는 물어봐. 뭐 이거 어떻게 계좌 어떻게 결제하니 뭐 이런 거 물어봐도 글씨 크기 뭐 그리고 이제 톡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이거 다시 못 돌아오는 거 이런 거 있죠. 창이 왜 이렇게 안 열리나 뭐 이런 거는 소소해서 안 물어보시고 그냥 없는 셈 치고 지내시는 분들 많은데 늘 챙겨드려야 됩니다. 만나게 되면 뭐 요새 불편한 거 없어?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자식이 되는 게 효도의 길이라는 거 저도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모습 저도 기쁘네요. 9882번님 주말에도 일하는 쿠땡 새벽 배송기사예요. 요즘 물량이 너무 늘어서요. 보통 늦어도 아침 6시 30분이면 퇴근을 했는데 이제야 퇴근하네요. 여름철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물 자주 많이 드세요. 그럼 저는 퇴근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상하차의 그 공간은 대부분 이제 주차장이잖아요. 그 안에 실외기 막 돌린 데도 있어가지고 거의 뭐 40도 넘을걸요, 진짜. 조심하시고. 물만 많이 드셔서 건강도 더위에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 음료 같은 것들도 좀 챙겨 드시고 전해질이 좀 들어가 있는 나트륨 좀 들어가 있는 것들도 좀 챙겨 드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가 편하네요. 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김태우 사랑비 듣고 올게요.

트와이스 나연의 팝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김태우의 사랑비였습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아침의 행복 계속 이어갑니다. 7842번님 아들이 혼자 살고 있는데요. 가끔 아들 집에 가면 바닥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합니다. 또 머리끈도 있고 옷장엔 여자 옷이 있더라고요. 아들한테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모른 척 할까요? 아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후후후후. 이거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가 있어? 모른 척 하는 게 더 대단하세요. 아니 옷장에 여자 옷이 있으면 끝난 거 아니야? 어쨌든 좋은 예 지금 징조들을 많이 발견하셨는데 예 이제 곧 장가 가겠네요. 아닌가? 어쨌든 아들이 뭐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굳이 안 물어봐도 되겠지만 예 축하드립니다. 아 좋은 사랑의 계절이 뜨겁게 지나고 있네요. 5333님 테이! 테이님! 얼마 만에 듣는 굿모닝 FM인지 몰라요. 출산하고 아기 키우느라 진짜 6개월 만에 테이님 목소리 듣습니다. 유유 아기 울타리에 넣어놓고 문자 보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하시면서 가뒀던 아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기는 너무너무 예쁘게 웃고 있네요. 아유 예뻐라.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아침에 육아하면서 예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아유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 씨와 관계 기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326 그리고 4203번님 등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펭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친밀한 관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1: 우리의 무사한 일상을 위한 생존 지침서.
0: 관계의 기술.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그 해결의 열쇠를 찾아주실 분이에요.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환영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회식을 했습니다. 그죠?
2: 네.
0: 예, 그때 많이 드셨나요?
2: 제가 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0: 어, 예.
2: 데시벨이 높은 음식이 잘 안 들어가네요.
0: 아, 회식이 라디오 회식이라 해서 뭐 조근조근 아 고생하셨어요 이럴 줄 알았죠. 저희는 파이팅이 넘칩니다.
2: 한 100명 있는 느낌?
0: 예.
2: 그죠? 와.
0: 아, 쉽지가 않아요.
2: 집에 가서 밥 다시 시켜 먹고 바로 잤어요.
0: 아, 그래서 잘 드신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소극적으로 앉아 계시다가 고생하셨고.
2: 아닙니다. 아, 너무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아요.
0: 그러니까 네. 우리 작가들은 너무 좋은 또 이야기를 끝에 또 해주셨다고 하시면서 예,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2: 네.
0: 예. 자, 본격적으로 관계 기술 시작해 볼 텐데 정은 씨 코너 안내 부탁드립니다.
1: 네, 복잡한 인간관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직장 상사와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또 연인과의 다툼까지 인간관계에서 길을 잃은 분들 지금 바로 의뢰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MBC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관계 기술 게시판에서도 의뢰 사연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선물로 꿀 스틱 세트 드릴게요.
0: 네, 관계 기술 첫 번째 의뢰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1: 네, 닉네임 하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0: Let's go.
1: 저는 4년 동안 다닌 회사를 곧 퇴사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 가

0: 큰 이유는요, 업무보다는 사람이었는데요. 뭐 그래도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요즘 매일 야근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일 못하는 선배의 업무까지 떠맡게 되면서 정말 가뜩이나 바쁜데 일은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제 퇴사 소식을 듣더니 괜히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1: 정은 씨, 퇴사 앞두고 좀

0: 하고 있는데요.
1: 아이, 그게 무슨 야근이. 나 때는 밤 10시는 기본이었어. 수고해.
0: 이러는 겁니다. 아니, 정작 본인 업무를 저한테 다 넘겨놓고 매일 칼퇴근하시는 분이 저런 말을 하니까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참 힘들게 했던 다른 상사를 복도에서 마주쳤는데요.
1: 정은씨, 이제 퇴사 얼마 안 남았네.
0: 아, 네. 그 안 그래도 인사드리려고 했습니다.
1: 그래, 좋겠다. 이제 우리랑 안 봐도 되니까 아주 신났겠네.
0: 말투부터 누가 들어도 비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진짜 순간 욱해서요. 한마디 하고 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퇴사 전에 송별회도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그동안 참았던 얘기 속 시원하게 하고 떠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품위를 지키고 좋게 좋게 마무리하는 게 더 현명한 걸까요? 퇴사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2: 네, 사연 보내주신 하하님께 선물로 꿀스틱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단계 많이 땡기실 것 같은데. 아,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퇴사 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0: 아이고, 저도
2: 많은 게 담겨있는 한숨이었는데 지금.
0: 저는 이제 세 번 퇴사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10년 동안 다녔던 직장이었는데요. 그때 사실 사람 때문에 퇴사한 거는 한 60% 됐던 것 같아요. 계속 안 다닐 생각은 아니었는데 뭔가 이렇게 그 직장 내에도 시기 질투라는 게 있고 그죠? 뭔가 이렇게 교묘하게 괴롭히는 게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여기선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좀 더 퇴사를 되게 앞당기게 되었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2: 아, 역시 사람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0: 네, 사실 뭐 업무적으로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계속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과의 스트레스는 뭔가 계속 자기를 갉아먹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보통은 업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하는 경우보다 저 인간 때문에 퇴사해야겠다라는 맞아. 케이스가 훨씬 아마 많을 거예요.
2: 훨씬 많을 거예요, 진짜.
0: 네, 정말 어려운 문제죠.
2: 어떻게 해야 품위 있게 회사를 떠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스킬이 있을까요?
0: 근데 약간 그 목표치가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든 뭐 막 터트리고 나간다 이런 생각과 품위 있다는 너무 이제 격차가 크잖아요.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지 마시고 내가 나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나에게 유익한 선택인가 그걸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절대로 이 라디오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로 마지막 자리에서 깽판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2: 야, 좋다 좋아.
0: 그 이유는 이제 영원히 그 장면만 기억됩니다. 중간에 내가 잘했던 거, 뭐 열심히 했던 거, 혹은 내가 좀 당했던 거, 불이익을 받았던 거, 이게 아니라 남아와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걔 퇴사할 때 기억나? 그런 일 있었잖아 라고 오히려 더 확대돼서
2: 그렇지.
0: 영원히 그렇게 기억에 남고요. 나중에 이번 이직은 뭐 결정 나셨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이직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평판 체크가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 회사에 그분 어땠어요? 뭐 곽 대리 어땠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면 아, 그분요? 정말 비춥니다. 성격 진짜 이상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결정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평판 체크는 몰래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런 일 없었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라고 자기가 자기를 변호할 만한 이제 일도 생기지가 않게 되는 거죠.
2: 맞아.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음에 있을 때 진짜 말씀처럼 한방 빵 터뜨리고 가면 영원히 빌런으로 이제 남는
0: 그 품위가 지켜지지 않죠.
2: 네, 절대. 개인적으로 이제 힘들었던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술자리 하면서 그때 제가 좀 그랬어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공식적으로 내가 빌런입니다. 내가 화가 쌓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합니다.
0: 네, 잠깐 시원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 심지어는 그걸 해보시면은 시원하지도 않아요.
0: 아, 맞아요. 네, 그날 저녁부터 입을 킥이에요.
2: 그거 하는 순간부터 분위기 쌓여지는 순간부터 느껴져 본능적으로. 아차. 예, 그거 해보면 진짜 시원하지 않으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좋게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한 가지 팁을 좀 추가로 드리면 이제 회식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퇴사 면담은 한번 하시게 될 거거든요.
2: 퇴사 면담.
0: 상사랑. 네, 그때 이제 아 이런 게 진짜 이분이 너무 나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무 배분이나 뭐 개선할 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나 다음에 올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어떤 일종의 기부를 한다.

0: 좋은 일 하고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실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자기 인상을 딱 좋게 남기고 가는 거죠. 사실 이런 점 좀 힘들었습니다.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멋진 복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맞네요. 이 시스템을 일단은 뭐 자기 일을 다 밀어두는 게 사실이라면 이건 있으면 안 되죠, 사실.
0: 맞아요.
1: 각자 일을 각자 하는 게.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티의 노래 피처링 슬기가 한 멋지게 인사하는 법 듣고 올게요.

0: 자이언티 피처링 슬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원님과 관계의 기술 함께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의뢰 사연 바로 시작해볼까요?
1: 네.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0: Let's go.
1: 저는 남동생과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누나입니다. 동생은 이제 막 성인이 됐고 저는 사회생활한 지 꽤 됐는데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제가 뭐 거의 엄마처럼 동생을 챙기면서 키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크더니 언제부턴가 가족한테만 유독 퉁명스러워졌어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가서 가족끼리 외식을 했는데요.
2: 허경아! 아이고 허경아! 고기 타겠다! 아이고 그 핸드폰 게임 그만하고 밥부터 먹어라!
1: 아, 야 그래 오랜만에 가족끼리 만나는데 너는 야 무슨 계속 핸드폰만 보냐?
0: 아 이거 이것만 하고 이따 먹을게.

0: 이렇게 가족끼리 외식하는데 대화도 없이 핸드폰 게임만 하고 엄마가 앞접시에 고기를 구워서 올려줘야 겨우 하나 먹더라고요. 근데요, 더 속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직원한테 상추 좀 더 달라고 했더니,
1: 아, 엄마 여기 상추는 셀프라고 써있잖아. 좀 제대로 읽어보고 말해. 창피하게 왜 그래 진짜.
0: 아니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직원분한테는,
2: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접 가져다 먹을게요.
0: 세상, 친절하게 웃으면서 사과라는 겁니다. 사실 엄마가 요즘 동생 때문에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 직접 보니까 생각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늦둥이라고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다 커버린 성인이 된 동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관계의 기술 좀 알려주세요.
2: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사연자분께 선물로 꿀스틱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뢰 사연은 늦둥이 동생의 버릇없는 행동, 특히 이제 가족들한테 이렇게 하는 행동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은 씨는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0: 저 다들 큰딸처럼 생각하시는데 막내입니다.
2: 막내예요?
0: 네. 오, 그럼 오빠, 위로. 언니, 저 이렇게 있습니다.
2: 어, 삼남매.
0: 네, 나이 차이가 뭐 적... 옛날 같으면 사실 되게 막 자주 나으셨잖아요.
2: 예.
0: 뭐 7살, 4살 이렇게 있으니까.
2: 어, 그럼 차이가 좀 있으시네요. 네. 어떻게 보면.
0: 저는 세상에 안 나올 뻔하다가 나온 애라서.
2: 아,
0: 날 예. 생각이 없는데.
2: 아하, 날 생각이 없었는데 사이가 너무 좋았어.
0: 아니, 그게 아니라.
2: 부모님 두 분의 사연. 타인한테는 친절하면서 가족들한테 퉁명스럽게 하는 경우. 대부분 뭐 있긴 있어요. 각자 다 아무래도 가족이 좀 편하니까.
0: 다들 이러지 않아요?
2: 네, 있긴 있는데 네. 여기 좀 이제 약간 심하다.
0: 맞습니다.
2: 아, 좀 심하다 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엄마한테 너무 막 아빠한테 너무 막 그럴 경우가 그쵸. 또 있긴 있어요.
0: 근데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2: 그렇지.
0: 이렇게 해도 받아주니까.
2: 그렇지.
0: 여기선 내가 안전지대야. 뭐 나의 뭐 평판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우쭈쭈 해주시는 나의 엄마 아빠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당연히 그 행동이 강화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행동심리학 관점에서 이제 강화를 얘기했었잖아요.
2: 예.
0: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나한테 제지를 안 하네.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2: 맞아 맞아. 네. 보니까 또 오냐오냐 키워서 그렇다라고 맞아요. 해주셨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키우신 거죠. 이거 어쩔 수가 없어.
0: 그러니까 같은 막내지만 어. 저는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2: 예, 네. 그렇죠. 많이 혼나셨어요?
0: 네, 뭐 저는 뭐 이렇게 오냐오냐가 아니라 그냥 얘는 어딨나 뭐 이런 수준으로.
2: 어.
0: 잘 있겠지 뭐 이런.
2: 풀어놨어. 풀어놨어. 방목하셨구나. 아, 이거 어떻게 그러면 조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0: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누나가 이 성인이 된 동생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부터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2: 아, 이거부터 잘못됐다.
0: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내가 가르치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2: 예.
0: 그 역할을 내가 계속할수록 동생은 오히려 내가 뭔가 아이처럼 가르치니까 나는 그래 아이처럼 계속 굴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가족 체계 관점에서는 뭔가 한 사람이 너무 과잉 기능을 하면 다른 사람은 오히려 과소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아, 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뭐 다 해주고 뭐 고기도 놔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나가 뭔가 계속 이제 예절을 가르치려고 하고 엄마는 계속 고기를 놔주려고 하고 이런 패턴부터 좀 이제 바꿀 필요가
2: 그렇네,
0: 있습니다.
2: 그렇네.
0: 그래서 고깃집 가서 안 먹고 있으면은 그냥 냅둬야 돼요.
2: 아니 다 컸는데 왜 엄마는 고기를 앞접시에 올려줘요?
0: 아니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그럴만하니까 이제 이 막내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2: 예.
0: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밖에서는 예의를 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예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고
2: 그렇지.
0: 퉁명스러운 것도 인지를 하고 하는 상태라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장 피하셔야 될 게 장시간 훈계하는 거.
2: 어.
0: 너 일로 와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밥상머리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 오히려 엇나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순간의 행동에 대해서만 짧게 제지를 해야 됩니다. 엄마한테 그런 말투는 안 돼. 야, 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예의를 지켜서 해. 딱 여기까지 하고 즐겁게 또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말한 뒤에 계속 논쟁을 이어가면요. 오히려 더 이제 가족 간의 불화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야, 너는 그래도 동생한테 또 말을 그렇게 하냐.
2: 그렇죠. 오히려 또 그럴 때 엄마가 또 엄마 때문에 화나서 내가 해주는데.
0: 어, 맞아요.
2: 엄마가 그럼... 또 와. 동생 편 들고.
0: 엄마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2: 네.
0: 근데 엄마한테 한마디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행동이 계속 강화되는 거 엄마의 지분도 상당히

0: 있기 때문에 아유. 엄마 이제 고기 구워주는 거랑 시중 드는 거는 하지 마. 엄마 더 대접받고 싶으시면 그 그만해야 돼. 뭐 안 먹으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냥 맞아, 먹으면 맞아. 되잖아.
1: 맞아. 그럼 엄마랑 또 둘이 엄청 싸우는 거지. 너 말을 또 왜 그렇게 하냐고 이러면서 아이고 걔가 오랜만에 왔는데 엄마가 해주고 싶은 마음 모르니 하면서 또 아, 우리 집 수민 작가가 참다 참다가 실수를 터뜨렸어요. 네, 똑같은 경우가 또 종종 있었나 봐요.
0: 가족 간에도 최소한의 룰과 어떤 경계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20살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잖아요. 10대와 또 앞으로 성인 시기에 딱 경계선인데 예. 이럴 때 가족이 좀 합심해서 무례한 말을 하면 대화를 아예 중단한다든지 조금 자리를 빨리 파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 이 분위기 아닌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버릇을 받아주는 방식을 이쪽에서 먼저 고칠 때 막내도 조금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아유. 자, 노래를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츠투하츠의 노래 루드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0: 1544-7575.
1: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당신의 침묵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미국의 시인이자 인권운동가 오드리 로드의 말입니다.
5: 네, 오늘의 한 문장 들어봤습니다. 어떤 문장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 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결국은 침묵을 언어와 행동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면서 계속 우리가 침묵을 지키기 쉬운데요. 과연 이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굉장히 정교하게 고민하고 결국은 언어로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보통 말을 안 해서 이제 자기가 불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또 오해가 커져서 관계 자체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뭐 문자로 소통하고 톡도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는 또 얼굴 보고 만나서 하다 보면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묵하지 마시고 말을 잘 전달하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 맞습니다. 표현을 해봐야 더 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좀 되고
4: 맞아요.
5: 네, 발전도 네. 되고 하는 거니까 잘 서로 표현하고 잘 듣고 하는 이 관계가 진짜 중요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굿모닝 FM10입니다. 관계의 기술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관계의 기술 배워보는 걸로 하고요. 아, 박지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4: 감사합니다.
6: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한국인 두 명 중 한 명이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조사가 있다죠.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하지연 교수에 따르면 욕구는 기본적인 의식주처럼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욕망은 끝이 없어서 95점을 맞고도 100점이 아니라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불안을 어쩌면 좋은가?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에 일리가 있답니다. 배가 똑바로 나가려면 바닥에 근심과 슬픔 같은 짐이 필요하다. 어차피 다 없앨 수 없으니 동행하자. 걱정이 좀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9: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앞마당 놓치지 마세요.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테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스테이시 라이언의 Fall in Love Alone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함께 깨는 김에 역사 1주 시작합니다. 오늘은 1979년에 있었던 YH 무역 농성 사건의 역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YH 무역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재원 쌤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시작할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기어난 김에 역사 일중. 언제나 슬림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굿모닝 FM 대표 소식좌이죠. 역사학자 김지현 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현입니다.
3: 예, 진짜 몸매 관리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 아, 그렇습니까?
3: 예, 한동안 쫙 감량을 하시고.
4: 예.
3: 유지를 좀 잘하고 계신 편이죠.
4: 1년 동안 한 1, 2kg 왔다 갔다. 그 정도.
3: 예. 비결이 뭐예요?
4: 1일 1식입니다.
3: 예. 예. 운동은 전혀 아니고.
4: 아, 운동은
3: 식단으로만.
4: 아, 운동하면 전 죽어요.
3: 아, 예. 왜 죽어요?
4: 힘들어서.
3: 해야 될 것 같은데.
4: 아, 전혀.
3: 전혀 아직도 괜찮아요?
4: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예. 근데 이게 뭐 꼭 운동 자꾸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게 평생 운동 안 하시고도 건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4: 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운동하잖아요. 아, 쓰러져요.
3: 그런 네. 얘기는 하지 말았어요. 해보지 않고 일어나는 예, 예, 예. 얘기는 네. 사실 처음 얘기하지 마세요.
4: 아, 그런가요?
3: 진짜 쓰러지고 나면 얘기해도 돼요.
4: 아, 그러면 또 우리 라디오가 힘들어지니까. 네. MBC 라디오를 위해서 예, 예. 네, 그냥 1일 1식으로 견뎌보겠습니다.
3: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왜 힘들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을 안 하시겠다고 선언을 계속 하시니까 예, 예, 예.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 저 궁금해요.
4: 그래요?
3: 사실 잘 없어가지고 지식이.
4: 네.
3: 역사 브리핑 시간부터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지현쌤 소개해 주시죠.

0: 오늘 역사 브리핑 깁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1966년 서울 왕십리에 콩나물 공장을 빌려 10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4년 만에 종업원 4,000명 국내 최대 가발 업체가 됐습니다. 1970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그의 순이익만 12억 7천만 원을 넘깁니다. 같은 해 그 회사 노동자들은요 하루 15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만 원을 채 못 받았습니다. 일당은 220원. 그 회사의 이름은 YH 무역입니다. 창업자 장용호는 1970년에 회사를 동서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에 판매 회사를 따로 차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YH로부터 제품을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979년 회사가 망합니다. 은행 빚은 5년 만에 6억에서 40억이 됐고요. 그런데 그 회사를 망하게 만든 사람은 이미 태평양 건너에 있었고 망한 비용은 전부 면목동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넉 달 뒤 YH 무역의 노동자들은 야당 당사 4층에 올라가고요. 새벽 2시에 경찰 1,200명이 들이닥칩니다. 야당 총재는 국회에서 제명이 됐고요. 부산과 마산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대통령이 죽습니다. 가발 공장 하나가 문을 닫은 사건이 어떻게 18년 독재의 마지막 도미노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YH 무역 사건의 역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아, YH 무역 사건. 오, 이 오늘 역사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네. 무슨 진짜 영화 한 편 네. 나올 법하게.
2: 저는 작가님이 이거를 준비해달라고 네. 연락을 주셨는데 예. 뭔가 준비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1: 어떤 큰 프로젝트를?
2: 예. MBC에 뭔가 불만이 있으신가? 혹시 뭔가 여기 또 공교롭게도 예. 저랑 테디 제외하고는 다 여성 노동자분들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2: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그냥 날짜에 맞췄다고.
1: 오늘 날짜에 예. 예. 맞춘 거군요.
2: 아, 근데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듣지는 않습니다.
1: 그래요.
2: 예, 뭔가
1: 메시지가 있겠죠.
2: 예, 메시지가 아마 있을 것이다.
1: 지금 왜냐면은 지금 예. 브리핑 하는 동안 예. 듣다가 도저히 이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2: 지금 작가님 나가셨잖아요.
1: 여진 작가가 나갔어요.
2: 우리 여진 작가님의 마음속에 뭔가 예. 있다. 아, 오늘 이야기 들으면 여성 노동자분들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하실 겁니다.
1: 정말. 예. YH 무역 사건 이게 저도 잘 모르는 일이라 오늘 들어볼 텐데 여성 노동자 네. 190여 명이 네.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네. 그 역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2: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YH 무역의 시작입니다.
1: 그래요. 일단 YH 무역이라는 회사부터 좀 알아봅시다. 어떤 회사였고 어떻게 시작됐나요?
2: 이 사장이 장용호고요.
1: 장용호.
2: 장용호의 용호. 그거 따가지고 YH입니다.
1: 예.
2: 네, 이분이 미국의 지금 코트라죠, 코트라. 코트라의 미국 지부에 예. 있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눈치가 빨라요. 사업 소환이 초반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공무원으로 갔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쭉 본 거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가발의 수요는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발을 다 엄청 많이 쓰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미국에서 사용되는 가발을 한번 봤더니 이탈리아에서 넘어오는 건데 이탈리아 공장에 이탈리아에 있는 공장에 원자재를 수급하는 곳이 중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시에 미국이 중국산 그 무역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무역에 제재를 가하고 있을 때라서 이거 이탈리아 거 끊기겠는데? 이걸 본 겁니다. 이게 이제 196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한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가발 공장 하나 세우겠다.
1: 오야.
2: 라고 하고 예. 가발 공장을 세웠어요. 그 10명으로 4년 만에 수천 명으로 늘어나.
1: 진짜 대단하다.
2: 수천 명으로 늘어나고요. 이때 세웠었던 공장이 계속 증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970년이 되면 4천 명에 그의 순이익만 12억 4천만 원이 되고 가발 공장 쪽으로는 국내 최대. 그다음에 이 수출액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전국 15위까지 올라갑니다.
1: 와,
2: 엄청나게 대기업이 된 거죠.
1: 대기업이네요.
2: 이분이 이렇게 대기업이 될 수 있

0: 있었던 데에는 인맥도 작용합니다. 어.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이전에 결혼을 한번 하셨었거든요.
1: 아, 그러셨어요?
0: 그 사이에서 딸이 한 분 있어요.
1: 예.
0: 그 사람의 남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위죠. 사위랑 이분이 친구예요.
1: 어.
0: 그렇기도 하고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었던 김영욱과는 절친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같이 사업도 합니다. 목장을 운영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정부 쪽의 인맥이 조금 굉장히 좀 컸었던 회사인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잘 될 수 있었던 데는 인맥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에요. 방식. 이게 뭐냐. 저임금 노동입니다.
1: 아...
0: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가발 공장에서 주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여성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말도 안 되게 저임금을 주고
1: 아하.
0: 하루 15시간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1: 아.
0: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여성 노동자들이 참다 참다 참다가 터지는 사건이 한번 발생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상여급 지급이었어요.
1: 상여급.
0: 여성 노동자들,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추석 떡값이란 이름으로 상여급을 줬는데 월급의 10%만 지급합니다.
1: 예.
0: 그런데 관리직이었었던 남성들에게는 100%가 지급됐어요.
1: 아, 이거 너무하네.
0: 근데 이게 까발려졌어요. 그러면서 노조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노조를 만들면서 노동운동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게 1975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했었던 분들이 누구냐면 가톨릭 노동 청년회에 있었던 분들이었거든요. 이분들이 노동운동을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때 여성 노동자들이 조건을 겁니다. 남자들은 들어오지 마.
1: 오.
0: 남자들은 이 노조에 들어오지 말아. 일단 상여급이랑 이 문제에서도 조금 예민한 게 조금 있었고 당시 YH 무역에 있었던 남성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가 뭐였냐면 대부분이 관리직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별명이 몰바였답니다. 몰바.
1: 몰바?
0: 쳐다만 보면은 너 몰바?
1: 그래서 몰바야.
0: 몰바야.
1: 아...
0: 근데 이분이 이 사람이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 보고 이때 당시에도요 조합만 노동조합 만드는 거 불법 아닙니다.
1: 네.
0: 근데 불법 아닌데 이 몰바가 조직결성 시도를 하는 거를 밀고를 합니다.
1: 아...
0: 그리고 그때 한번 노동조합이 무너져요.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을 할 때
1: 예.
0: 남자 사원은 조합원 자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넣어버립니다.
1: 어머나 어머나.
0: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성 노동자들을 배척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뭐라고 했느냐. 당시 지부장이었었던 최순영이라고 하는 분이 남성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회사 편들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너네 것까지 다 받아줄게.
1: 야,
0: 걸크러쉬 아닙니까?
1: 예.
0: 노동조합 만드는 거 와해나 시키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우리가 회사 측이랑 해가지고 너네 것까지 알아서 받아줄 테니까 입이나 다물어.
1: 아, 나서지 마라.
0: 나서지 말아라.
1: 아, 나서지 마라.
0: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남성 노동자들의 처우도 또 만만치가 않았었던 게 한 번은 그 남성 노동자분, 관리직이죠. 예. 관리직 노동자분이랑 여성 노동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노조 활동을 하고 있었던 분이랑 등산하다가 우연히 만났대요.
1: 예.
0: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나 봐요, 사측에서.
1: 예.
0: 그래서 남성 노동자, 관리직 노동자들을 불러서 4시간 동안 조사를 했답니다. 만나서 뭔 얘기했어?
1: 어머머머.
0: 약속 무슨 약속했어?
1: 어.
0: 이러다 보니까 남성 노동자들도 여기에 합류하기가 힘들어지는 또 조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여성 노동자들만의 노조로 설립이 돼버렸던 거죠.
1: 아, 그런 또 이유로
0: 네.
1: 여성만 조직이 되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수출은 늘고 사람은 줄었답니다.
1: 수출이 늘면 회사가 잘 되는 건데
0: 네.
1: 사람이 왜 줄었죠?
0: 그러니까 이게 YH 무역이라는 회사가 결국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1979년 요맘때요. 딱 요맘때 8월이거든요.
1: 예.
0: 8월에 부도가 나요. 부도 처리를 해버려요. 회사가. 이렇게 잘 되던 회사가. 근데 도대체 왜 회사가 망했느냐라고 하면 회사 쪽에서 그리고 정부 쪽 당시에 박정희 정권 쪽에서는 가발 산업이 사형화됐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가 제2차 석유파동 때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망한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시 노동자들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 네.
0: 악덕 사주의 재산 도피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0: 이게 어떤 얘기냐면 회사는 점점 잘 되기는 했어요. 수익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용호라고 하는 이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본인은 미국으로 일단 가 있어요. 미국에 가 있고 미국에 회사를 하나 따로 차립니다. 용 인터내셔널 이라고 하는 거를 차리면 이 YH 무역에서 물건을 떼다가 용 인터내셔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용 인터내셔널이 미국에 판매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발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제대로 굴리려면 YH 무역에서 용 인터내셔널에다가 싼 값에 가발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는데 이 YH 무역, 한국에 있는 YH 무역에다가는 우리가 후불로 주겠다라고. 후불로.
1: 후불로.
0: 근데 YH 무역은 동서가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동서, 본인의 동서. 근데 동서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여기서 마진을 남기려면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고 저임금으로 하고
1: 어머나.
0: 그걸 가발을 보내면 용 인터내셔널은 완전 싼값이 들어왔고 미국에는 가발을 비싸게 팔고 하면서 용 인터내셔널은 잘 돼요. 어느 정도로 잘 되나? 백화점 세웁니다. 미국에. 호텔 세우고요. 백화점 세우고.
1: 미국에?
0: 네. 어마어마한 재벌이 된 거예요. 거기 안에서. 그런데 YH 무역에다가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용 인터내셔널은 그렇게 성장하면 YH 무역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국가랑 또 줄이 있잖아요.
1: 예.
0: 계속 빚을 내줍니다.
1: 아.
0: 은행 빚을 내줘요.
1: 대출이 돼요.
0: 대출을 계속 해줘요.
1: 어머나 어머나.
0: 대출을 받은 걸로
1: 기업 대출로.
0: 또 여기서 해운회사 같은 거를 차리면서 또 문어발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견뎌내는 사람은 유일하게 요공들이에요. 저임금으로 상여금도 못 받고 15시간씩 근무하면서 돈을 계속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잘라요. 요공들을 자르고요. 요공들을 해직하게 되면은 가발은 누가 만드느냐? 하청을 줍니다. 하청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YH가 빚에 허덕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가 선택하는 건 부도입니다. 차라리 회사 없애. 그러면서 여성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회사가 어렵다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노조 쪽에서는 이 회사 살리기 프로젝트에 들어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 노동자도 빨리 나가버리고 니네 나가고 하청으로 돌리다가 우리는 회사 없앨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성 노동자들은 이 회사 지금까지 먹여 살린 게 누군데 그리고 이 회사의 방향성을 결국은 니네들이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우리만 해고되라고 여기에서 불만이 싹트기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1: 아우 숨 막히네요 진짜.
0: 장난 아니죠.
1: 네.
0: 여성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1960년대 후반부터 지금 70 이때가 5년에서 9년으로 넘어가는 사이거든요. 그럼 요 무렵까지 10년 넘게 회사를 키워온 거는 본인이라는 것들 알아요. 여성 노동자들이 키워왔던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용 인터내셔널 막 이런 거 차려가지고
1: 그러니까.
0: 본인들은 호텔 운영하면서 방만하게 운영하고
1: 이게 네. 진짜 그 위에 리더 한 명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가득해지면 네. 아래는 얼마나 힘들고 지옥인지가 아 이 똑같네.
0: 이때 1974년 기준으로 6억이었었던 은행 부채가 79년에 40억으로 불었습니다. 이 책임을 여성 노동자들한테 지어라? 참기가 힘든 거죠.
1: 아, 네.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쌤 문제 직접 내주시죠.
0: 네, YH 무역. 1966년 종업원 10명으로 시작한 작은 회사였지만 정부의 수출 지원책에 힘입어 1970년대 초 종업원이 최대 4천여 명에 이르는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YH 무역이 해외에 수출했던 대표 제품은 무엇이었을까요?
1: 아,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0: 네, 아 근데 아 지금 연달아서 예. 지난주에 이어서 아 굉장히 훌륭한 보기.
1: 훌륭한 보기예요?
0: 재치. 아 괜찮아요.
1: 여성 직원들이 네. 하는 것들 저임금으로 했고
0: 네.
1: 그래서 나중에 하청까지 준 제품입니다.
0: 사실은 굉장히 좀 진지한 얘기 중이에요.
1: 진지한 얘기 중이었어요.
0: 여기서 이런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는 네. 보기를 내는 게 맞나 싶지만
1: 기계가 대단하죠.
0: 네.
1: 기계가 대단해요.
0: 그렇죠.
1: 보통 사람 할 수 없는데
0: 보통 사람이 아니라 AI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내

0: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1: 제가 재원 쌤 잘 모르시는데 네. 보기만큼은 우리 여진 작가.
0: 아 그래요?
1: 반드시.
0: 아 이것만은. 네.
1: 그러니까 기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0: 보기 한번 내드릴까요?
1: 하시오.
0: 1번 가발. 2번 아 큰일 났습니다. 족발.
1: 야 그렇게.
0: 아 근데 3번 아 깜짝 놀래요. 아 오리발.
1: 대단하죠.
0: 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1: 저 어깨가 올라갑니다.
0: 예 가발 족발 오리발.
1: 네.
0: 가발 족발 오리발.
1: 제가 이 친구의 시작부터 같이 했다는 게
0: 네.
1: 진짜 어깨가 올라가요.
0: 아하.
1: 여진 작가의 성장이 보입니다.
0: 예.
1: 힌트 부탁드립니다.
0: 아 이거를 공개하면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형이 착용 중입니다.
2: 아이 진짜.
1: 그걸 왜 얘기해요? 아니 왜 그걸
0: 부분으로. 아 이거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탈모예요.
1: 아
0: 저희 집안이 탈모인데. 저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요. 너무 관리 잘하셨어요.
0: 아 근데 저 없어요. 저는 아닌데.
1: 관리
0: 아니에요.
1: 예, 저는 아닌데. 엄청 잘하셨어요.
0: 저희 집은 사촌 형님들부터 해가지고 싹 다.
1: 그렇지.
0: 요거를 착용 중이에요.
1: 예. 이제 네. 이거가 진짜 기술력이 좋아져서.
0: 야 요즘에
1: 진짜 더 멋진 것 같아.
0: 어마어마합니다.
1: 예.
0: 머리에 무엇을 올릴 것이냐? 가발 올릴 것이냐? 족발을 올릴 것이냐? 오리발을 올릴 것이냐?
1: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전 가끔 족발도 올리고.
0: 아 그래.
1: 너무 기분 아. 좋으세요. 너무 기분 좋 올리고 이렇게 춤.
0: 이야.
1: 그래서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힌트가 적절치 않았네요. 네.
0: 술 먹고 올리는 거 말고요.
1: 정답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보내실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 뽑아서 비타민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은 4부에서 발표할게요. 그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재원쌤의 네. 센스를 엿볼 수 있는 시간 더 해줬습니다. 네. 재원 픽 오늘의 추천곡 무엇일까요?
0: 오늘의 추천 픽 사실 오늘 그 여성 노동자분들의 어떤 그 노동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1: 예.
0: 최근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그 시위 현장에서 파업 현장에서 나오는 노래랍니다.
1: 실제로
0: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1: 아,
0: 네.
1: 지금 들으면 또 재밌죠.
0: 그렇죠.
1: 여러 의미가 있는 곡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다만세 들으시고 저희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와 함께하는 트로트 앞마당.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에서 방송됩니다. 한여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역사학자 김전쌤과 깨어난 김의 역사 1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YH 무역이 해외에 수출했던 대표 제품 바로 1번 가발입니다.
0: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 뽑아서 비타민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YH 무역 사건의 역사. 좀 가슴 아픈 부분이 많네요.
1: 네.
0: 예, 너무 답답해지는데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1: 이제부터 더 답답해집니다. 세 번째 키워드, 싸움 상대가 사장에서 국가로 바뀐 날입니다.
0: 아, 어쩌다가 국가를 상대하게 되는 거죠?
1: 네. 여기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져요. 근데 오늘 이제 다 복잡한 과정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YH 무역 안에 있는 여공들이 노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종교계가 섞여 있는 분들이 함께 이 노동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0: 예.
1: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곳이 이제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인데,
0: 예.
1: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 안에 있는 그 노사 사이에, 그 도시 안에 있는 그 회사들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좀 대변해주고, 그 다음에 이 노동자분들이 제대로 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화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사상적인 것들도 이제 교육을 해주고 이런 곳이에요. 근데 이런 곳이다 보니까 지금 말만 딱 들어도 약간 빨간 곳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도. 당대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더 그런 생각들이 많았겠죠.
0: 네.
1: 그런데 이때 최순영이라고 하는 YH 무역 노조의 지부장이 있었어요.
0: 예.
1: 근데 이분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계셨습니다.
0: 네.
1: 근데 이때 요 무렵에 79년 3월 무렵이었는데요. 요때 최순영 지부장이 잡혀갑니다.
0: 어머.
1: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이라고, 이 크리스천 아카데미 자체를 반국가 단체로, 중앙정보부가 반국가 단체 조성 혐의로 잡아들였거든요. 근데 이때 최순영 지부장도 잡혀가요. 근데 이 잡혀가는 과정에서 이때 당시 정보과 형사죠. 정보과 형사가 판을 크게 키운 듯한 언급을 이 노동자들 앞에서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니네 지부장 간첩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었던 조합원들이, 아, 이거 되게 멋있거든요. 쫄지 않습니다. 쫄지 않고, 우리 지부장이 간첩이면 우리 다 간첩이니까 우리 다 잡아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곳이 YH 무역의 지금 노조들이 지금 당시 박정희 정권, 유신 정권에서 바라볼 때는 얘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거예요.

0: 좀 사고로 확장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대, 국가공권력대, YH 무역 요공이라고 하는 구도가 새롭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이 노조에 대한 탄압이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심하게 들어와요.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여기 면목동인데 면목동에 이 노조분들, 그러니까 요공들이 모여있었던 곳이 원래는 기숙사였어요. 기숙사.
1: 기숙사.
0: 이때는 요공들이 기숙사 생활. 아, 참고로 그 말씀을 안 들었는데 이때 당시 요공들의 나이가 15살에서 22, 23살이에요.
1: 아우야.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이.
0: 보통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노동을 했었던 분들의 그 여성 노동자분들 기준으로 나이가 보통은 중학교 졸업하면 올라오거든요.
1: 예.
0: 이때 당시 그 드라마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너 고등학교 갈 거야? 이제 부모님이 물어봐.
1: 맞아, 맞아.
0: 고등학교 갈 거야? 야, 우리 그 남자 형 그 남매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 이거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인 건데
1: 네.
0: 이때 화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미 YH 무역 안에서의 그 이 노동 운동이 화제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 이걸 빨리 어떻게든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됐거든요.
1: 예.
0: 이 마무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강경 진압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노동자, 여성 노동자분들이 그러면 더 이상 기숙사에서는 견디기 힘들 것 같다. 한번 기숙사가 실제로 진압을 하기 위해서 한번 경찰들을 투입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생존의 위협인가, 생존의 위협. 그러다 보니까 후보지를 선택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해요.
1: 예.
0: 우리 어디에 이동해서 어디로 이동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노동운동을 할 것이냐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여섯 군데로 좁혀집니다. 조응은행, 노동청, 미대사관, 명동성당, 공화당 당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후보지였었던 신민당사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당시 제1야당입니다.
1: 예예.
0: 그때 당시 신민당의 총재는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총재였었고요.
1: 예.
0: 여기로 우리가 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187명의 여성 노동자분들이 결정을 해요. 우리 신민당사로 가는데 이미 아까 화제가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국가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1: 예.
0: 근데 이 18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신민당사로 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잡혀가니까. 그래서 쪼개져요. 조별로 쪼개져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9시에 아침 9시에 일괄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이 여공들이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당사 정문으로 들어가자. 라고 하는 걸 약속을 하고 9시가 땅 됐을 때 신민당 당사 앞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막아요. 신민당 당원들이 의아하니까.
1: 그러니까,
0: 막는데 이거를 무슨 일이야 하고 누군가 내려옵니다. 열어줘. 그때 그 말을 했었던 사람이 당시 신민당 총재였었던 김영삼이었습니다. 이때 만나자마자 그렇게 했대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갈 곳이 없어 마지막으로 신민당을 찾아준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라고 하면서 함께 싸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 장관이든 관계부처 청장이든 불러서 여기서 대화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 이야, 이 품은 것도 굉장히 멋지네요.
0: 네.
1: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네 번째 키워드. 운명의 8월 11일입니다.
1: 8월 11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0: 이젠 더 이상 국가가 당시 유신 정권이죠. 유신 정권에서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는 대화로 풀자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1: 아, 안 풀겠죠?
0: 강경 진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나중에 그 2000년대 넘어와가지고 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어요.
1: 예.
0: 이때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1: 예, 아유.
0: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이거 하나 밀리면 끝이다. 이거 만약에 지금 정권에서 사과를 하거나 이 문제를 대화로 푼다? 그러면 이 비슷한 사례. 지금 여공들이 고생해가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지금의 제2차 석유파동의 어떤 그런 어떤 위기들 속에서 노동자들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사례가

0: YH 무역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게 많은 회사들이 이런 처지에 있었는데 만약에 YH 무역을 대화로 푼다. 그럼 다른 회사들도 계속 올 거다. 이거 안 된다. 강경 진압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논의를 하고요. 8월 11일 날 작전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여공들은 187명이에요. 그리고 식민당의 당직자들이랑 국회의원들이 안에 있습니다. 경찰들 몇 명이 갔을까요? 1200, 적게는 1200명, 많게는 2000명이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2인 1조, 100일 작전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101 작전, 그게 뭐냐면 2인 1조로 들어가서 여성 노동자들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들고 나온다라고 하면서 들고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신민당 당사 앞에서 그 야당, 신민당의 청년 당직자들이 막아요. 경찰들을. 그런데 그때 경찰들이 선택을 했었던 건 폭행이었어요.
1: 그렇지. 아유 참.
0: 이때 그 대변인이었거든요. 지금 제일 야당의 대변인이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갈비뼈가 부러지고요. 얼굴이 난타를 당해서 사진이 남아있어요. 얼굴이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피떡이 됩니다. 피떡.
1: 아 진짜?
0: 그 정도로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딱 한 명을 그렇게 때리고 뒤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막으면 너네 다 이렇게 되니까 나와. 그런데 계속 막았어요. 계속 두드려 팹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때쯤 김영삼 총재죠. 당시 총재도 나갑니다. 근데 김영삼 총재도 팔이 꺾여요. 지금 야당 대표예요. 제일 야당 대표인데 팔이 꺾인 채로 상도동 자택으로 연행이 됩니다. 자, 제일 야당 대표가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이 두드려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청년 당직자들도 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여공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혹하게 대하는 과정에서 한 명의 노동자분이 돌아가십니다. 이게 사실 의문사였거든요. 어떻게 됐었냐면 그 건물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사망을 하셨는데 이 떨어져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들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유가족들을 서울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여관방을 빙빙 돌려요. 이 시신을 보여주지 않고.
1: 아 계속 묻게만 하고 네. 보여주질 않아요.
0: 그 상태에서 유족이 없는 상태에서 부검을 합니다.
1: 아이고.
0: 그리고 그 상태에서 유족들을 불러다가 이거 빨리 화장해야 된다 라고 하고 고민할 시간 5분을 채 주지 않은 채로 화장을 해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 경찰이 발표하는 이 사고의 그 내막이 뭐였냐면 경찰이 발표한 자결로 발표를 합니다. 이분이 원래 심적으로 불안해했다. 그래서 창문을 깨고 투신했다.
1: 아, 정말.
0: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그게 아니었었던 거죠. 예. 두드려 패고 던진 거였습니다.
1: 아, 너무 화나네요.
0: 예.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당시 180명이 넘는 여공들이 잡혀서 고향으로 보내줘요. 각자의 고향으로. 그리고 퇴직 처리를 한 다음에 이분들에게 서울로 올라오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 색깔론을 씌우는 거죠. 다 빨갱이들이다. 니네 다 빨갱이들이라는 거를 서울에 있는 공장에 다 돌리겠다라고 협박을 해요. 그리고 재취업의 기회까지 막아버리게 됩니다.
1: 아 정말 왜 이런 식일까요? 너무너무 속상한데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예, 마지막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S의 노래 Girls Never Die 듣고 올게요.

0: 트리플S 걸스 네블다이 듣고 오셨습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아우 많이 근데 지금 현재 네. 네, 많이 좀 발전을 하긴 했네요.
1: 그럼요.
0: 사실 이... 불과 네. 30년 40년 전 네. 이야기인데
1: 이때 당시 오공분들 YH 무역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오공들 그다음에 많은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준 덕분에 예. 노동자들의 권익도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한건 이런 희생이 사실 이런 희생 없이도
0: 가야 되는데 뭐 네. 세계적으로 그럼요. 여성 인권이 너무 많이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빨리 좀 깨어나고
1: 한국은 뭐든 빠릅니다.
0: 예, 네. 뭐든 진짜 빠른데
1: 그럼요. 그러니까 열정적이게
0: 세세한 작업들을 또 해야지 네. 그 아픔이 있는 YH 무역 사건의 역사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는 부산과 마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0: YH 무역 사건 이후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제 부마 항쟁. 네. 이군요.
1: 뜨겁습니다. 네, 제가 마산 사람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부마 항쟁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김영삼의 존재입니다. 김영삼 당시 총재의 존재예요. 자, 이제 우리 사건을 보고 있으면 1979년 8월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죠. 예. 1979년 10월 26일이 되면 대통령이 죽습니다. 이 두 달 동안이 YH 사건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지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0: 예.
1: 정권에서는 이게 단순히 노동 문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노사 간의 갈등이나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운동으로 끝나버리면 아쉬워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정치 문제로 비화시킵니다. 왜? 당시 노동자들이 시위를 했던 곳이 최일야당의 당사니까.
0: 아, 그렇네.
1: 이거는 뭔가 배후가 있다. 배후의 끝에 누가 있을까? 김영삼 총재가 있다. 라고 하고 타겟팅을 해버립니다.
0: 아하, 와.
1: 그 과정에서 김영삼 당시 총재죠. 김영삼 잡기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때 민사소송을 걸어요. 당 총재직에서 쫓아내려고. 웃기잖아요. 야당 대표로 쫓아내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좀 약간 비겁하게 밖에서 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김영삼 총재가 여론, 근데 다 국내 여론은 이미 유신인 시절이니까 막혀 있고 이거를 국제 여론을 통해서

0: 돌파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다가 이야기를 하느냐, 뉴욕타임즈에다 얘기를 해요.
1: 오.
0: 뉴욕타임즈 기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국민들로부터 멀어진 소수의 독재정부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다수의 국민이냐를 미국 정부가 명확하게 선택할 때가 왔다. 미국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 야당 대표가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 한 명이 죽고 여성 노동자들이 이런 식 이렇게까지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있는데, 미국 너네 민주주의 국가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라며 가만히 둘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은 요청이자 빨리 이 문제 해결해줘 라고 부탁을 한 거죠.
1: 예.
0: 이 인터뷰가 어마어마하게 파장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걸 꼬투리 잡아서 당시 유신 정권에서 김영삼이라고 하는 총재이자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이 국회의원 제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하고요. 국회에서 이 문제를 통과시켜버려요. 야당을 국회에다가 고립시켜놓고 여당만의 회의를 따로 열어서 김영삼 당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안을 통과해버립니다. 이거는요. 현직 국회의원을 제명시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통과했었던 사례는 전에도 없었고요. 이후에도 없습니다. 김영삼이 유일합니다. 김영삼이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고 총재직에서도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1: 예.
0: 요거를 보고 있던 부산 마산 지역의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 이제 부산과 거제 마산 이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김영삼을 지지하던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요. 이게 근데 시작이 어떻게 됐지라고 보니 YH 무역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YH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들도 이 부마 항쟁에 합류하기 시작해서 부산과 마산 지역에 있었던 노동자와 대학생들이 항쟁을 시작하게 됐고, 이 항쟁이 너무나도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가 보이니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를 논의하던 그 자리가 12.6의 현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YH 무역이
1: 그렇네. 진짜.
0: 김영삼이라고 하는 정치인 총재직에서 잘리는 거,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는 거로 연결이 됐다가 이 문제가 부마 항쟁으로 연결이 되고, 이 부마 항쟁을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1: 와, 진짜 중요한 사건이었네요.
0: 그렇죠.
1: 덕분에 오늘 YH 무역 사건에 대해서 진짜 정확하게 이제 머리에 넣었습니다.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6: Walk it, walk it 안전화.
8: 글래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유료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3: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2: 굿모닝 팬테입니다. 깨는 김에 역사일지 역사학자 김재현 쌤과 함께했습니다. 확실히 재현 쌤은 근현대사 네. 전공이셔가지고 예, 예. 이런 얘기할 때 좀 진지함이 있습니다.
4: 아 그럼요.
2: 울컥울컥 있어요.
4: 그럼요.
2: 너무 조선시대 이전으로 가면은 미사 요구가 너무 많거든요. 아, 막 그거 다 말 못합니다.
4: 잘 이렇게 몰라요.
2: 근현대사로 오니까 막 뜨거움이 느껴, 진심이 네네네. 느껴져.
4: 그럼요.
2: 아 달라요.
4: 아담에 또 이게
2: 잘 모른다니요. 우리 여태껏 지금 2년 동안
4: 아, 그래요.
2: 조선 시대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그랬나? 잘 모른다면 어떡해.
4: 그다음에 약간 이 당시 오공 분들의 나이대가 또 저희 어머니 세대.
2: 아 그렇죠.
4: 시잖아요.
2: 그렇죠. 네, 70년대.
4: 그러다 보니까 또 감정이 또 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 또 특히나 이게 노동자 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울컥울컥 하는 게 있어요.
2: 있어요 진짜. 저희도 들으면서 그게 다 느껴집니다.
4: 네.
2: 재현 쌤 오늘 너무 중요한 또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인사드릴까요?
4: 예.
2: 여러분 해보 굿데이.
5: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6: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7: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1: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빨리 떠나자.
6: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동네에 오래 살다 보면요, 싸고 맛있는 집 한 두세 곳 정도는 분명히 꿰고 있게 되고, 또 어느 골목으로 가면 거기엔 주차자리가 늘 있다는 거 정도 알게 되죠. 아, 그리고 한뼘 그늘도 아쉬운 요즘 같은 때는 휴대폰 길찾기엔 절대 안 나오는 나무 그늘로만 갈 수 있는 길도 알고 있습니다. 뭐 굳이 찾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익숙한 동네, 걷다가 반가운 얼굴도 만나게 되는 동네. 자, 지금부터 그런 편안함으로 오늘 아침 함께 하시죠. 8월 8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